0: 품,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극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1: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2: 화려한 메란의 꽃
1: 서해랑 역의 김윤해,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범 역의 라미란.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위에 막이 오르는구나.

0: 잠깐 잠깐. 아직도 단전에서 소리를 못 끌어올리고 목으로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박초로, 너 호흡 딸리는 거 여기서도 다 보여. 그래가지고 저 뒤에 관객석까지 소리가 들리겠니? 이번 합동 공연 오디션은 무엇보다 창 부분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소리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그동안 내가 가르쳐준 거 명심하고 꾸준히 연습해라. 알겠나?
1: 네!
0: 자, 다음 사설이라는 것은?
2: 너 이번 오디션 볼 거야?
3: 아니, 운달 소리 부분 난이도가 너무 높아. 청이 높고 애완성도 능숙하게 내야 돼.
4: 애초에 연구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3: 우리 중에 운달 할 수 있는 애는 정년이나 영서 밖에 없을걸. 나머진 나가봤자 망신만 당하고 나오는 거지 뭐. 응?
5: 홍주란! 오디션 벌써 윤정년이랑 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지?
6: 아니, 아직.
5: 그럼 나한테도 기회를 줘. 내 상대역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6: 영서 너라면 같이 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을 텐데?
5: 다른 애들은 필요 없어. 난 너랑 해야 최고의 무대를 할 수 있어.
6: 조금만 시간을 줄래?

0: 조란아.
1: 어. 그 은희가 나 한참 찾았네.
0: 아, 합동공연 오디션 나가려면 이제부터 연습해야지. 우리 연습할 거 많아야? 그 읽어본 게 아역 분량이 상당히 많고 까다롭던디?
2: 뭐예요, 너...
0: 너 딴 사람이랑 하기로 얘기된 거예요? 너 설마 영서랑?
1: 아니야, 그런 거.
0: 아니지, 그러지. 너 나랑 할 거지?
1: 벌써 대본을 다 읽어본 거야?
0: 그럼. 평강공주는 딱 역할이 너 같던디. 긴 있고 사랑스럽고. 온다른 분. 창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그것이 걱정이지.
1: 넌 잘 해낼 거야.
0: 아따, 연습을 해야 잘 해내지. 내일 아침부터 같이 하자이. 그 청학동에서 기다릴란께. 와. 내일 일찍 이날라면 은능 자. 나 간다이.

0: 로 이별하는 장면 맞지?
1: 왜? 아니야. 연습 시작하자.
2: 야, 너 어디 가? 아직 대답도 안 했잖아.
3: 지금은 급하게 갈 데가 있으니까 이따 얘기해.
2: 야!
4: 구중군걸 내 애기니.
3: 얘기 좀 해.
1: 연습 끝나고 해.
3: 얘기 좀 하잖게.
1: 야, 윤정년.
0: 영서야.

0: 난 영락 없이 나랑 하는 줄 알았더니 왜 내가 아니고 영서냐? 어? 뭐요? 뭐 땜시 나 팽개치고 영서랑 하겠다고 한 거냐고!
1: 난 네가 무서워.
0: 뭐가? 뭐가 무섭다는 건디?
1: 저번처럼 네가 또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해버릴까봐. 그럴 때 넌 네 역할도 잡아먹어버리고 상대 역도 잡아먹어버리고 무대도 잡아먹어. 남는 건 윤정연 너밖에 없어.
0: 그 문제는 혼자 내가 통제할 수 있어.
1: 그래. 하지만 넌 아직 그걸 배워가는 단계야. 다음번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넌 아직 스스로 완전히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럴 때 내가 혜랑 선배처럼 중심 잃지 않고 대처할 자신도 없어.
0: 그래서 영서를 선택한 거예요?
1: 영서는 안정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큰 그림을 보고 계산해서 연기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영서한테 의지할 순 있지만 너한테 의지할 순 없어.

0: 정연아.
1: 나 오늘은 뻗쳐서. 다음에 얘기하자.
0: 야, 나도 너희들만큼 우리 오디션 꼭 잘 보고 싶어. 나도 주란이만큼 잘할 수 있어. 나도 절박하단 말이야. 너하고 영서만 이 오디션 잘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간절해. 난 너처럼 타고난 천재도 아니고 영서처럼 기본기도 탄탄한 것도 아니고 주란이처럼 숨겨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치만 나도 잘해내고 싶어. 너 주란이 뺏겼다고 오디션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 네가 나 싫어하는 거 알아. 내가 미움 받아도 싸게 예전에 못되게 굴었으니까. 너 이제 와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매달리는 거 어이없을 수 있는데 나 너랑 하고 싶어. 나 너 오디션 나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줘.

0: 영선은 안정적이야. 영선한테 의지할 순 있지만 너한테 의지할 순 없어.
1: 너하고 영선만 이 오디션 잘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간절해.

0: 전하야, 오장에서 나는 소리 높나 거여 자원할제 그 또한 어렵구나.
1: 여적 단전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디? 허리를 쪼까 더 깊숙이서 뽑아 올려야스.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허리를 곱게 피란 말이에요.
2: 나도 알아.
1: 너는 내가 저번에 군졸할 때처럼 무대 망칠까봐 안 무섭냐? 나랑 같이 연기하면 네 연기까지 망가질 수도 있잖아.
2: 나 그때 그 문제 거쳐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1: 또 같은 문제가 생기면
2: 내가 보는 넌 같은 실수 반복 안 해. 그리고 넌 늘 무서울 정도로 실력이 발전했었잖아. 어제의 너랑 오늘의 너는 늘 딴 사람이었다고.
1: 그러냐?
2: 그 정도 실력 갖고 있으면서 뭔 엉뚱한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너랑 같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1: 주란이 말로는.
2: 너 거절한 주란이 말을 왜 신경 써? 걘 바보야. 지가 걷어찬 기회가 뭔지 나나 몰라. 근데 나랑 할 생각도 아니면서 그걸 왜 물어봐?
1: 너 그런 식으로 소리하면 내 상대야 뭐데 같이 소리하면 내가 네 목소리를 다 잡아먹어버릴 텐디.
2: 나도 안다니까? 뭐라고? 뭘 해?
1: 우리 둘이 해보자. 그 오디션. 해보자고.
3: 뭐여? 너 설마 그새 생각 바꿔먹은 거야?
4: 아니야. 해. 하자고.
1: 잘 부탁한다.
4: 나도.
2: 나도! 야, 너 네가

득음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육류를 변화하야

0: 명색이 단장실인데 좀 더 으리으리하게 꾸며라 이에. 그래도 국극단 규모는 좀 되네. 메란이 잘 나가긴 하나 봐.
1: 네가 여긴 웬일이야?
0: 못 들었니? 내가 오디션 심사위원 대표야.
1: 뭐?
0: 앉으란 말도 안 하니?
1: 앉아.
0: 심사위원은 나 말고도 민경식 교수님이랑 국민실업 김재석 사장님 그리고 정일선 의원님이 오실 거야.
1: 무슨 꿍꿍이로 네 딸도 참여하는 오디션에 심사위원을 하겠다는 거야?
0: 꿍꿍이. 아, 불쾌하다 얘. 너같이 덮어놓고 오해하는 사람 있을까 봐 영서 차례에는 나 아예 점수도 안 매길 거라고 했어. 그리고 분명히 알아둬.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정남이 단장이 먼저 찾아와서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지.
1: 영서 메랑국극단 들어오고 나서 네가 못마땅해 했다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왜 발벗고 나서냔 말이야.
0: 메란에 공선이 딸도 있더라. 윤정년이라고 했나?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최공선 딸이랑 이 한기주 딸 둘 중에 누가 더 재능이 있는 건지.
2: 이번 합동 공연은 총 7개의 국극단이 함께할 예정이며 바보 온 달 역에는 문옥경, 평강공주 역에는 서해랑이 맡을 겁니다. 조만간 열릴 오디션에서는 그 둘의 아역을 뽑을 계획입니다.
3: 심사에 소프라노 한기주 씨가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오디션에 소프라노 한기주 씨 딸 허영서 양도 응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2: 네, 허영서 양도 오디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기주 씨는

0: 차례에는 점수를 내지 않을 겁니다.
1: 저번 자명곡 공연에서 구슬하기 대역으로 호평을 받았던 윤정년 양이 최공선 딸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윤정년 양도 이번 오디션을 볼 예정입니까?
0: 네. 윤정년 양도 오디션 명단에 있습니다.
2: 그 오디션에서 뽑힌 아역이 훗날 문옥경, 서해랑의 후계자가 될 거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3: 문옥경 씨, 여기 한번 봐주세요.
4: 서해랑 씨, 서해랑 씨, 여기 한번 봐주세요.
3: 여기요, 여기.
5: 정년이가 최공순 딸이라니
6: 진짜 부담스럽겠다.
5: 타고난 사람이죠.

0: 강수복이 판 크게 벌릴 줄 아네. 아, 이 한기주 딸이 나갈 오디션인데 이 정도 판은 버려줘야지. 왜? 여기저기서 떠드니까 부담되니?
1: 아니요.
0: 그래, 벌써 이 정도에 얼어버리면 안 돼. 오히려 이 긴장감을 즐기고 무대에서 승화시킬 줄 알아야 돼.
1: 네, 어머니.
0: 난 채공선의 추월만정을 들은 후론 그 어떤 명창의 소리를 들어도 심장이 뛰지가 않았어. 다 가짜 같았거든. 이번 오디션에 이 한기주 딸이 진짜 배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알았니?

남군을 찾으리다 눈물 젖은 소매 뿌리 끊어내고 일편 난심 혼인 맹약 가슴에 품고 내 남군 찾기까지 절대 울지 않.

0: 너 씨발 내 연기 보고 울었잖아.
1: 야, 아니 그건 네가 너무 사람을 애절하게 보니까. 아무튼 이대로만 준비하면 오디션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2: 아직 아닌디.
1: 왜? 아, 물론 나는 아직 준비를 좀 더 잘해야겠지만.
0: 네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소리에 자꾸 집중을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들어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2: 다음번엔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갖고 올게.
1: 너 영수

0: 사무실하니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걔네들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잖아.
1: 아닌디?
2: 그래, 쪼까 궁금하긴 해. 둘이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형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0: 너 걔네 연습하는 거 볼 생각도 하지 마. 이거 봐, 이거 봐. 너 진짜 보면 안 돼? 괜히 봤다가 네 평정심만 깨져. 궁금해도 참고 우리 거에만 집중해.
3: 니네 긴장 좀 해야겠다. 영서랑 주란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던데.
4: 남군을 찾으리다 눈물 젖은 소매뿌리 끊어내고 일편난신 혼인 백약 가슴에 품고 내 남군 찾기까지 절대 울지 않.

0: 어땠니? 호흡이 잘 맞으면 저렇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저게 다 영서가 기본기가 탄탄해서 가능한 거지. 자기 연기를 잘하는 건 물론이고 남의 연기도 받쳐줄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정연이, 넌 영서에 비교하면 아직 멀었어. 그래도 너무 괴로워할 건 없어, 정연아. 넌 소리 하나는 잘하잖아. 이번 온달은 창이 어려우니까 너는 소리로 승부를 봐.
1: 소리는 영서도 잘하는데요.
0: 네가 영서 실력을 월등하게 뛰어넘으면 되지. 여기 뒷산에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거든? 그 동굴벽을 보고 소리를 하는 거야. 동굴벽에 튕겨나오는 네 소리를 듣고 다시 부르고, 그걸 피를 토할 때까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해봐. 한 보름만 해도 너 득음하게 될걸? 그럼 넌 영서가 날고 기어도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 지금 넌 수단 방법을 가리면 안 돼. 이러다 영서한테 밀리면 용명 끝이다, 너.
2: 너 해랑섬의 말 듣지 마. 그런 식으로 단시간에 목을 혹사시켰다간 너 진짜 큰일 나. 알았지?

0: 연습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 역시 영서 너랑은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해서 편해. 왜?
1: 그래서 나랑 하겠다고 한 거야? 편해서?
0: 어?
1: 나 그때 윤정년이랑 네가 하는 얘기 들었어. 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서 연기하니까 안정적이라고 했지?
0: 영서야, 그건...
1: 너 그때 나랑 자명구 연습할 때 분명히 날 보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도 날 선택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알겠네. 넌 진짜 상대 역으로 날 원했던 게 아니야. 마음은 윤정년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날 선택한 거지.
0: 그런 게 아니야.
1: 사람 좀 그만 비참하게 만들어. 그래 뭐. 이유 같은 건 상관없어. 나도 같이 무대에 올라갈 상대 역이 필요했던 것뿐이니까.
2: 열 번도 넘게 막혔어. 그러게 혜랑 선배 말 듣지 말랬잖아. 목 상태가 영 별로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다시 하자.
3: 안 돼. 계속 해야 돼.
2: 정연아.
3: 똑같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쉬자.
4: 생사는 철륜이라
5: 고부장이 자주 드나들던 도박장에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최근에는 온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방을 알만한 지인들 역시 최근에는 고부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6: 돈을 빼먹은 건 분명한데 도대체 얼마나 빼먹은 건지 알 수도 없고 이놈의 장부는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파 죽겠구나.
5: 지금 상황이 많이 위험한가요?
6: 이번 합동 공연만 성공하면 급한 돈은 막을 수 있어.
5: 네. 우린 버틸 수 있어요.
6: 그래. 이번 공연이 잘 끝나길 기도해보자.

0: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목 썼다간 떡목대기 십상이야.
1: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직 목도 쌩쌩하고요.
0: 소리꾼의 기본은 자기 목을 관리하는 거야.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쉬어.
1: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오디션에 붙을 수가 없지라. 제 연기는 아직 불안정하고 믿을 건 소리밖에 없는데요. 소리라도 남보다 월등하지 않으면 오디션에 붙을 수가 없단 말이여라.
0: 뭐가 그렇게 초조한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1: 지금까지 잘한 걸로는 어림도 없으라. 영서는 저라고 실력이 빨리는데 쟤는 자꾸 뒤처지고 있잖아요.
0: 그래서 영서 잡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고 있는 거야? 너 이런 식이면 오디션 날까지 버티지도 못해.
1: 아니요, 버틸라요. 버텨왔고 제가 보란듯이 이겨보려고요.

0: 생사는 천륜이란 한타.
1: 공산아, 너 쉬어야 돼. 너 이런 식으로 목 쓰면 큰일 난단 말이야. 너 떡먹된다고. 이번 공연이 문제가 아니야. 공선아, 차라리 그냥 이번 공연 포기하겠다고 해.
2: 시방 사람들은 천재 소리꾼의 공연이라고 잔뜩이나 내 소리를 기대하고 있어야 어쩐다고 공연을 포기해요. 아버지도 가불고 인자 나한테 남은 것은 소리밖에 없어.
1: 그럼 목을 더 아껴야 될 거 아니야. 멀리 봐야 될 거 아니냐고.
2: 뭘 아는 척을 하고 있냐? 네가 무엇을 안다고? 넌 여기까지 올라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내 한가지게 멀리 보면서 쉬엄쉬엄 가면 그만이겠지만은 나는 아니란 말이오. 이 자리에서 내려가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본 것이 나서.

0: 정연아, 나봐.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 이건 단판 승부가 아니야.
1: 향수랑 저 실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저도 이러고 헤매고 있는 사이에 향수는 쫓아가지도 못하게 멀어지면요.
0: 정연아.
1: 조란이는 향수 믿고 연기할 수 있어도 저 믿고 할 수는 없다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능란히 연습하란 말이여라.
0: 영서가 상대방하고 호흡을 잘 맞추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쌓여온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야. 그걸 어떻게 단기간에 따라잡길 바라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대신 너한테는 영서가 갖지 못한 다른 장점들이 있잖아.
1: 그 정도로 제가 뒤처져 있습니까?
0: 뒤처져 있다는 게 아니라 영서랑 너랑 장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영서를 의식할 때가 아니라 네가 연기할 온달에만 집중할 때야. 응? 알겠니?

0: 뭐야? 정년이 없어?
1: 어.
0: 아, 이기지 마, 진짜.
1: 왜? 너랑 연습한다고 매일 일찍 나가는 거 아니었어?
0: 연습? 말도 마라. 걔 요새 날마다 산에 간다.
1: 산?

돼요. 단머리를 깨치고 삼수갑상

0: 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1: 너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한 거야? 너 미쳤어? 오디션 보기도 전에 아예 목 버릴 셈이야? 나랑 같이 내려가. 너 손이 왜 이렇게 뜨거워?
0: 얼른 몇 시간씩 소리하다 보면 열도 나고 그래. 별거 아니야.
1: 별거.

0: 아니긴.
1: 나랑 같이 내려가.
2: 갈 거면 너 나가. 너 이게 무슨 미련한 짓이야? 너 벌써 목 쉰 거 알아? 억지로 목을 긁어서 소리 내고 있잖아.
3: 그게 너랑 뭔 상관이니?
2: 나도 신경 안 쓰고 싶은데 네가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
3: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이 고비만 넘기면 득금도 할 수 있어.
2: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득금이라는 건 몇 년에 걸쳐 사는 거지 이렇게 단기간에 목을 혹사시켜 사는 게 아니야. 너 이러다 목 부러지면 무대도 못 산다고.
3: 내가 무대 못 서면 너는 오히려 경쟁자 하나 더 치어불고 좋은 거 아니야?
2: 뭐?
3: 어찌? 아니요? 너 나 이겨불고 싶어서 몸살 났잖아.
2: 그래. 이기고 싶어. 실력으로 맞붙어서 이길 거라고. 치사하게 수첩 부려서 이길 거면 진작할 수 있었어. 내가 왜 이렇게 죽을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난 네가 최고의 상태일 때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 그만둬.
3: 그만 뭐 또?
2: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3: 다 가진 너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지. 소리도, 춤도, 연기도. 더 완성형 있게 소리 하나에만 매달리는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소리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 소리 하나 믿고 집 나왔고 소리 하나 믿고 열 번 넘어져도 열 번 일어설 수 있었어. 소리는 내 바닥이고 내 하늘이야. 내 전부라고. 무너지면 발밑이 까마득한 벼랑인데

0: 왜 정연이를 선택 못했는지 말할게. 정연이랑 자명고 연습을 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정연이 보면서 이상하게 떨렸어. 정연이랑 연기를 하면 내가 중심을 못 잡겠어. 자꾸 극중 온달이랑 정연이 사이의 경계가 무너질 것 같고 모든 게 다 헷갈릴 것 같아. 그러고 나면 내 연기도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무서웠어.
1: 됐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나 너랑 호흡 맞추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좋은 연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상대역을 만나서 함께 완성시켜 간다는 거야. 내가 생각보다 더 네 연기에 많이 기대가고 있었어. 이번엔 네가 나한테 기댈 차례야. 가자, 주라나. 지금까지 힘들게 연습한 거 오늘 오디션에서 다 보여줘야지.
2: 최공선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십니까?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4: 아이고.
3: 안녕하세요. 예. 오, 감사합니다. 다들 어쩜 이렇게 부지런들 하세요?
5: 이 전화.
6: 금주야. 제가 허영서야. 화자가 저번 자명고 공연 때 허영석 가닥기 연기 봤는데 진짜 잘하더래.
7: 가닥기는 가닥기일 뿐이야. 허영석은 온달처럼 다 내려놔야 하는 바보 연기를 할 수 없어.
8: 내가 틀림없이 이길걸?
6: 근데 내란에서 쟤네밖에 안 왔나? 그 있잖아,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정기 공연 조연으로 섰다는 그 천재 소리꾼.
7: 아, 윤정연.
6: 어, 맞아, 윤정녀. 걘 어딨지?
9: 혼자 가고.
10: 지금부터 여성 국극 합동 공연 바보와 공주 아역 공개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심사위원분들 말고도 특별히 메란 국극단의 문옥경 씨와 서혜랑 씨가 참관인 자격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영광국극단의 김경욱과 조순례입니다.
6: 어? 아, 정연이 아직 안 왔지? 무슨 일 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숙소에 없었어. 산에 간 것 같은데.
8: 산?
6: 너 정연이가 요즘 산으로 소리하러 다닌 거 몰라?

0: 다음에 우리 차례야. 가자.
1: 아이고 공주보보!
2: 고개를 들어라. 나와 함께 울어주겠다고?
3: 예. 병석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0: 치지 말고.
1: 네 이름이 무엇이냐?
2: 온달이라.
3: 주라나.
1: 온달?
4: 다음은 메란국극단의 허영서, 홍주란입니다.

0: 메랑국국단 허영서입니다. 온다를 연기하겠습니다.
1: 메랑국국단 홍주란입니다. 평강공주를 연기하겠습니다.
2: 꽃같은 혜기님과 생리별인 무슨 일이냐. 모든 것이 게으른 뭉천한 머리 내 탓이다 내 탓이라.

0: 울지 마소 우지르를 마소. 공주님,
1: 우리 영서 봐라. 네 제자들 중에 저렇게 테크닉, 감정 표현이 완벽한 소리꾼도 있니?
2: 영서 아직 멀었어. 바보 온 달인데 니마이 같은 왕자님 같은 연기를 하잖아.
1: 좋은 건 좋다고 말해주지 좀.
2: 하지만 눈빛이 깊어지고 연기가 섬세해졌어.
0: 어서 어서 애기님을 기다리리다.
3: 저런 장을 저렇게 숨쉬는 것처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소리로는 그 누구도 허영사를 이길 수 없겠어.

0: 대체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야, 윤정년!
1: 야, 미안하다.
0: 야, 너 목소리가...
1: 아니야, 말하는 목소리만 이런 거야. 소리할 땐 멀쩡하니 나와야.
0: 야, 아니, 너 뭘 걸은 이게 또 뭐고? 야, 너 이마가 펄펄 끓어.
1: 잠을 못 자서 그래. 오디션 끝나고 쉬면 괜찮아질 거야.
0: 아니, 그러게, 그놈의 산을 가지 말래도 왜 맨날 올라가서. 아니, 혜란 선배는 도대체 너한테 왜 그런 방법을 알려준 거야? 아, 누굴 잡아먹으려고?
2: 그게 무슨 소리야?

0: 말해봐. 하랑이가 너한테 뭘 알려줬다는 거야?
1: 한참 찾았잖아. 가자. 사람들이 너 기다려. 왜 그래?
0: 정년이한테 피를 토할 때까지 독공을 하라고 부추겼어? 너 정말 포기할 줄은 모르는구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1: 난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야. 선택을 한 건 정년이고.
0: 아니, 넌 덫을 놓은 거야. 궁지에 몰린 정년이가 거기에 걸려 들어갈 거란 걸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1: 옥경아.
2: 마지막 순서입니다. 메란 국극단의 윤정년, 박초로.
3: 윤정년, 그 소리천재 최공선 딸, 맞죠? 엄마 닮아서 소리는 잘하겠네요.
4: 천재 딸이라고 다 천재는 아니죠?
5: 윤정년입니다.
1: 박초록입니다.

날이고 그는 몸둔한 머리 내 탓이다 내 탓이라 울지 마소

마소 우지르를 마소 난군을 찾으리다 눈물 젖은 소매 뿌리 끊어내고 이편 난심혼인 백양 가슴에 품고 회난군 찾기까지 절대 울지 않으리다.

0: 왜 멈추는 거죠?
1: 목소리가 잠긴 것 같은데요.
2: 아니, 소리를 그만할 건가요?
1: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더 볼 것 없겠습니다. 그럼 오디션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죠.
3: 잠시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 기회는 이미 한 번 줬잖아요. 정연 양은 그 기회를 방금 다 썼어요.
3: 부탁드립니다. 끝까지만 부를 수 있게.
4: 그만해.

0: 더 이상 소리를 하면 안 돼. 그만하자, 정연아.
1: 계속하랍니다.
0: 정연아.
1: 딱 한 바퀴면 끝까지만 부를 수 있게. 입은이 아니면 안 돼.

0: 방단장님!
1: 이 무대가 저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평강부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망군을 찾으리다. 눈물 젖은 소매 뿌리 끊어내고 입혀 난 심혼인 백양 가슴에 품고 해낙군 찾기까지 절대 울지 않아.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조금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개토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 같이 일부러 검은 거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고에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5: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6: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0: 저희 집에 제일 크게 걸려있는 액자가 온고지신인데요.
1: 기산용수 별근본 소부허유 놀고 척벽가.
0: 그냥 옛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익혀서, 따뜻하게 익혀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새로운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전통의 것을 지금 시대에 맞는 전통으로, 또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0: 무대에서 옷을 실제로 갈아입으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는 공연인데요. 제가 이제 국악을 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제 오노드라마로 구성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무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편한 데다가 이게 그 폐품으로 만든 친환경 고무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신고 다닙니다.
1: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0: 명품도 있고 이런 뭐 고가구들이 저희 집에 가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을 재현을 해서 컨셉이 집들이 하는 컨셉입니다.
2: 맨유 있어요. 그걸 섞인 걸 들어줘. 그럼 섞인 그 신호를 하자.
3: 본인들이 그 밴드를 하면서도 서로 전통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제 군대 동기고요. 여자분들은 제 학교 동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전통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0: 요즘 이제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팀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 창작음악을 많이 하세요. 서희철과단은 일단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또 연주하고 활동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전통음악을 또 다시 연습하고 또 공연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항상 레퍼토리가 매번 항상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에게 이제 제안을 던져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도 군말 없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게 저희 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2: 오늘은 제가 직접 드리고 할 겸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한 2살, 3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비쥐라는 경기미호 명창의 노래가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딱 듣고 나서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 나가자리도 나갈 수 없고, 그 노래가 없으면 잠도 안 잤다고 합니다. 3살, 2살 아닌가요? 제가 그 기억을 어렴풋이 살려서 한번 노래를 여러분들께 처음 올려보자.

0: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웠던 판소리랑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2: 일단 우리 민요 좋아하고 즐거웠어요. 흥겨워서 잘 와요.
3: 뭐 매년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은 그런 공연이었고 자녀에게도 국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

0: 혹시 방금 이 단어가 들리세요? 어떤 게 힘드냐면 가사가 이게 옛날 선생님들이 부르시던 거다 보니까 옛날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불리지 않는 심청가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제가 찾아내야 되는데
1: 잠시만요.
0: 자,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라도 가면 만원
1: 누나 눈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륜 누나 눈
0: 누나 눈
1: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만 들어볼게요.
0: 누나 눈 보물찾기 같아요. 저는 이 전통이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듣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정통, 즉 바르게 이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은 이을 전자의 통할 통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통할 통자를 썼다는 거에서 되게 소름을 느꼈어요.

0: 그래서 그 광대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려면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 울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그걸 판소리로 풀어내는 해석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옛 판소리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변화, 창조를 통해서 그거야말로 이제 온고지신이겠죠? 이게 한복이 제가 생각보다 뭐 방송이나 공연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을 직접 떼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시안을 그립니다. 이제 이런 도안을 자기열 내는 거죠. 복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찍는다거나.
1: 몇 벌이나 볼까요?
0: 한 80벌 정도 있습니다. 제 소중한 자산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석사 졸업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밖에 안 하시는 그 검구 병창으로 또 무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전승이 끊겼었던 심청과 방아타령을 이제 제가 올해 복원을 해서 그걸 졸업 연주회에 올리게 되었고요. 좀 심성생숭하네요. 8년 가까이 되게 길게 다녔네요.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거를 알려준 곳이어서 떠날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이 전통이 아직은 무궁무진하고 제가 맛볼 수 있는 맛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 전통을

소리의 길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지 않고 소리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술의 깊이를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됐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다른지 묘인들어.
2: 저는 그 위에서 잘 닦아놓은 정통을 바탕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제 수만 년 뒤에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저희 감히 꿈꾸고 싶은 목표입니다.

0: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기솔기를. 그러니까 그 열두 폭이 열두 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열두 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왔어?
1: 어, 둘이 오빠도 있었네?
2: 소리 친구들이야?
3: 응, 내 친구 미연이랑 효진이야. 인사해.
4: 안녕, 난 효진이야. 반가워, 난 미연이야.
2: 우와, 미연아. 이거 시크릿 추출 신상 왕관 아니야?
4: 어, 맞아. 왕관 귀걸이 옷까지 세트로 맞췄어. 어때?
2: 우와, 진짜 예쁘다. 이 귀걸이 나도 해봐도 돼?
3: 효진아, 어때? 나 이거 하니까 추출랑 좀 비슷하지 않아?

0: 추추가 뭐야?
1: 어? 너 시크릿 추추 몰라? 헐. 치링 치링 치리링 몰라?
0: 응, 모르는데?
1: 그럼 너 추추 노래도 모르겠네?
0: 보면 알걸? 소리야, 너 추추 춤이랑 노래 잘하잖아. 한번 보여줘.
1: 될까?

0: 그걸 이 정도 가지고.
1: 나도 좀 알려주라. 치링, 치링. 이렇게 하는 거 맞아?
0: 근데 효진아, 너도 옷 좀 예쁜 걸로 입지. 왜 맨날 운동복만 입어?
1: 운동복이 뭐 어때서? 얼마나 편한데.
0: 미연이처럼 원피스에 목걸이도 하고 그럼 예쁘잖아.
1: 근데 난 치마 입으면 불편하던데?
0: 넌 우리랑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다. 딱 보니까 넌 두리 오빠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2: 뭐? 단소리 이게 또 오빠한테 까불어? 효진이랑 내가 뭐 어때서?
3: 야야야 우리 그러지나 말고 게임이나 하고 놀자.
0: 팀 나눠서 쟁갈래? 지는 팀이 떡밥 먹기 어때?
3: 좋아. 근데 팀은 어떻게 나눠?
0: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는 걸로. 어때?
3: 좋아.
0: 시작한다.
4: 가위바위보.
5: 아싸! 이겼다!
0: 같은 팀 하고 싶은 사람 선택해.
3: 난...
5: 미연이! 아!
0: 좋은 친구, 싫은 친구.
1: 너 표정이 왜 그래? 나랑 팀하기 싫어?
0: 아, 아니야. 빨리 하자. 너 잘해야 돼.
1: 순간 당황했다.
0: 김효진, 웃음이 나오니? 질 뻔했잖아.
2: 야, 왜 화나? 안 넘어갔으면 된 거 아니야.
0: 다음엔 잘해라. 흔들리는 게.
5: 아싸, 이겼다.
0: 야, 넌 어떻게 게임도 못하냐? 떡밥, 네가 다 맞아.
2: 야. 왜 나 혼자 맞아? 우리 같은 팀이니까 같이 맞아야지.
0: 너 때문에 진 거 아니야.
2: 나 때문이라고? 나 할 때마다 네가 계속 짜증나니까 더 잘 안 된 거 아니야.
0: 아 몰라. 김효진 게임 진짜 못해.
5: 야 승부는 승부니까 딱 돼.
3: 이번엔 뭐 할까?
5: 숨바꼭질 어때? 순례가 숨은 사람 다 찾으면 순례가 이기는 거고 순례가 3분 안에 숨은 애들 다 못 찾으면 숨은 애들이 이기는 거야. 어때?
3: 그래, 재밌겠다.
6: 안 나눠진다. 아까 이거 예뻐.
0: 내가 순례니까 내가 열쇠 때까지 숨어.
2: 숨자.
0: 시작한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2: 야, 김효진 빨리 숨어. 그러다 걸려.
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찾는다.

0: 진짜 까다로워져 찾았어. 역시 난 능력자. 우하하하하. 아, 모의기문은
1: 어떻게 알았지?
0: 머리만 숨으면 뭐해? 몸이 보이잖아.
1: 난 그렇게 잘 보일 줄 몰랐지.
0: 아, 시실. 게임이 금방 끝나니까 재미가 없잖아. 야, 소진이 빼고 해.
1: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0: 그래, 다 했다 어쩔래?

0: 너무
1: 어휴, 애들 왔구나.
0: 다녀왔습니다.
1: 소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0: 도리애가 친구랑 싸웠대요.
1: 싸웠다고? 아, 왜 친구랑 싸웠어?
2: 다 몰라요. 이제 효진이랑 안 놀아요.
3: 뭐?
2: 셋이 친구인데 효진이랑만 안 놀겠다고?
3: 혹시 너 친구 왕따 시키는 거니? 엄만 그런 거 절대 용납 못한다.
1: 여보 여보 진정해요 진정해. 어? 소리야,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봐. 아빠가 도와줄 수도 있잖니.
2: 그게요, 미연이는 공부도 잘하고 옷도 잘했고 저랑 뭐든지 잘 맞거든요. 근데 효진이는 뭐 얘기하면 잘 모르고 게임도 잘 못하고 좀 답답해요.
4: 그건 말이야.
5: 에헴, 그건 내가 알려주지.
3: 반대가 말아버지다.
6: 아까부터 듣자 하니 우리 소리가 친구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7: 네, 맞아요.
6: 소리는 친구와 처음 친해질 때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하느냐?
7: 잘 기억이 안 나요.
6: 그야 당연하지. 친구를 사귈 때는 뭔가를 얻거나 원해서 친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7: 네? 친구가 되는데 이유가 없다고요?
6: 이거 내가 또 한 수 알려줘야겠구만. 자, 그럼 다 같이 얼씨구!

0: 지금부터 친구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게임을 진행할 것이다. 오! 바로 이인삼각 갤리머 게임. 자, 이인삼각은 두 사람이 발을 한쪽씩 묶어서 같이 달리기를 할 건데 서로의 발을 맞추는 배려심이 필요하겠지. 또한 반환 지점에서 서로 젤리를 긴 포크로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먹고 누가 먹여줄지 역할을 잘 전략해야 된다 이 말이다.
1: 대감님,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다치면 안 되겠네요.
0: 그렇지.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좋다. 자, 그럼 다 같이 얼씨구.
2: Oh, my God.

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파이팅
1: 자 우리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2: 하나 둘
1: 자 지금 소희팀 지금 젤리를 못 먹 젤리를 못 찍고 있거든요 지금 젤리 먹었습니다 자 투바 오 투비 빨리 자 출발 주제는 협동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영원한 우정을 응원하면서 우정 트로피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똑같이 협업하면서 함께 열심히 게임한 우리 둘이 팀에도 박수!
3: 다녀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고맙구나. 왔구나.
3: 얘들아 어서와. 간식 먹으랴.
4: 네.
6: 효진아, 이거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이거 먹어.
4: 고마워.
5: 어휴, 효진이랑 싸웠다더니 화해한 거야?
6: 싸우긴요. 그냥 좀 권태기였던 것 같아요.
5: 뭐? 권태기? 참.
6: 사실 효진이가 게임은 무조건 못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잘해서 좀 놀라긴 했어요.
5: 그래, 사람은 한 가지씩 잘하는 게 있는 거야. 숨겨져 있던 효진이의 매력을 오늘 찾아낸 거지.
6: 그럼 친구의 숨겨진 매력을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5: 공부는 못하지만 체육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게임은 못하지만 말을 재밌게 하는 친구가 있고 달리기는 느린데 힘이 센 친구가 있는 거지. 친구의 단점을 찾기보다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주는 게 진정한 친구 사이가 아닐까?
6: 그럼 엄마가 찾은 아빠의 매력은 뭐였어요?
7: 아빠는 내성적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차분하게 잘 들어주고 공감을 참 잘해줬어.
6: 엄마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해준 친구가 효진이었어요. 와!
4: 너 진짜 알 것 같아.
6: 효진아, 내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4: 괜찮아. 친구니까 한 번만 봐준다.
6: 용서해 주는 거지? 고마워.
4: 당연하지. 그럼 이제 게임할 때 나랑 같은 팀 계속하는 거지?
6: 그건 친구는 친구고 승부는 승부이지 않을까? 무슨 게임이냐에서 따라서 생각 좀 해볼게.
4: 뭐라고?
8: 역시 직원은 못 사는 판소리.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5: 아유 정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해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 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때림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때림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선비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5: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6: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청음의 김아령입니다.
1: 저는 삼색청음의 장세준입니다.
2: 삼색청음의 윤아예입니다.
0: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민요과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함께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2: 눈빛만 봐도 언제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지 알 정도로 척하면 척! 호흡이 잘 맞는 삼색청음입니다.
0: 저희는 오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어요.
3: 국악중 1학년 1반 친구들아!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다? 꼭 본방을 사수하고 우리 2학기 때도 사회집회 대회도

0: 저도 그랬어요. 네. 두 곡 모두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친숙한 민요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1: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는 지역마다 다른 멋을 지닌 뭐 민요도 있고 그리고 뭐 판소리도 있고 그 국악 동요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교과서 속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교과서 속에서 악보와 글로만 만난던 곡들이 국악 영재들의 목소리와 또 연주를 만나서 무대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텐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교과서에서 만난 우리 가락 특집 다음 무대는요. 오프닝 무대를 꾸며준 세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고등학교 5학년 대구 사는 가야금 공주 김규리입니다. 저는 가야금 소리에 반해서 가야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가야금을 배우니 손으로 부르는 것도 어렵고 연습할 게 참 많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난 할 수 있다, 난 공주니까 이런 거 식은 좀 먹히지, 아자아자 텐션을 올리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릴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가야금 선두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마치 발로 빵빵 차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오늘 제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스를 팍팍 날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보면 네.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했습니다.
1: 네. 교과서에서 사실 산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 가야금의 매력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산조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는 흥겨운 민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굿 애프터눈.
3: 안녕하세요. 우리 미녀를 정말 사랑하는 박채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으로 어학연수 캠프를 와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함께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전파하고 있답니다.

0: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리랑을 처음 듣고 한 번에 빠져서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사와 평이하면서도 중독적인 그 음색이 아직도 부를 때마다 저를 설레게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국악 명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릴리리아, 미량아리랑 그리고 경복궁타령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귓가에 익숙한 노래지만 튀김새와 함께 아름답게 불러볼 예정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주세요.
1: 박채원 화이팅! 구강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청포도처럼 매력 넘치는 판소리 사랑꾼 김진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가 워낙 잘 불러서 부모님께서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판소리가 엄청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공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눈만 감아도 호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그때야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2: 그렇지.
1: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 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뿌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차르르르르르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뒤놓고 땅이 툭 꼬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2: 아이고
1: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쳤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지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곳이 날 불렀는가?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 무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필주부 자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자라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헐 씻고 나 잘 씻고. 헐 씻고 나 절 씻고.

머리가 맥혀. 아, 아이고 나 사람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요.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해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사를 맞을 것이 동의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 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대라가야 전역한 기와 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가 없는 갈로이 호랑이 해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0: 네, 소리 한 자락에 장면이 살아나는 게 바로 이 판소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도 보니까 그 매력이 제대로 느껴졌던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이죠.
1: 네, 소리꾼의 목소리와 표정 또 몸짓만으로 범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0: 네.
1: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진짜 눈앞에 커다란 범이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다채롭게 펼쳐지는 교과서 속 우리 음악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2: 안녕.

0: 네, 개성 넘치는 탈부터 역동적이고 힘 있는 춤사위까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무대였습니다.
1: 네, 이 탈춤이 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뿐만 아니라 체육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탈을 쓰고 또 말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양반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춤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탈춤의 기본 동작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0: 네, 흥겨운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서 탈춤의 흥과 해악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1: 자, 다음 무대는 제주도의 밝고 정겨운 가락이 담긴 너영 나영, 남도의 구성진 멋을 느낄 수 있는 진도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최이정입니다. 작년 이 노래 들어볼래 나왔을 때 정말 좋아서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키가 한 달에 1cm씩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저 언니 같아졌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교과서에 실린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 그리고 홍보가중 박다는 대목인데요. 두 곡 중엔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은 박수를 치며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랑 판소리, 앞으로도 판소리와 이정희를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우리 음악을 무대 위에서 새롭게 들어봤는데요. 네. 익숙한 민요도 있었고 또 판소리도 있었고 산조 또 탈춤까지 네.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책 속의 악보와 설명으로 만났던 우리 가락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연주 그리고 춤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재밌게 다가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작된 우리 음악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막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최희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가 한 곡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흥보 내외관에 박을 한 통 달아놓고 자식들과 박을 한번 키워보는 기 슈르르

0: 팥쑥일랑은 끓여 먹고
1: 제하이.

예. 톱 소리를 맞춰 주소.

0: 한다고?
1: 헐.
0: 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건 벌어지니 박 속은 어느 도적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개 두 짝이 나왔겄다. 공보가 생각 거기를 어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 그런디 박 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붙여놓은 놈 그놈의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남의 박 속 긁어가고 염체가 없은 게 남의 조상께 두여 넣어놨구나. 이거 광가에서 알면 큰일 난 게 어찌됐자 버려라. 흥보 마누라는 말이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 하늘 그럴 리가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그래 볼까?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거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 돈이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많이 넣었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공침이라.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과 돈이라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떨어보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대회관에 돈과 쌀을 떨어보 보는디. 흥보하자 하라고.

나한테 들고 보면 눈살이 하나가 두두두두두 살가 눈이 하나 가득.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푸르고 푸른 뱀이 떠나가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저무는구나. 우리 임금님은 어떤 요리로 2025년을 마무리하시려나?
1: 어, 임금님.
2: 오, 오, 피디 양반.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밤 공기 좋다. 아, 좀 쌀쌀하네.
1: 오늘 여긴 어쩐 일로?
2: 어, 어떤 일은?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나?
1: 일하는 날 잘 모르겠습니다.
2: 어, 모르네. 몰라, 몰라. 아니,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 아닌가? 우리가 참 지난 초여름부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말이야.

0: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면서 참 지내왔던 그 음식들이 쫙 떠오르면서 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참 좋은 날이겠구나. 오늘은 또 뭘 먹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좀 보자고 했지.
1: 그동안 뵀던 시간이 이제 주마등처럼 막 흐르네요.
0: 잠깐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막 지금 또 여기다 영상 막 띄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이런 이상한 자료 하면? 어? 아니, 맞아. 저번에 보니까, 어? 내가 그 밖에다가 창밖으로 그 바다 좀 이렇게 좀 CG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어? 덩그러니 글씨로 대충, 그냥 대충 떼우고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어? 성의 없게 그렇게 하는 게 있어? 어휴, 진짜. 자, 다음 시즌은 어떻게? 그럼 잘 하시겠습니까?
1: 아, 저희 다음 시즌이 있나요?
0: 어? 아니, 다음 시즌 어떻게?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1: 잘 모르겠습니다.
0: 와이프가 자꾸 물어보는데. 어. 자, 아무튼 자 내가 사실은 국물 넣고 아닙니까? 국물 넣고. 아 내가 그동안 쭉 우리가 다니면서 국물 요리를 많이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안 먹었더라고.
1: 많이 지었잖아요, 그동안.
0: 어? 아니야, 이거 안 먹었어. 이걸 안 먹어서 내가 야 잠깐만. 아니 이걸 안 먹고 한 해를 넘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그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골라서 갔지만 오늘도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를 골랐어요. 어 국물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이것입니다. 자, 요 근처에 있다는데 아 골목에 있어. 아 조그만 집인데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주 조그맣다. 갑시다. 어.
2: 한번 가보자. 한 해가 끝나는 날에도 어김없이 찾는 국물. 그럼 오늘은 어떤 맛있는 국물 요리를 드실지. 어? 근데 이곳 이미 손님이 만석이다.
0: 오 여기 있나? 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집이 맛있어요. 네, 따담하고 소담하면서 음식에만 딱 집중을 하는. 자 어디 보자. 뭘 먹을까나. 오 메뉴가 갈비찜. 국물을 먹으러 왔으니까 고추장찌개를 먹어야겠다. 고추장찌개. 아, 생돼지 고추장찌개, 미역수제비, 그리고 코다리. 코다리가 있어, 코다리. 네. 여기 주문 좀 해볼까나. 어, 사장님. 저 주문 좀 받아주세요. 여기 고추장찌개가 맛있다고 들어왔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고추장찌개 하나 주시고 네. 미역수제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코다리.
3: 네, 네, 코다리는 네.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 버전하고 코다리는 후에
0: 드릴게요. 네네네, 예. 순서대로 주세요.
3: 네,
0: 예. 감사합니다.
1: 거의 1년 가까이 저희 맛있구나 하면서 네. 자칭 국물 덕후라고
0: 그렇죠.
1: 찌개 월드컵 같이 은근히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세요.
0: 어, 해봐요. 뭐 간단하지 뭐.
1: 3초 안에 대답하셔야지.
0: 오케이. 네.
1: 김치 순두부.
0: 아, 잠깐만. 저 무슨 국물을 벌써부터 내밀면 어떡해.
1: 돼지 눈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0: 아, 잠깐만. 김치.
1: 된장 청국장.
0: 청국장.
1: 부대동태.
0: 부대동태? 동태.
1: 감자탕 고추장.
0: 감자탕 고추장이래.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1: 그럼 4강입니다.
0: 네.
1: 김치 청국장.
0: 김치.
1: 동태 고추장.
0: 잠깐만. 고추장.
1: 김치 고추장.
0: 아, 나한테 왜 그래, 진짜. 자, 김치냐, 고추장이냐. 결승. 승자는. 결승. 승자는. 광고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채널 고청.
1: 어이! 저희 광고 없는데.
0: 아, 없구나. 아무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것이 무엇이냐? 고추장 찌개였다. 뜨끈하고 칼칼한 국물이 추운 겨울 몸 녹이기는 딱이지. 고춧가루 넉넉히 풀어 칼칼하고 깔끔한 맛이 이 집의 비결. 숨둥숨둥 썬 큼직한 돼지고기와 신선한 채소와 두부도 듬뿍. 속까지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자글자글 끓여내면 추운 겨울 별미! 빛깔부터 군침 도는 생돼지 고추장찌개 완성이요!
0: 이야, 국물 덕후 인국물 미종이 드디어 고추장찌개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국물을 그렇게 찾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고추장찌개 맛집을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두부에 애호박에 양파, 감자 그리고 와 국물이 푹 끓이면 이거 진짜 맛있겠다. 고추장찌개는 푹 끓여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끓여서

0: 얼큰해. 그렇지. 고추장 쓰게 이렇게 얼큰해야지. 아우 잠깐만 빨리 좀 끓어라. 시간 빠른 시간 경과 어떻게 안 되나? 빠른 시간 경과.
1: 고추장찌개는 오래 끓일수록 맛있지 않나요?
0: 그럼 고추장찌개는 아니 그 고추장찌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물 요리는 팍팍 끓여서 먹어야 돼요. 팍팍. 두부부터 먹어도 될 것 같아. 두부부터. 아. 좀 두부랑 양파, 애호박 이렇게 좀 떠가 보겠습니다. 두부랑 애호박은 먹어도 돼. 그 두부가 국물을 쫙 머금고 있을 때 딱 씹으면 그 두부의 고소한 맛하고 국물 맛이 합쳐지거든. 거기 애호박까지 얹었잖아요. 이거 와 어떡할 거야. 야,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국물을 좀 부어서. 맛있는 국물과 탄수화물의 만남. 국물이죠. 아, 야, 야. 거기다가 제가 매운 거 잘 먹는다 그랬더니 청양고추도 듬뿍 넣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엄청 칼칼해요. 국물 맛이. 여기다 좀 부어서. 고추장 국물을 부어서. 와, 야, 요거.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서 살살했는데 이 국물 먹으니까 그냥 온몸에 싹 녹네. 녹아. 아니 덥습니다. 더워요. 어? 아.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익었어요. 익었어. 아. 고기 봐. 아. 와 고기 보이십니까? 어? 고기를 아주 그냥 이거 봐. 무통무통 썰어줬어. 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담아봤는데요. 아, 이거 보이십니까? 고기가 어쩜 이렇게 두툼해? 어? 야, 이러니까 생돼지, 어? 고추장찌개지. 아, 국물도요. 그냥 막 걸쭉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약간 맑은 듯하면서도 고추장과 고춧가루 비율이 딱 황금 비율로 맞아가지고 어, 칼칼하면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유튜브각이야 유튜브각. 아유 야 진짜 이거 야 김모랑 모라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얘부터 한번 먹자. 와. 와, 고기가. 와. 야, 고춧가루, 고추장 찌개 국물을 먹으면 돼지고기 육질이 딱 커지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크지 않아요? 와, 여기서 얹어서? 와, 이거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려나? 야 오늘 이거 어떡하지?
2: 맛있겠구나!
0: 이거 촬영만 아니면, 아우, 그냥 딱. 아우.
1: 저 뒤에 분들은 많이 드시는 거
0: 같아요. 물이라도 맛있지 않나요? 어, 맞다. 아까 사장님이 김치 직접 담그신 거라 그랬는데 먹읍시다.

0: 주가 운행진가? 응? 아삭아삭한데?
1: 요거는 주가, 어머나. 네. 다른 집에서 없는 거니까.
0: 뭐요?
1: 우리 집만 특별맹이에요. 예, 이거 잡숴보시오.
0: 네네네. 맛있습니다.
1: 김치맛 어때요?
0: 어, 맛있어요.
1: 잡숴.
0: 아니, 그 저기만 들어갔나 봐요. 김치에 막
1: 새우젓.
0: 그러니까 새우젓만 들어간 거죠.
1: 충청도 사람이라 새우젓 네. 넣고 전라도 사람들은 저기 멸치젓을 많이 넣어.
0: 그래서 새우젓만 딱 넣어서 예. 네, 새우젓으로 갖고 저도 예. 마늘한.
1: 그래서 개운하잖아.
0: 개운해. 네, 네. 어, 깔끔해.
1: 근데 요 국물을 한번 잡숴 보시오. 국물 한번 떠 잡숴 봐. 우선. 예. 그리고 이 국물. 반죽도 우리가 손 반죽 직접 하는 거라.
0: 와.
1: 우리 집에서 해장하고 가고 싶지요. 술 한 잔 잡숴고. 면 한번 잡숴보시오. 이건 손 반죽하고 직접 떠넣어서.
0: 아 진짜 이거 먹으니까 자꾸 뭐 딴 거 생각나잖아요.
1: 기계 반죽하고 손 반죽하고 반죽 다르죠. 예, 네, 네. 손 반죽이라.
0: 손으로 반죽하듯이 직접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예,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오는 속도가 항상 늦어.
0: 그랬구나. 어,
1: 해놓고
0: 다 이렇게 해놓고 뜯으신 건데 이거?
1: 예예. 예. 손으로 다 뜯은 겁니다.
0: 야, 미역하고 황태가 만나서 그런지 국물이
1: 네. 좋죠.
0: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사장님이 수제비를 주셨으니까 오늘 좀 이따 다시 먹을게. 어? 기다려봐라. 아, 잠깐만. 우와. 아, 나는 그냥 미역에 수제비만 이렇게 해서 주신 줄 알았더니 황태가 들어가 있네.
2: 우리 임금님을 초록병이 끊임없이 욕하는 맛의 향연이구나. 어디 그 비법 한번 봅시다. 잘 불린 미역 황태를 참기름에 잘 볶아주고 비법 육수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직접 반죽한 수제비 맛이다. 고기맛 가득하게 손으로 쭉쭉 뜯어 고급 참 짠듯 짠듯하구나. 탱글함 가득한 수제비와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의 만남이라니. 이것이 바로 해장의 필수템. 황태는 미역 수제비로다.
0: 미역만 들어가도 시원하고 맛있는 국물이 이 보세요. 오, 이렇게 진해. 무슨 사고를 우려낸 것 같아. 아, 깊다. 야. 아. 보이십니까? 이거 뭐야? 아. 야,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다 뜯으셨어. 손으로. 아, 우리 엄마가 수제비 해주시던 거 생각난다. 응? 옛날 엄마들은 다 손으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뜯어주셨잖아. 해줬잖아. 물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수제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는 요 손맛에 좀 길이 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가, 왠지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뜯어진 수제비가 왠지 더 정이 가고, 불안정한 요 모습이 왠지 또 마음이 쓰이고, 엄마도 생각나고, 아유, 우리 엄마가 해준 수제비 그립다. 야, 근데 확실히. 미역하고 이 황태를 같이 넣으실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걸까? 응? 이것도 보세요. 황태가 좋아. 응? 국물이 뽀얗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미역 국물이 진짜 뽀해. 수제비 국물이. 이거 보세요. 아, 맛있다.
3: 땀 흘리시면
0: 땀이 지금 주줄주줄 나요. 이 뒤는 제가 원래 얼굴에는 땀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머리 여기랑 여기는 지금 다 땀이야.
3: 시원하신가요?
0: 아, 시원해요. 사실은 부러워. 자, 여기가 강남 예술의 전당 근처인데 여기 이제 주택가도 있고 그냥 전화 골목에 진짜 소박한 가게입니다. 근데 여기 주변 분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도 뭐 부부가 손 붙잡고 이렇게 드시러 오신대요. 남자분들 퇴근길에 오셔가지고 곱창식 하나 놓고 한잔 하시고 그리고 일찍 집에 들어가시면

0: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날 출근한 길에 미역수제비한 그릇 드시고. 아, 그럼 딱인데? 어?
1: 대마의 결승전입니다.
0: 대마의 결승전.
1: 네. 김치와 고추장.
0: 그러니까. 김치냐? 고추장이냐? 아, 사실. 김치. 한국인은 김치찌개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1: 그리고 오늘 고추장찌개 이렇게 맛있게 드셨는데.
0: 맛있어요. 아니요, 맛있어. 고추장찌개 진짜 좋아해요. 근데 한국인의 국물 감성은 김치찌개. 사실 김치찌개랑 고추장찌개랑 아, 참 약간 차이잖아요. 한번 봐줘요. 근데 취향이 나는 근데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2: 임금님!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소! 국물 요리로 서초구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한 가게지만 동네 단골 손님들의 필수 보장템! 바로 코다리 요리 열시다! 크게 두토막 낸 코다리를 예쁜 튀김옷에 입혀 바싹하게 튀겨내고! 따라올 수 없는 조격차 소스! 매콤 달콤한 비법 양념을 코다리에 구석구석 듬뿍! 아, 이 요리도 참을 수 없는 매혹적인 요리인데 우리 임금님이 잘 참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맛성의 유혹! 감칠맛 가득! 코다리 튀김이 올시다!
0: 아, 여기 살붕으로 와였다. 튀김옷이 싹 있으니까 바삭바삭한데 코다리라서 적당히 부드럽잖아요. 완전 황태처럼 말린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코다리의 부드러운 속살이 입으로 싹 들어오는데 치킨 먹는 느낌? 아, 오, 잠깐만. 이거 무스가 궁금해. 잠깐만. 매실에 기스도 들어간 것 같고. 그냥 간장맛 맛이 아니야. 참기름도 좀 들어가고. 야, 그것도 들어갔다. 모르겠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잠깐만, 이것만 떠먹어도 맛있어.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사장님을 모셔가지고 좀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 어머니, 잠시만. 네,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아, 이게 잠깐만, 앉아보시죠.
3: 예. 네.
0: 아이고. 야, 이게 도대체 고추장찌개도 그렇고. 네네. 이게 미역 수제비입니까? 미역 황태 맛있는 수제비지?
3: 맞아. 네. 내가 간판 잘못했어.
0: 그러니까 다시 저 제목을 잘못 따졌어요. 그리고 얘, 코다리. 네. 이거 코다리 여기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3: 나중에 이제 꿀이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꿀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것이 밥반찬도 좋고 술안주도 좋고 모임할 때는 이게 우리는 첫 번째 순서로 나와요.
0: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넣으면 그냥 네 사람이 하나씩 두고 먹으면서
3: 맥주 한잔 드시면서
0: 우리 사장님은 도대체 음식에다가 무슨 짓을 하시고 그럴까?
3: 저는 장사가 50년이 넘는데 항상 재료를 좋은 거.
0: 아끼지 않는다.
3: 예.
0: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만든 음식을 젊은 친구들이 맛있겠다
3: 너무 먹으면. 깊어.
0: 그죠?
3: 예. 왜냐면 음식에 대해서는 오래 한 사람은 긍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존심 있고. 그러니까 아, 이 집에 오면 음식이 다 맛있어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소리예요.
0: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맛있게 드세요.
0: 네네네. 이야. 아, 가시는 길에 맥주 한잔 주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구나.
2: 매서운 추위 속 든든하고 뜨끈한 오늘의 한상. 우리 임금님 오늘 또 배불리 드시는구나. 항상 엄마가 해준 음식같이 언제 먹어도 즐겁고 항상 그리운 그 맛.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따뜻한 한상이구나.
4: 미종의 동의보감.
0: 돼지고기는 일전에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돼지 고추장찌개의 주재료인 애호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호박을 남과자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박과의 덩굴성 식물인 호박의 씨앗을 말합니다. 요실금을 치료한다든지 골수를 보충하고 음액을 순환하고 또 백발 방지, 발기부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애호박은 애호박에는 레시틴 성분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주죠.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슘이 풍부해서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또 혈압을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이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애호박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루테인 등 지용성 영양사라고 해서 이 지용성 영양소 뭐냐 이제 기름에 볶아서 먹거나 이제 이럴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 지용성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애호박 많이 드시고 또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기름에 달달달달달 볶아서 그렇게 많이 드시도록 하십시오. 미정의 동의보감감감. 과인이 현대에 와서 참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 맛있구나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취향은 내 맘대로 정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지만서도 2026년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다. 아이고 맛있구나. 띠리띠리띠리. 맛있겠다. 맛있겠네. 저 임금이라고 맛탕장지. 미종은 살찐다. 맛있는 음식. 맛있구나.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기운을 북돋아주는 명상은 마음의 보약,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명상으로 인한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증가시키는데요. 혈류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 뇌신경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명상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면서 뇌신경도 안정되고요. 면역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깊은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른빼기 자세와 사바사나입니다. 바른빼기 자세는 척추와 엉덩이를 이완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를 두세 차례 들어서 허리를 반듯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봅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좌우로 떨궈봅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기점으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팔을 벌려봅니다. 손은 동그랗게 힘을 빼주고 어깨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에 틀었을 때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좌우로
경추를 가운데로 둔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눕혀봅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빠진 호흡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회복 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은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스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케이.
1: 감독님 저 드럼을 다 넣어주시고 건반 더 높여주세요. 네, 같이 하니까 좀.

부동낙엽의 추절이요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 아니 동절이야 그런 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 우리가 이런 좋은 풍요정을 만났으니 어디 한번 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림의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아리따우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해금 연주자 김지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피리와 태평소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이아영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탈춤과 또 장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승희 씨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네, 솔로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꽹과리 노동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락드림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0: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1: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남해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이 남해 바닷속에 용왕이 한 분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수국 충신이었던 별주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라가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다 보니 토끼 생김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국의 화가가 이 토끼를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수군가의 화공을 불러라입니다. 제가 화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불러라! 라고 해주시면 한번 토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 네.
1: 연습 한번 해볼게요. 화공을!
3: 불러라!
1: 너무 좋은데요?

0: 아님 나 가지 못 피웠다 주몽은 펼쳐 원사는 아마 군사로 종종
1: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트코도입니다. 저는 판소리 하고 있는 소리꾼 윤가람이자 아트쿠도의 보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트쿠도에서 피아노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아입니다.
3: 저는 아트쿠도에서 베이스 기타와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손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아트쿠도에서 드럼과 이따가 또 멋있는 악기 카혼을 연주하는 아트쿠도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김비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저희 앞서 공연을 보여준 락트린 이 자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락트린, 락트린.
5: 저희 락트림이 다시 왔습니다.
4: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인사!
6: 안녕하세요!
4: 저희 공연 어떠셨어요, 이발근님?
5: 저는 뒤에서 아트쿠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판소리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락드림의 공연은 어떠셨나요?
1: 일단 이 락드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이 즐거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무대였고 특히 또 캐대연에 나오는 그 호랑이 그 아까 너무 비슷한 그 귀여운 동물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데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흥이 났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4: 그리고 혹시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아트쿠도와 여기 락드림 팀의 구성된 악기를 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저희 아트쿠도는 서양 악기, 드럼, 베이스, 키보드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드림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국악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국악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은 악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관람하시는데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 다름이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저희도 참 설레이면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 많이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사랑가 준비했으니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이씨구!
7: 좋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화문 구경을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도련님 되시는 이몽룡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몽룡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1: 아니, 못 봤는데요.
0: 아, 못 보셨어요? 아, 여기 혹시 우리 몽룡 도련님이신가요? 맞다고 하시는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몽룡 도련님이 어디 계시지? 다 같이 도련님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도련님 불러볼게요. 시작!
2: 도련님!
0: 어디 계신가요?
3: 예, 춘향아.
0: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변사도 아니고 이몽룡이에요.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다 인재우시오?
3: 아니, 저기 저 짝에서 우리 임자 공연하는 거 좀 보고 있었어요.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3: 예, 춘향아.
0: 예.
3: 아, 옛날 옛적에 내가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업고 놀아본 것이 어떠하겠느냐?
0: 아이, 도련님도 참, 여기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으신데 부끄러워서 지옥고 논단 말이오.
3: 자, 저 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소신적에 더하면 더했지. 자, 춘향아, 어디 한번 놀아보자꾸나.

동저입이 졸어 서쌍 동정 700리 힐세그 모아도 좋을 호로구나 할세그 좋지

0: 고맙습니다.
1: 공연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1: 좋으셨죠?
2: 네.
1: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을 드릴까?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좋습니다. 지금 저기 군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3: 전라남도 순천이요.
1: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답니다.
0: 아따, 멀리서 오셨네요.
1: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내가 이길 수 있다. 어, 저기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4: 광주광역시.
0: 광주 순천이 더 먼디? 광주는 탈락이요. 광주는 탈락이요. 안디야.
1: 안 탈락이랍니다.
0: 응, 안디야.
1: 멕시코. 멕시코. 어, 멕시코.
0: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아, 멕시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1년 반이요? 오. 좋습니다. 총 두 분 무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0: 멕시코 대 순천.
1: 각자 성함과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충성. 네, 아,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6: Hola, buenas tardes. 오~ 제 이름은 최문국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여기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5: 저 사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제가 이런 밴드 음악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6: 네, 저희는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조계사 가서 이제 복을 빌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을 진짜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춘향이도 본 것 같고 예, 너무너무 오늘 예, 가슴이 떨려서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다음 무대는 꽃길 개화라는 곡입니다. 민요 꽃타령과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믹스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꽃이 만발하시길 바라면서 꽃길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은요. 아트쿠도와 락드림 멤버 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악기 조합을 또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이 아트쿠도 소리꾼, 그리고 락드림의 장구 뭐든 잘 맞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 뭐 해볼까요, 저희? 아리아리랑
3: 시구!
4: 아리아리랑
2: 스리스리랑
4: 스리스리랑
2: 시구!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0: 고맙습니다. 어울렸어요?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1: 만약 아트쿠도와 락드림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어떤 곡을 부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트쿠도님한테 Love is an open door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0: 아, 어려운 곡을 하셨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혹시 사연 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여기, 네. 여기 계시구나.
2: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이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경기도 고양시 사는 안선민입니다.
0: 방금 신청하신 곡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1: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요? 라고 왔습니다.
2: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0: 좋았을 때는 비가 드디어 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1: 관객분들과 만나면 그저 행복하고 그저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방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3: 광진구 능동에 사는 김소정입니다.
1: 네, 오늘 또 공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3: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젊은 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4: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2: 그러면 네.
5: 사실요, 저희 어머니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뽑혀서 오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6: 오늘 꼬리 말이 아니지.
5: 둘이 좀 닮았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상품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훈님 감사합니다.
6: 네,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1: 네, 좋은 이야기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곡은요, 청산별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려 시조인 청산별곡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애환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대목에는 얄리얄리 알라셩 얄라리얄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또 청해 들어보시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또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애환들을 느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별곡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재밌으신가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특별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이죠.
1: 네, 저희 락드림과 아트쿠도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어화둥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후렴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듣고서 불러볼게요.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시작!
2: 어화둥둥 춤을 추네.
1: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소절은요, 어화둥둥 노래하네 입니다.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시작!
2: 어화둥둥 노래하네.
1: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락드림과 아트쿠도의 어화둥둥 들려드리겠습니다.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아니야?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고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래, 알았어. 가자.

여기가 고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베코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국왕나라의 호랑이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네 앞에 나타나라!

0: 이제 곧 도착해. 엄마 이 녀석. 데코, 문을 열어줘. 가자, 루미.
1: 그래, 호랑.
0: 고마워, 얘들아. 고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치, 싫어. 검은 고로 이 성을 구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구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2: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1: 그건 안 되지.
2: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0: 다스리는 청룡이여, 지금 내 앞에 나타나라!
1: 제발 나와줘.

0: 이삭 청력을 불러내다니.
1: 이야. 잡았다. 임무 완료.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 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해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 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대림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대림 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4일간 이어집니다. 선비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 에피소드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1: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금을 마련할제.
0: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 효율은 더하고
1: 국가 징수 업무의 일원화
2: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3: 국가 행정의 혁신
4: 국세 외수입 통합 징수

0: 이리한 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 허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숭덜숭 원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 뒤.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숭덜숭은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쪽지려지고 뽀망 헐쑥 헐쑥 보인 얀뜻 한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란 백설격으로 잔디뿔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뜨겁고 땅이 두꺼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1: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 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오늘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배우처럼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0: 네, 노래의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6월, 김약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명 빼고
0: 한명 빼고?
1: 네.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명으로 그 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2: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2: 김약

0: 일단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1: 네.
0: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먼동마루도
1: 네.
0: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1: 네.
0: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이제 바라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1: 네네.
0: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궁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 또 지었고요. 네,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1: 네네.
0: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다 와 있어요.
2: 아~ 6월에 합류했습니다.
0: 네.
2: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1: 네.
2: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1: 네.
2: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1: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2: 맞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1: 네.
0: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1: 초령.
0: 한번 지어봤어요.
1: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 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2: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1: 아,
2: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1: 네네네네.
2: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이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1: 네.
2: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2: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팍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1: 네.
2: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 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2: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투어 유럽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1: 아.
2: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그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1: 네.
2: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1: 관객들이
2: 네, 관객들이
1: 네.
2: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1: 진짜 매우 철하네요. 네,
2: 매우 철합니다.
1: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3: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1: 아 스위스에
3: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1: 네.
3: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1: 네.
3: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1: 네, 네.
3: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1: 네.
3: 그분을 또 뵀어요.
1: 네.
3: 또 뵈서 스위스에 저희가 공연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을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1: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3: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
1: 그 악당 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당 광칠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1집이었나요? 영정거리?
2: 네네네 맞아요.
1: 저도 그 노래가 처음 나왔었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광채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통 악기나 특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리면서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익숙한 게 들려 약간 이렇게

0: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네. 특히 생황을 엄청 신기하세요.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저 악기 뭐냐고 막 이러면서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비롭잖아요.
0: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1: 관객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0: 아,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쿠시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1: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 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타거들랑 캥캥 너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1: 쾅쾅쾅
2: 이렇게 네, 좀
1: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0: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약간 네, 앞으로 가가지고 약간...
1: 불안해. 아,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칠이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1: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칠에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 않은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칠을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0: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2일. 합니다.
1: 콘서트
0: 네,
1: 9월 2일.
2: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0: Don't miss out.
1: 아, 유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0: 아, 정말요? 네. Thank you.
1: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2: 맞아요.
1: 참여하게 됐습니다,
2: 너무
1: 여러분들.
2: 너무 감사합니다.
1: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칠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 한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3: 네. 타라는 곡인데요.
1: 타.
3: 네, TA 해서 네.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네.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1: 네.
3: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대일 만한 어떤 것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이 곡에 좀 표현해봤습니다.
1: 기대됩니다. 보통 30 앨범에 이제 한 몇 곡 정도가 있을까요?
3: 지금 현재 12곡.
1: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3: 아,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1: 네.
3: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네.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네.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 상황에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1: 네.
3: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앨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그러면 타에 이어서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다는데 그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아, 그 곡은 이제 히히라는 곡인데요.
1: 히히.
0: 네, 저희 정규 앨범 2집에 네. 들어있는 곡입니다.
1: 네.
0: 근데 히히가 웃음소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이 곡이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1: 네.
0: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뭐.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1: 네.
0: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1: 대표님 어떻게 여기 악당광칠의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0: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셔서
1: 네.
0: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1: 네.
0: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그냥 이렇게 좀 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1: 히히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0: 네 맞아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30 앨범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집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0: 진짜요? 네, 당시에?
1: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0: 땡큐.
1: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3집 앨범과 기념 공연도 정말 대박나길 바라면서요. 세 분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악당광칠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아,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0: 네.
1: 인터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분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가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객원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0: 네.
1: 그런 객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0: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느닷.
1: 네.
0: 제가 이제 아까 그 리허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1: 원래는 조금 편하고
0: 네.
1: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0: 네.
1: 이거보단 우리가 조금 할수 있게 조금 편하고
0: 네.
1: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0: 쉬운 음악이요?
1: 쉽지 않게 됐어요.

0: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네.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1: 아, 저희는 숨 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0: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 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1: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0: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1: 아, 킬링 비트는 네.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네.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네.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조금 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시도해왔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조금 네. 바꿔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네. 이게 사실 매번 저희들도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네.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예, 킬링비트는 그런 식으로 네.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네.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름으로 킬링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 이 눈대목들을 그렇죠. 모아서 엮어가지고 네.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1: 맞습니다.
0: 아, 느닷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1: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네.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 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네.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0: 아, 네.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1: 네.
0: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네.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네.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네 가지 악기로 네.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네.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0: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저...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1: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요.
0: 네. 아 진짜?
1: 네, 진짜. 김독수 선 이러면서.
0: 아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1: 맞아요.
0: 김독수 선생님인가?
1: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아 근데 실제로 김독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0: 약간
1: 너무 닮아가지고.
0: 뭔가 이제 김독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2: 네, 맞아요. 아들
1: 성이 달라요.
0: 아 그러니까
1: 성이 다르잖아요. 아,
0: 그러니까 봤을 때. 네. 봤을 때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1: 사람들은...
0: 이제 닮았으니까.
1: 네.
0: 싫으세요? 싫으세요?
1: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0: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네. 만났는데 아니가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좋잖아요 사실.
1: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네.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네. 뭐 반응이 너무 폭발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0: 그럴 것 같아요.
1: 항상.
2: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저희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1: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딱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0: 네. 네.
1: 다행이었어요.
2: 그래 다행히

0: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는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네 맞습니다.
1: 진짜
0: 예.
1: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네.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사실.
0: 맞아요.
1: 그 멕시코 공연 영상을 봤는데 탈춤을 가르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1: 네.
0: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2: 왜 잘했잖아요.
1: 근데 되게 잘 따라쳐서 너무 놀랬는데.
0: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고지대여서 이게 탈춤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막 뛰었더니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아~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네.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1: 잠도 못 자고
0: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1: 느단 많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잘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2: 제가요?
1: 네. 뭐 사실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2: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잘 돼요. 그냥.
1: 고향이 어디세요?
2: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1: 아,
2: 왜 그러죠?
1: 아,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2: 그냥 굴러가요.
1: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거예요.
2: 근데 이게 왜 굴러갔지?
0: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1: 타고난 거야 정말로. 네.
0: 부러운 거죠.
2: 자기도 잘하잖아요.
1: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2: 아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아,
1: 저요? 네. 저는 흉내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2: 이런 과찬을.
0: 극찬인데요?
2: 아이고.
1: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2: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니 계속 그냥 여기에서는 또 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1: 네.
2: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네.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1: 네, 아, 그 대표로서의 어깨가 네. 또 무거우니까.
2: 네.
1: 앞으로의 또 느단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1: 네.
2: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 그러니까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1: 네.
2: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2: 10월 말에.
1: 10월 말에.
2: 네,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2: 네네네.
1: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연희 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확 치는 약간 느닷 없이가 아니라 속 정원 없이 죽게 만드는 약간 보면 약간 진짜 그런
2: 얼씨구.
1: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2: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1: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네.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2: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2: 메나리 추건꽃은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경기도 당꽃에 나오는 네. 그런 장단하고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1: 그러면은 그 곡 또 한번 모두가 다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곡인가요?
2: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1: 네.
2: 내용 자체가
1: 네.
2: 여러분들 뭐

0: 돈 많이 버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시게끔 네. 이렇게 약간 축원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1: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이런 훌륭한 연주들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목 네. 관리.
0: 네.
1: 손목 관리, 목 관리 진짜 모두 건강하게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2: 네. 네. 준수 씨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1: 아, 그럼요. 저도 네. 같이 함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느닷.
3: 감사합니다.
1: 화이팅!
3: 화이팅!
1: 네. 그럼 느닷이 전하는 흥겨운 덕담, 메나리 추건꽃.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 해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던질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0: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맞지?
1: 아, 근데, 맞아요.
2: 아 근데 이렇게 흐리니까 좋다 사실은. 그렇지. 막 쨍쨍하면서 우리 더워가지고. 네,
1: 맞아요. 오. 바다다. 오,
0: 바다가 싹 보이네. 바다. 야 이쁘다.
2: 우와.
3: 내려가고 싶어. 어떡해?
1: 저기 해수욕장 같아요 밑에.
0: 오, 약간 작은 백사장이 있네.
1: 백사장님?
0: 뭐래? 백사장님이라는 거.
2: 여기 양사장.
4: 양사장.
1: 윤사장.
3: 윤사장.
1: 윤사장. 이사장. 아,
0: 네. 한국말을 잘하는데 이런 이제 백사장까지는 잘 모르네.
1: 백사장, 백사장 뭐예요?
0: 비치 샌드 매니 매니 매니.
1: 오케이.
0: 코리안 스피킹 백사장.
1: 또 결국에 또
2: 화이트 샌드 화이트.
0: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윤서령 씨 설명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영동?
0: 예?
2: 네?
1: 영동.
0: 얘는 어딘지도 모르고.
2: 동경 아니 뭐 동경이래.
1: 아니 동경.
0: 이름은 잘 알 건데 나폴리 알죠?
1: 나폴리 알.
2: 나폴리.
0: 여기가 이제 동양의 나폴리.
2: 한국의 나폴리 아니야?
0: 그게 이제 동양인 거지.
2: 동양의 나폴리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
0: 아니야 우리가 동양에서 최고 유명한 나폴리를 하면 되지. 아, 네, 그만큼 이제 바다가 아름다운 네. 통영입니다. 네. 예 알겠죠? 네.

0: 장군은 뭐 이순신 장군 아닌가요?
1: 그렇죠.
2: 아세요, 언니?
1: 그렇죠.
2: 이순신은 그 고보기를 만든.
0: 이순신은 아 임마 반말이고 임마. 어? 토끼 임마 영웅한테 임마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어?
1: 잘못했습니다.
0: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예, 예.
2: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이를 만드신 분.
0: 거북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2: 거북선.
0: 거북이는 이순신 장군이.
2: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선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요?
3: 맞습니다요.
2: 거기 광화문에서도 있어요 이거.
1: 그 동상.
2: 그 동상 있습니다.
3: 거북이를 만드셨어요.
0: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외국인이 아는 정도고 일단 우리가 역사 여행을 한번 하러 가보죠.
3: 예. 네. 예.
0: 가시죠.
3: 장군.
2: 가시죠. 나의 죽음을 조용히 알리지 말라.

0: 거북선을 만드시는
1: 거북이를 만드시는
0: 아, 거북이를 만드시는 분. 여기서 살았던 여기서 싸우신 거예요? 네. 여기서?
2: 아마 근데 여기 정확한 여기가 뭔지 모르겠네.
0: 여기는 우리 때 설립됐던 곳.
1: 여기가 그거 아닐까? 여기서 이제 회의하고
0: 막 군사들을 훈련하고 아니에요? 오. 네.
2: 저 한자 너 못 읽지?
0: 네.
2: 나도 못 읽어.
0: 왜? 그럼 어떻게 알아요?
3: 저 칠자 같아. 칠. 첫 번째.
2: 칠일?
0: 가운데 있는 거 팔 같아요, 팔.
3: 보짱.
1: 어? 아니에요.
2: 열다 거 뭐.
1: 우리 아, 팔이래. 가운데 있는 거 팔이래.
0: 팔이에요, 가운데. 팔.
1: 맞죠, 진짜 팔.
2: 엉망이다, 엉망. 자, 그럼 일단 가서 옛날에 그 이현호호호 같은 선생님 좀 찾아봐야 돼. 이현호호호.
3: 집어봐. 우리 기다리시는 거 같은데, 좀 있어?
0: 그때 딱 봐도 굉장해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니 근데 선생님, 네. 뭐 선생님도 궁금한데, 근데 저 한자 저거는 뭐예요?
4: 한자가요? 네. 우러러 본 망자.
2: 아.
4: 날일자 누가 늦자?
1: 망일루.
4: 아. 망일루.
1: 매일 우러러 본다.
4: 예. 조선시대 때는요, 예. 날일은 임금님이에요.
2: 아.
4: 임금님을 우러러 보는 곳이에요.
2: 아, 일자가
4: 네.
3: 임금님이에요. 아.
2: 뭐 와,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카메라 보고요.
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정다겸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다겸 해설사님.
3: 네네네.
2: 아, 톤이 약간 방송 톤으로 네. 바뀌네요.
5: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나 맞아요.
0: 배우게 만나요.
2: 예.
4: 삼도 수군 통제영은 네. 충청도, 예. 전라도, 예. 경상도를 총 지휘하는 해군 본부가 되겠죠. 운영이에요, 아~ 여기가.

0: 오, 이 뭐야?
1: 자, 여기 보시면 왜 제가 이 지도에 섰냐면 복원의 기준이 바로 이 지도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일부 건물 40여 동이 복원이 되어 있는 뿐이고 아. 세변관 건물, 여기 보이는 국보 건물만 복원 건물이 아니에요. 아. 1605년도 건물이에요. 우와. 대단한 곳에 오셨죠?
2: 우와. 네. 와, 역사. 완전 역사다.
3: 이 지도란 이순신 님은 무슨 관계예요?
1: 여기에 이순신 장군님이 계셨던 곳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4: 어디?
3: 자, 여기 볼까요? 지도에서? 어디 있을까요? 아마 바쁘겠죠? 그때 바쁘셨겠죠? 그래서 어디가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여기?
0: 자, 오케이, 오케이. 이름은 저기 이름 여기다. 여기. 승태.
2: 보일 수가 없어.
0: 이게 한자를 모르니까 진짜 더 추측도 안 된다.
2: 그러니까요. 한자는 알아야.
5: 왠지 진짜 여기 계셨을 것 같아.
0: 거기.
5: 왜냐면 여기 지금 일본이 여기 있잖아요.
3: 지키시려고.
5: 일본이랑 진짜 가까운 곳에.
2: 지켜보고 지키시려고. 저는 근데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여기 계실 것 같아요.
0: 아, 저기.
5: 거기요, 아까?
2: 네, 아까 거기.
0: 아, 얘들 다 틀렸습니다.
5: 뭔데? 어딘데요?
2: 어딘데요? 뭐예요?
0: 어딘데?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 이순신 장군님은 따져보면 그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여기 이제 별장 쪽, 요쪽이 아마 잠을 주무시던 곳이 아닌가 라는 저희 이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5: 아니, 거기 사신 게 아니라 이... 아,
2: 그럼... 너무 아는 것처럼 설명.
0: 자, 선생님 혹시나 정답자가 아니에요. 있습니까?
3: 정답은요? 없어요.
0: 한 분인데. 자, 정답자는 우와. 누굽니까?
1: 짠!
0: 저요?
3: 저요?
0: 저요?
3: 저요? 저요? 누구요?
4: 여기 계셨어요?
1: 네?
4: 진짜로?
2: 진짜? 대박! 누가 봐도 되게...
5: 아니, 왜냐면은 이게 봐봐요. 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0: 아, 나 이제 장난으로 내 총을 해냈잖아. 진짜예요?
2: 진짜? 네. 오, 섬들 다 찍었어요. 왜 거기 계셨을까?
1: 전라자수소의 본직을 맡고 있던 것이 여수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전라자수형에서 출전해가지고 이곳을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선택된 곳이 바로

0: 전하! 전하! 지맥에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1: 싸워보자!
0: 야!
1: 야! 싸워보자!
0: 야!
1: 야! 아니 아니
2: 아니 근데 아니 근데
3: 간정을,
2: 형, 뭐, 형 너무 잘했다.
3: 감정을 엄청
2: 뭐 들어올 것 같아. 4급 들어올 것 같아.
0: 괜찮았나?
4: 어. 최민식 박해일 했잖아. 양상국에.
0: 아 그래?
2: 최민식 박해일 양상국.
0: 나 지금 좀 두려운데 최민식 연기 옆에 내거 넣지 마라.
2: 넣어줘. 넣어주세요.
1: 아 진짜
2: 넣어주세요.
5: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6: 이것 한산이 우리의 최전선이 될 걸세.
0: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7: 최근까지 90년대까지 여기 뭐 있었냐면 2000년 전까지 법원하고 검찰청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3: 여기에요?
1: 여기?
8: 우와.
0: 근데 그거를 이제 흔쾌히 그래도
7: 다 옮겼어요.
0: 옮겼구나. 다.
7: 왜냐하면 문화재가 더 중요하죠.
0: 그렇죠.
7: 역사라는 것은 이후에도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역사 공부가 필요하니까 이곳을 통제영지를 복원하게 된 거예요.
0: 아.
2: 이게 말하자면 이게
8: 와 가까이 보니까 더 커요.
0: 야.
7: 자, 우리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8: 네.
2: 올라가도 돼요?
7: 네, 국보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2: 우와.
0: 거의 뭐 서울에도 이만한 게 잘 없잖아.
7: 우리나라 조선 중기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 중에 들어가요.
2: 아.
7: 글씨 한자가 2m에 가까워요.
8: 아~
7: 그리고 이건 무게만 1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판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2: 여기가? 와.
0: 네. 그럼 이거는 옛날 그대로.
7: 그대로예요.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이라 저는 조선시대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2: 아, 왜요? 우리는.
7: 왜냐면 이 건물이 임금님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임금님으로 보시죠.
2: 우리 지금 임금님 깔고 앉은 거네요.
0: 아, 여기가요?
7: 네. 사신이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맞이하는 장소예요. 임금님을 향해서 예를 표하는 곳이니까.
0: 아~
7: 지금은 예. 이순신 장군님의 그 출정식이라든지 군령과 관련된 모든 행사들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져요.
2: 아, 여기서 행사.
7: 네.
2: 아~

0: 근데 여기 우리 지금 배가 고픈데 네. 우리 뭐 좀 먹어야 안 되나 이제?
1: 에? 자 여기가 내려가시면 바로 중앙시장 있고 서울시장 있는데 시장 가시면요 지천에 먹을 게 천지백갈입니다.
2: 천지백갈인 게
3: 뭘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1: 물회도 좋고요.
3: 물회요?
1: 어, 장어도 좋고요.
2: 장어요? 아.
1: 장어도 좋고요. 어. 시라국도 있고요.
2: 뭐요?
1: 어, 시라국도 있고 어. 다 있어요.
0: 그럼 먹고 싶은
2: 거 하나도 없어.
0: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4: 네 사비로.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5: 어떻게? 자 일단 시장으로 이동하시죠.
4: 네.
0: 땡이요 넘어오는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어요.
0: 감사합니다.
4: 즐겁게 하세요. 잘 먹을게요.
1: 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2: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아 그러면 시장 가서 장어 시락국. 아 어쩌지?
2: 시장.
4: 시장에,
2: 시장에 가면 아줌마도 있고.

0: 전동 씨.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예. 예, 안녕하세요.
3: 신승태입니다.
2: 신승태.
4: 가수 신승태.
2: 맞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버지.
5: 아, 그렇죠. 맞네.
1: 예, 맞습니다.
5: 예, 네, 마이크 한다. 아.
4: 시장계의 팝스타네.
2: 메스타.
4: 시장계의 팝스타.
1: 어머니, 여기 오면 뭐 먹어야 돼요? 저희 배고파 죽겠어요.
6: 뭘 먹어야 돼요?
1: 여기 오면 뭐, 시장 안에 뭘 먹으러 가야 되는데?
2: 시라꾸.
4: 시라꾸 먹어야 되네.
1: 시라꾸하고 뭐 또 그런 걸.
3: 동료 와서.
7: 웃자가 동료.
4: 웃자? 아, 약간 별미다, 웃자가.
7: 웃자가 낫지.
4: 아, 야, 고민되네.
2: 고민되네요.
4: 아니, 지금 보면 지금 거의 다 시라꾸.

0: 우짜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네. 네. 두 팀으로 나누긴 해야 될 것 같아.
1: 네.
2: 그러면 시락국 하나 둘 셋 한번 손들어요. 하나 시락국이에요?
3: 네, 시락국.
2: 하나 둘 셋.
3: 셋.
4: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됐네. 처음으로.
2: 남남녀녀로 나뉘었네.
4: 아, 대박.
2: 오케이.
4: 아, 원래 유자들이 면 좋아하는
2: 맞아요. 아니, 내 아버지 우짜가 나 맛있을 것 같아. 뭐 시락국은 먹어볼 수 있어.
5: 내 어머니가 우짜 뭐라 그래.
2: 어머니, 우짜 어디 있어요, 우짜가? 나가서 오른쪽?
6: 오른쪽.
2: 아, 맛있게 먹어.
4: 아, 잘 드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이따가.
2: 아, 안녕하십니까. 아, 우짜. 우리... 아, 승태랑 이 둘이 팀 처음 아니야?
5: 그러니까.
7: 아니, 근데.
2: 근데 보통 이게 젊은 애들이 들지 않나?
5: 아, 제가 들까요? 우리 좀 거꾸로 되잖아. 원래 남자가 들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들고, 젊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늙은 사람이 들고.
2: 뭐, 그렇다기는.
5: 늙은 사람이라고.
2: 근데 젊다기 하기에는 뭐, 사실 우리가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5: 많이 나요, 그래도.
2: 우리가. 아, 왜 그래.
5: 우리가 그래도 한. 4살 차이 나잖아.
2: 시장이 정겹네, 맞지? 야, 원조네.
5: 이 집 하나인가 봐.
2: 아, 원조지.
5: 우짜.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와. 야, 이 뭐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 가고.
5: 다 왔다 갔네요.
2: 사장님.
8: 예.
2: 예. 좀 할게요.
8: 어서 오세요. 예.
9: 네. 안녕하세요.
8: 네, 반갑습니다.
9: 안녕하세요.
2: 아, 우리가 여기 우짜가 지금 유명하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8: 예.
2: 예. 원래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우짜가?
8: 우짜가 65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건데.
2: 오, 오래됐네요.
8: 1965년. 아. 저 생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통영분들이 우동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네. 슬픈 음식이라고 해야 되지.
2: 왜 슬퍼요?
8: 같은 돈으로서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2: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럼?
8: 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면 돈이 없다.
2: 아, 돈이.
8: 그래서 통영 사람분들이 만든 음식입니다.
2: 아, 신기하다.
5: 음식이다.
2: 아, 아니 근데 이게 사장님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8: 예.
2: 저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5: 저도요. 예.
2: 근데 안 먹어봤는데 우짜가 이게 진짜 괜찮았으면 나는 사실 서울에 진출했어야 됐다고 봐.
8: 안 하고 싶었잖아.
2: 근데 내가 그 맛을 내가 먹어보고 진출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아, 이건 나 진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봐.
8: 저는 안 한 겁니다.
2: 안 한 거다.
8: 일단 드셔보시고, 진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못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 내려주세요.
2: 알겠습니다.
5: 네.

0: 우와.
1: 비벼서 국물이랑 같이 드십시오.
0: 아. 오. 와, 이게 와, 나 이런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면만 우동면이고 짜장면 소스만 넣은 줄 알았는데.
2: 일단 나 우동 국물 맛. 아, 시원하다.
0: 잔치국수,
2: 잔치국수 육수 약간 느낌 나는데 하나? 와, 시원한데? 야, 그렇게 안 뜨거운 것 같은데 후를 몇 번을 하냐?
0: 뜨거운 거 못 먹어요? 뜨거운 거 못 먹어요?
2: 맛이 어때?
0: 이거 진짜 처음 먹는 맛이야.
2: 처음 먹는 맛이라고?
0: 진짜로.
2: 태어나서?
0: 응.
2: 진짜?
0: 처음 먹는 맛이지.
2: 야, 사장님 오묘하게 처음 먹는 맛인데.
0: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1: 와. 그러니까요, 오묘하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맛이래.
0: 우와, 이거 뭐야?
2: 아, 짜장 맛이 나. 나.
0: 나는 근데 그 우동 맛이 더 많이 나.
2: 아, 나는 그 짜장 맛이 뒷맛에서 나. 아, 근데 이거 어메하네. 어, 괜찮은데, 맛있는데.
1: 안 한 거 맞죠, 진출?

0: 사장님 이거 왜 안 하세요?
1: 안 할게요.
0: 해야 될 것 같은데?
1: 하지 마.
2: 와, 맛있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도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을

0: 와 근데 후루룩 먹겠는데? 이 우짜는 독보적인 메뉴입니다. 네. 하나의 메뉴고
1: 우동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어서 섞었는데 우짜가 생겨가지고 지금 고민이 더 된 거야. 하나가 더
0: 들어갔어. 네. 근데 이건 진짜 별미여서 여러분들 한번 먹어봐야 알아. 이게 표현이 잘 안 돼.
2: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0: 근데 약간 그래서. 맛있어.
3: 아 잘됐다.
4: 너무 잘됐어. 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오 대박. 이게 뭐야?
6: 와.
5: 이거 반찬이에요?
6: 네.
5: 어머님 이거 이렇게 테이블에 있어도 돼요 반찬이?
6: 와. 네. 이게 냉장고 시설이거든. 냉장고인데 이제 골라 먹는 재미 셀프.
5: 아,
6: 자기 원하는 반찬 골라 먹는.
5: 아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네,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잘 먹는데 괜찮으시겠어요?
6: 네, 많이 드셔도 돼요.
5: 아, 진짜?
6: 안 남기게. 빙그르고 운동 안 남기게.
7: 그쵸, 남기게. 그거는 중요해요.
8: 아, 남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일머니가 있어가지고.
5: 네, 아, 그럼 앉을게요.
8: 근데 일단은 시래기 입고 집을 왔잖아요.
5: 우리 여기서 시래국이 유명하다고 들어서 먹고 네. 싶은데
6: 밥 두 개 드릴게요.
5: 두 개, 네, 주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벌써 나왔어요?
0: 언니 봤죠? 여기가 한국.
1: 아 진짜?
0: 감사합니다.
1: 30초인데요?
2: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이걸 가지고 이거 이제 부추 넣고 김 넣고 청양초 이제 산초 방아 뭐 이런 게 있어요.
0: 자, 잘 먹겠습니다.
1: 일단은 반찬부터 네. 나는 조금 뵙겠습니다.
0: 콩나물 무침 저 진짜 좋아요. 아,
1: 일단 일어나 볼게요.
0: 언니 근데 먹을 만큼만 담으셔야 돼요.
1: 그럼요.
0: 너무 많이 담으시면 안 돼요.
1: 남으면 안 돼. 언니는 담는 만큼 다 먹어.
0: 네.
1: 김치. 청국김치. 이거는 일반 김치야, 맞지?
0: 근데 색깔 맞아요.
1: 멸치 조금. 네. 오이. 오이 무침?
0: 맞아요, 오이 무침. 예스.
1: 오케이. 오케이. 받았습니다. 전 이렇게.
0: 대박, 대박. 너무 맛있겠다. 지금 첫 끼예요, 첫 끼.
1: 맞아, 배고파. 네.
0: 먹을게요.
1: 먹고.
0: 오, 너무 맛있겠다.
1: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아, 대박. 와, 잘했다. 여기 잘했다. 와,
1: 너무 맛있어요.
0: 최고야, 진짜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어요.
2: 맛있어요.
0: 와. 와.
1: 반찬도 맛있어.
0: 반찬도 맛있어.
1: 사장님 공깃밥 하나 더 주시겠어요?
0: 언니 근데 먹는 것도 진짜 빠르다.

0: 벌써 배부른데 두 그릇째 드시고 있어요. 와, 진짜 잘 드신다, 언니. 아.
1: 또 언제 먹어? 또 언제 먹어요, 이거? 사장님, 여기 얼마나 됐어요?
2: 60년 됐어요.
1: 60년?
2: 네, 우리 어르신들 했고, 이제 제가 하고, 우리 딸이 또 하고.

0: 그냥 물려받으셔서 계속. 아.
1: 그러셨군요. 와. 진짜 잘 찾아왔다. 잘 찾아왔어. 네,
0: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근데 통영에 왜 11급이 유명한 거예요?
2: 통영에는 배 사업하는 분이 네네네. 너무 많아요. 네. 자기 배 자그마한 거 가지고 바다 고기 잡으러 가시는데 새벽에 가거든요. 아. 그런데 간단하게 이거 국에 말아가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가게 쫓겨내 딱 해, 그때는. 그래가지고 서서 잡수고 배 나가고.

0: 대박 진짜.
1: 이렇게?
0: 솔직히 언니 세 그릇 먹을 수 있었는데
1: 한 그릇도 먹을까 말까 했는데 아니 근데 반찬이 앞에 있어서 밥을 계속 먹게 되더라.
0: 아, 그러니까요. 근데 손이가요.
2: 위험해. 네,
0: 진짜 진짜. 저 지금 한 그릇도 지금 다 배불러 죽겠는데. 갑시다 일단.
3: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1: 야야야야야. 왔어요.
3: 와 뭐야?
4: 얘들아.
1: 대박이지.
0: 뭐야? 너무 좋았어요.
1: 너무 좋지.
3: 뭐야 반찬통이. 우와 아니 나 이거.
5: 사장님 안녕하세요.
1: 아니 자연스럽게 앉으시네요.
3: 아, 왜 앉는 건 어땠어?
5: 왜? 우리 왜 앉으면 왜 안 돼?
6: 사장님 한 그릇만 주세요. 이거 싫었고. 예.
1: 봐봐.
0: 오늘 이름 언니가 사기로 했어.
5: 아 이름이가 사기로 그럼 했어.
1: 서령구만. 왜 그래 서령.
0: 안 내면진다 가위가위보. 이모?
7: 아, 알았어. 내가 낼게.
0: 어, 진짜요?
3: 야, 이거 어릴 때 먹던 맛이네.
1: 좋겠네요. 이렇게 식당 두 가지 가가지고 우와. 다 먹고. 한국 오빠 이거 영어로 unfair이라고 하거든요. unfair.
3: 응?
1: 듣지도 않아, 진짜. 들으지도 않아.
8: 오늘 알기 위해서.
3: 진짜 아빠 대단하고
4: 야 오늘의
1: 진짜 짜증나네.
0: 진짜 짜증나네.
5: 쓰이고 랄랄랄랄랄랄랄랄
3: 하도죠.
1: 밥값 내고 그러면 다음 도전으로 진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야 뭐야 이거 뭐 좀 이상이 생겼는데.
1: 이거 알아요.
3: 야 저 위에 저 까마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1: 진짜 이게 정말 저
5: 저거 안 떨어지면 바로 잡아먹어.
0: 그러니까 안 좋은 징조인데.
3: 야 설마 우리 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
0: 그래요.
3: 거기 저기까지?
0: 맞아.
3: 이게 도전이에요?
9: 네 맞습니다. 여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시설입니다.
1: 야 정말 높아.

0: 어드벤처.
1: 아, 안전하겠지?
2: 나 진짜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도 무서운 포즈 있어.
0: 야, 이거 뭐.
1: 안녕하세요.
0: 야, 이거 동의서를 써라는데?
1: 뭐야, 왜 동의서까지 써요?
3: 쓰기 싫으면 어떡해?
0: 이상한 것 같은데?
4: 무서워서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였어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 높은 거 안 무서워하시죠?
5: 무서워요.
1: 무서워요.
7: 일단 장비를 착용하고 올라가시면 추락할 위험은 전혀 없거든요. 예. 일단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1: 스릴.
7: 자신의 극한을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뭐 다쳐도 보상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안전에 위해되는 행동을 하시면 제지를 할 수 있다. 아하. 이런 거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 이런 거 동의해 주시는 거고요.
0: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려와서
8: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0: 환불 안
7: 해도 돼요?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조금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1: 하지 마!
5: 야, 새끼야! 양상구 새끼야!
7: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5: 양상구 새끼야!
7: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0: 너 새끼야.
5: 아니, 이렇게.
0: 하지 마, 동생이 너가.
5: 아니야.
0: 뭐 병신이 어때?
1: 스니거! 랄랄랄랄랄랄랄라.
0: 우리 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빨리 써라 한 명씩
4: 쓰세요.
1: 여기 몇 미터예요? 가장 높은 거?
7: 3층당 5미터씩 증가하고요. 3층 자리라서 제일 꼭대기는 15미터.
4: 그게 제일
1: 너무 높아요.
4: 인간이 극한에 뭐 그거 느낀다는 게 15미터 아닌가?
7: 네, 그거 그렇죠? 진짜 높아. 조금 더 높죠. 11미터보단 조금 높으니까. 아파트 5층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4: 아파트 5층인데 지금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잖아.
0: 괜찮아? 너무 높은데 올라가?
9: 저는 진짜
0: 나 진짜
9: 이래머님 울었잖아요.
0: 나 진짜 오줌 쌀 것 같은데.
7: 높이 체감 다르죠? 높이 체감 다르죠?
1: 진짜.
0: 야, 이걸 어떻게 해? 이건 안 되지 사람이. 야, 나 이거 갑자기 엄두가 안 나.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1: 갈게요.
0: 야! 진짜.
1: 아! 아, 흔들린다.
0: 아, 위에 거 잡으면 안 되지.
1: 위에 왜 왜요?
0: 안 되지 않아요?
1: 안 돼, 돼요.
7: 무서우면 잡아도 돼요.
1: 아, 진짜 흔들린다. 뒤에서 오지 마요. 뒤에서 오지 마.
7: 아무도 안 가고 있어요.
1: 야! 오케이.
0: 너 떨어지기만 해. 아!
1: 든든하게. 이게 말도 안 돼!
0: 나 못 가!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
1: 하지 말지!
0: 진짜 가요? 진짜 가요? 우와! 야, 이거 어떡해! 우와! 야, 어떡해!
4: 진짜 무섭나?
1: 어, 무서워요.
0: 안 돼. 야, 야, 왜 이렇게 흔들려요? 진짜 원래 이렇게 흔들려요?
1: 왔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0: 아니,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7: 공중에 떠 있으니까. 뭘,
1: 아니, 이래버리면 좀 신나 있어. 다 왔어. 갈게요.
0: 야, 어? 진짜 왜 이렇게 잘해?
1: 오, 잘한다. 어머, 무서워.
0: 야, 어? 진짜 왜 이렇게 잘해?
1: 오, 잘한다.
0: 야, 진짜 왜 이렇게 잘해?
1: 오, 잘한다.
4: 아, 신승재! 아, 뭐야!
0: 너 아빠 진짜 무섭다니까?
4: 어? 엄청 무서워하네.
0: 으아! 아니, 형 진짜 무섭다고.
1: 흔들려요!
0: 으아! 흔들지 마!
1: 아, 흔들었어요!
0: 흔들지 마! 안 흔들어. 아니, 그게 줄이 흔들리는 거야, 얘 밑에가. 너 비켜! 비켜!
1: 아, 갑자기 일로 와야 돼. 자리 없다고요.
0: 그러니까 내가 묶여있잖아.
1: 저리 가요!
0: 자, 이제 어디로 가요?
1: 일로
0: 일로 와요!
1: 아니야. 그럼 위쳐 보면 돼.
0: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1: 위쳐 보면 돼.
0: 아, 이거 완전 고급이야, 고급. 이거. 안젤리나 졸리!
1: 화이팅! 웃기게 하지 마요.
0: 웃기게 하지 마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죽어. 아니. 아니, 레미야. 아니, 이쪽 손으로 잡아야지. 저쪽 손으로.
1: 아!
0: 안돼 다시 돌아와.
8: 일로
0: 야, 다시 돌아와. 야
8: 아니라고. 일로 잘했는데. 승태야 좀 도와줘.
1: 아니 안돼.
0: 도와줘 나도 죽을
1: 안돼 안돼.
4: 아 도와줘.
1: 안돼.
7: 옆에 줄 잡으시고.
1: 안돼. 하.
0: 야 나는 진짜 그야.
1: 따라라. 따라라.
0: 박자 맞췄어.
1: 따람. 따라라.
0: 따라라.
1: 근데 저 이거만 하면 끝날 것 같아.
8: 이게 거의 최고 어려운 거 아닌가?
1: 한 시간 걸려 저 거의 가득하지.
8: 그래 그럼 다시 뒤로 빽빽빽 잡아줘.
2: 뒤로 돌아가실 것 같아.
8: 나도 좀 잡아드려야 돼. 아 근데 좀 진심이 안 되는 거야.
1: 잠깐만.
8: 아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 좀 말이 흔들려 이게.
1: 네.
4: 아. 이거 봐 잘하잖아 상.
1: 오 잘하신다.
7: 피지컬이 있으니까.
1: 오.
8: 형 발 발부터 해요? 손부터야?
7: 손 먼저 가도 돼요. 그다음에 오른발.
8: 오. 오 야 이씨. 아! 아! 아! 아! 잠시만. 오 야 이씨. 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와 이거.
7: 팔이 기니까 그냥 갔네.
8: 오 씨. 됐다. 됐다 됐다 됐다.
1: 됐다.
8: 우와
1: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대박.
8: 나 1등. 나 1등했어.
1: 아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4: 야, 야 왜 이렇게 이래마 왜 이렇게 하얘졌어 얼굴이?
2: 모양해지신 거
1: 하얘졌어요.
8: 근데 생각보다 무서워 엄청.
4: 엄청 무서워요. 아, 무슨 식은땀 보이죠? 이 식은땀. 이거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고 식은땀이에요.
8: 나 목이 쉴 것 같아.
4: 나 다 쉬었어 지금.
1: 저희가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4: 뭐예요?
1: 골든벨을 울려라.
4: 어딘데? 여기서 울려야 돼요?
1: 저기 저 봤어요. 15m 위에 있어요. 저기 맨 끝에 있어요 골든벨.
8: 그럼 못 울려.

0: 칭칭칭.
1: 맨 몇 층에 있어요?
2: 맨 위층에 있어요.
0: 맨 위층.
2: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1: 우리요?
3: 돈이요.
0: 돈이요. 돈.
1: 저는 감독님이요.
2: 아 이건 뭔가.
3: 저는 쓰리고요.
2: 저희가
0: 술.
1: 술.
2: 다음 여행지에서 조기 퇴근.
0: 오? 조기 퇴근? 이거 할 만하구만.

0: 첫 번째 우리 출전은 신승태입니다.
1: 저기, 어, 저기 어떻게 가, 저기를.
0: 시작!
2: 어, 저 어떻게 흔들려.
3: 잘한다, 잘해요.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면 안 돼요!
0: 근데 이건 좀 쉬운 거 같은데, 아닌가?
2: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0: 지금 몇 분 됐어요?
4: 41초.
0: 41초! 오,
2: 빠르다, 빠르다.
4: 와, 저거
2: 너무 빠르다, 빠르다.
4: 시우 진짜 아니다, 저거 진짜 아니다. 와.
2: 어, 선배 잘하시는데?
0: 그래, 잘해.
5: 어, 말도 안 돼. 어, 말도 안 돼. 어, 밑에를 못 보겠어. 아, 못 보겠어, 나.
0: 저기 가는 게 무섭나? 그냥 일자 아니야?
5: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우와, 여기를 봐.
3: 삼촌 멋있다. 밑에 보지 마요.
5: 아, 여기 진짜. 아, 여기 진짜 안 돼.
0: 아, 발로 차. 발로 차.
2: 근데 갔다 와야 돼.
0: 빠른데, 빠른데, 저 정도면.
2: 네, 빠른데.
3: 올 때까지.
4: 오.
3: 한 아파트 5층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15m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5: 조용해, 조용해. 아니야, 아파트 5층 아니야. 아니야.
0: 제가 볼 때 그냥 느낌상 조기 퇴근은 날라갔지 않나. 어,
2: 느낌. 근데 혹시 모르는 것 같은데.
5: 내 발 맞아?
3: 올라올 때까지.
4: 네, 4분 10초.
0: 4분 10초. 아, 나이스, 나이스.
2: 대박.
5: 생각보다 여기는 괜찮다? 근데 저기서 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어.
3: 갑니다.
0: 오. 자, 시작 한번 갑니다. 시작!
2: 아, 아. 오. 일찍 퇴근! 일찍 퇴근!
4: 피곤하신다.
2: 일찍 퇴근!
5: 아, 너 밑에 막 보네. 야, 제발 막가. 미쳤나 봐.
0: 어, 근데 승태보다 빠른 거
2: 같아.
5: 훨씬 빠르네.
2: 훨씬 빠르네.
4: 이래면 잘하신다니까요.
2: 와, 진짜 보지 마.
4: 와,
0: 오, 빠르다. 조기 퇴근이 고소공포증도 이긴다.
2: 야, 이기잖아. 이게 든든하지 않은 것 같아. 흔들린다.
0: 야, 너 그렇게 프로그램 하기 싫어? 야, 고소공포증 있다며.
4: 지금 2분 10초 지났어요.
5: 야, 쟤 밑에 막 봐. 나 야, 제발.
2: 와!
4: 2분 48초.
2: 와! 오.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4: 자, 여기 승태 씨의 조기 퇴근 물건너가 있습니다.
0: 자, 그럼 다음 타자.
6: 아, 근데 상국이 형 너무 잘하니까 한 30초만 잡아주자. 그치?
0: 안 돼. 도전!
6: 잠깐만요.
5: 20초.
0: 안 돼.
6: 20초 줘.
0: 10초, 10초.
6: 에헤, 남자가 10초 뭐야, 그지?
0: 15초, 15초.
6: 오케이, 오케이.
3: 그래요?
6: 15초 주세요.
0: 아, 15초 큰데.
2: 오, 잘하신다, 이거 봐.
5: 이거 봐. 이거 봐. 30초 줘도 돼. 저 형 봐, 와, 욕심 봐, 저 막 가는 거.
2: 뭐, 뭐, 세상에, 세상에.
5: 야, 진짜 조기 퇴근하고 싶은가 봐. 아까 뭐 자기 뭐 조금 더.
0: 난 방송만 하는 사람이야. 조기 퇴근 너무 싫어. 나는 조기 퇴근 따윈 절대 안 할 거야.
6: 형 이기면은 진짜 이건 예능 아니다. 형, 에헤이, 진짜 아니.
2: 너무 하시다, 진짜.
6: 에헤이.
3: 역시. 아,

0: 몇 초야?
1: 2분 18초입니다.
2: 쪘어요. 제가 쪘어요.
0: 내인가? 와!
3: 자, 준비. 마지막 우리 윤서령 2분 33초 안에 들어오면 네. 아, 조기 퇴근에 아, 우리 또 상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윤서령 화이팅!
2: 화이팅! 네, 가자! 빨리! 빨리! 좋아! 잘한다!
4: 며칠 먹 다이아몬드 곰 뽑수
2: 빨리! 좋아! 잘한다!
4: 며칠 먹 다이아몬드 곰 뽑수
2: 같은 거 그래 넣었어 갑자기!
3: 오 빠르다!
4: 대박! 저기가 진짜 무섭잖아! 저 제가 뭐 저걸 어? 막아! 저 제가 뭐 저걸 어? 막아!
3: 오, 몇 분, 몇 분이야?
0: 지금 1분입니다.
2: 오, 잘한다.
4: 네, 1분이래.
2: 오, 빨라. 고, 고, 고. 고, 고, 고.
4: 대박이다.
3: 오, 안 돼.
2: 오! 거의 다 됐어.
3: 야, 왜 얘를 안 막아?
4: 야, 얼른 와. 얼른 와야지.
2: 얼른 와.
4: 얼른 와. 네.
0: 아. 1분 59초.
2: 대박.

0: 배고파요.
1: 근데 우리 아까 지라국 먹길 잘했다.
0: 그치?
1: 그거 안 먹었으면 배고팠을 거야.
0: 펜슈원. 펜슈원.
1: 뭐예요? 와.
2: 감사합니다.
1: 충무김밥 아니야?
2: 야, 와, 와.

0: 아 이거 뭐 게임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1: 허허.
2: 자, 두 팀으로 나눠주세요.
0: 두, 두 팀?
3: 헤헤.
4: 아. 어.
5: 잠깐만.
0: 웃자!
4: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0: 웃자!
3: 웃자!
4: 시라쿠!
3: 둘 다 그 문제를, 문항을 둘 다 맞춰야지 성공.
2: 그렇지.
3: 오케이.
2: 자, 그럼 아주 쉬운 그냥 인물 퀴즈 하나 내볼게요.
3: 네.
2: 자, 하나, 둘, 셋.
4: 시락! 블랙핑크 차이. 아니요, 블랙핑크 로제!
0: 땡땡땡땡땡.
4: 어, 맞아, 맞아, 맞아,
2: 왜 이래? 미쳐! 미쳐,
4: 미쳐, 미쳐,
2: 미쳐.
4: 블랙핑크 로제!
2: 로제, 로제.
1: 어디요?
2: 하나, 둘, 셋.
0: 웃자!
1: 하나.
4: 뭐야?
0: 은설이야!
4: 내가 여기서 왜 나와?
0: 저기 서령이야?
3: 어, 은설이.
4: 저 연락을
3: 받아. 어, 줘봐요.
4: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3: 성형설, 성형설 나, 성형설.
0: 아, 줘봐요.
3: 성형설 난다, 저거.
0: 에이, 이건 알지.
4: 안 돼!
3: 야, 근데,
4: 아니, 성형 예쁜데?
3: 이게 더 이뻐.
4: 네? 저 살쪘을 때요.
3: 그러니까 더 예뻐.
4: 훨씬 예뻐.
0: 내 이게 얼굴이 나.
3: 그래, 통통한 게 더 이쁘잖아.
4: 그래요?
3: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게 옛날에.
0: 지금은 좀 말랐어.
3: 맞아.
4: 그래요?
0: 어. 그럼 우리가 지금 맞춘 거잖아.
2: 어. 그럼 스테신 뒤로 빠지면.
3: 어, 두 명 다 맞춰야 된대, 잖아.
2: 하나, 둘, 셋.
4: 시락! 예. 시락! 시락! 방탄소년단 민윤기요. 제가 BTS 팬이거든요. 어떻게 좀 이렇게 나와야 되나?
3: 본명 말하기 있어요?
4: 어? 본명이나
2: 오늘도 만났던 사람이에요.
3: 정다겸. 정다겸? 해설사님 정다겸.
4: 깜짝이야.
2: 오늘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0: 우짜! 아, 이순신 장군.
4: 저는 이미 아 이만 알고 있었는데. 아, 그 이름 생각하다가 시랑을 말을 못했어. 이름 생각하다가 신승 때 이름 나와요. 그 자꾸.
3: 볼륨돼요?
0: 바빠.
4: 바빠.
0: 네, 바빠.
3: 봐봐.
0: 하나 가져오면 돼.
3: 하나 가져오면 돼. 하나 가져오면 돼.
2: 저희 방송 관련된 퀴즈를
4: 좋아요.
2: 내도록 할게요.
4: 지옥 이름은 아 지옥 이름이면은 어려운데.
6: 지옥 이름 하도 많아가지고.
2: 자, 1월 영월 편에서.
3: 네.
2: 최종 장보기 금액은?
4: 어,
0: 정답! 48,000원!
2: 네.
4: 아니, 넘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
6: 39,200원.
2: 네.
3: 39,000원.

0: 38,200원.
1: 땡.
2: 32,000원.
1: 땡.
3: 600원.
2: 36,000원입니다.
3: 36,000원.
0: 실학 예, 했고 일단은 해보자. 아 기억이 안 나요. 28,000원.
2: 웃자.
4: 웃자.
2: 웃자.
0: 아니 나 휴대폰 진지해. 진짜 지금 보고 있어요. 휴대폰이요.
2: 아니 그냥
3: 야 내 연락 온 것도 못 봤냐?
5: 촬영 중에 핸드폰 봐요?
3: 여자친구 보고 싶어서 여기 사진 봤어.
0: 없어요 여자친구.
3: 이거 어떻게 알아?
2: 누가 내 여자친구를 어떻게 알아?
3: 뭐?
1: 아니 되게 예민하네요 이렘 씨.
3: 웃자. 35,000원.
2: 맞다.
0: 네. 실학. 36,000원.
1: 정답.
2: 이걸 어떻게 나와?
1: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걸 만났어요.
2: 네.
1: 그것의 이름은
0: 웃자.
2: 천고.
1: 정답. 어?
0: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빨리 집중.
6: 아 진짜 이건 맞을 수 있었는데.
4: 난 몰랐어 사실. 안 떠올랐어 순간.
6: 못 떠올랐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1: 두 분이 같이 갔던데요. 두 분이. 고등어를 손질해서 소금간으로 숙성시켜 안동의 특산물인 강고등어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은?
3: 웃자. 간쟁이.
1: 뭐라고요?
3: 간쟁이.
1: 네.
6: 간쟁이.
4: 그거 내 나중에 먹어봤잖아 또.
6: 간첩? 간첩?
0: 떠졌어요, 떠졌어, 떠졌어.
4: 야,
3: 간, 야. 간으로 시작하는 건 맞죠?
1: 맞습니다. 간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2: 그건 안 갔는데도 알겠다. 움직임 힌트 제가 좀 줘도 돼?
1: 네, 주세요.
7: 기다려보세요.

0: 답답해요, 저기.
1: 이게 뭐야, 내가 지금 한 거.
2: 간수제비, 간수제비.
0: 물수제비라 지금.
2: 물수제비 아니야? 물수제비 아니야?
0: 갈수록 없는 편으로 가고 있어요.
2: 물수제비 아니야? 국자! 간제비.
0: 정답.
1: 그림 안 나왔어.
3: 그림 진짜 안 나왔어. 네.
1: 그림 진짜 안 나왔고 정말 의미가
4: 없어. 어떤 거?
1: 이거 뭐죠? 우리 오뎅 저 오징어지. 오징어. 너네 깍두기 김치 먹어.
0: 실하다.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5: 정답이야.
0: 제가 불타오르네.
1: 이게 했잖아요.
0: 저 방탄소년단 팬이었나
2: 봐 그게. 웃자.
6: 안녕. 나도 와요.
2: 룰라. 3, 4.
5: 정답!
2: 정답! 신승태 그대라는 꽃!
5: 와! 정답!
0: 대박! 멋있었어요.
6: 아니, 몸도 배고파요.
2: 그럼 1위면 되잖아! 자, 하서의 문제 또 뭐예요, 이제?
5: 자, 마지막은 속담! 뭐 있네, 속담, 여기. 속담 퀴즈 갈게요.
1: 네, 속담, 속담. 어, 속담.
5: 집신도?
2: 웃다! 저기 있다!
5: 김성태.
1: 우리 같은 편이
5: 좀 다음 문제 갈게요. 가람비에.
1: 웃자. 옷 젖는다.
5: 정답.
1: 옷 젖는다 아니야?
6: 속담 없어? 그러면? 속담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 왜 그래? 설마. 멘탈이 나야?
1: 김치야 형. 김치야 형제 미쳐.
2: 잘 먹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살려줘, 언니를 살려줘.
7: 인생 진짜 이렇게 살면 되냐고.
1: 이거는 어.
2: 야, 그러면 우리서 개인기 하나 해봐.
6: 개인기?
2: 충무김밥 사행시 한번 가자.
1: 그래.
2: 충무김밥은 비수가 있으니까 충무로 하자, 충무로.
1: 그래.
0: 오케이.
2: 이대비 먼저 충.
0: 충분히 잘했는데도

0: 어우, 바로 선택 줬다. 무!
1: 무식하게 먹고 아무것도 안 주네요.
2: 야, 야, 야, 우와.
3: 와, 야. 끝났다, 끝났다, 여기서.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통성으로 한번 갈까요? 근데 애들 이제 좀 줘도 안 되나?
4: 안 되죠, 원래는.
0: 어, 그럼 우리 엄마 볼게요.
1: 웃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0: 나 진짜 무섭더라. 선배님 죄송한데 우리 다 먹을 때까지만 좀 찍읍시다. 아니 촬영 끝내면 얼른 달려들 것 같아서.
1: 무서워?
0: 빨리 먹으라.
5: 출발!
1: 아 좋다!
5: 야 시원하다.
1: 네 이거야. 아니 삼국삼촌은 언제 동족해시려고 저렇게 지금.
4: 멍충이들.
5: 도둑이야!
1: 오빠! 내 거야! 안 돼요! 이리 오세요!
0: 꼴찌한 사람이 여기 다 치우기다.
1: 밥 먹을 때

네, 저는 국악악단에서 이제 멤버로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타악기도 다루고 다른 악기들이랑 이제 합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악기들이 가진 본연의 소리를 좀 잘 담을 수 있는 음반을 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경력이 좀 적은 국악인들이 처한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 이걸 우리가 도와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저희도 앨범 활동도 해보고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리가 한번 우리가 가진 걸 모으면 이거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로 되게 재밌었고 또 몰랐던 부분이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음반을 녹음하러 오시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1: 마이크
2: 그렇게 해 마이크

0: 20대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제 이름으로 된 어떤 싱글 앨범이라고 조그맣게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그 레이블 소설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주셨죠.
1: 저도 국악인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를 찾아오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국악인들, 뭐 신진 국악인들도 계시고 중견 국악인들도 계신데 다들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서비스 부분들을 서로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전체 나온 음반의 20% 정도를 이제 저희 소설에서 제작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자료로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이 CD를 사서 듣는 친구들이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도 좀 쓰이길 원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용이 좀 자세하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악보도 들어있어요. 논문도 좀 많이 실어주셨고 이렇게 표도 만들어서 굉장히 책자같이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어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 유산으로 그 활용했던 공연 중에서 춘향남봉가 각색해서 만든 게 굉장히 관객 반응도 좋았고 예매가 거의 이틀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서 그쪽에서 한 번 더 이제 국악과 함께 크로스오버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0: 음악들이랑 좀 섞어서 좀 굉장히 독특해요.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음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합치면 너무 재밌는 소스가 나올 것 같은 맞아. 것도 저희는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연주자랑 나랑 같이 매치시키면 뭐 어떨까?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2: 음악들이 음반으로 남겨지고 그걸 통해서 좀 국악인들이 차세대 국악인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 이 음반이 내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 음반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공연 기회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도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국악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개개인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데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서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2: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5: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한대 한대 한대 절대로 안돼 절대로 안돼 내 이놈 지금 본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너는 죽는다.

여겨봐라. 어찌 대답들이 없느냐? 그렇지. 내 여봐라. 아이 좋았어. 복두장 한 놈을 대령하여라.

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폭두장

0: 네 놈이 복두장이냐?
1: 아이고 예예. 소인은 대대로 복두장 집안에서 태어나 머리에 쓰는 거 싸는 거 감는 거.

0: 그러니까 갓. 통영갓, 해주갓, 제주갓, 매주갓 또 오고니까 관. 멸류관, 청자관, 백라관, 청라관, 금관, 은관, 옥관, 도관, 그만! 됐다, 알았다. 아, 알았다, 알았어. 복두장은 들어라. 임금님께 새 관을 치어 올려라.
1: 아유, 예, 이. 저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요 관을 벗으셔야 치수를.
0: 네 이놈, 무엄하다. 아니다, 맞다. 이 관을 벗겨라.

0: 이게 뭐야?
1: 네 이놈! 지금 본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너는 죽는다. 알겠느냐?
0: 아이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이것도 시큰둥 저것도 저큰둥 간이 나쁜가 소화가 문제인가 간도 나쁘고 쓸개도 부었네 염통콩 파도파 허허 이 사람 하초가 부실해 체질이 약해 운영이 깨졌어 선천적 약증 종합검진을 받으시란다 혈액검사 수면검사 시력검사 청력검사 조직검사 촉진검사 수면검사 최면검사 종합검사 심정도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폐기능검사 관상동맥검사 신장기능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자궁내시경 아차 아, 자궁은 없구나 없지 맞아 아 그런데 이 사람 이거 딱히 뭐지? 혈압도 나뿔랑 말락 요산도 조금 있고 콜레스테롤도 약간 높네 간수치는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고 보통보다 조금 나빠 전립선도 갑상선도 호남선도 경부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조심 살아가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속은 토부루 어깨는 추 다리는 후들후들 머리는 멍 눈은 쾌 귀는 안돼 절대로 안돼 네 이놈 지금 본 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너는 죽는다 절대로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할 때 또 잠들어 고요 고요 고요 하구나. 갑니다. 준비되셨죠? 갑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혜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때림 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때림 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4일간 이어집니다. 선비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하고 저 누르고 진달래꽃도 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 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0: 같아. 들어가세요.
1: 삼겹에 오세요.
0: 팅글팅글해졌네. 가발이 하나 있는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투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살리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돌면.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여기도 맞춰. 본래 중심에다 맞춰 놓고.
1: 예.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
1: 올라온다고요? 네.
0: 아니 이것도 같이
1: 네, 전체적으로
0: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2: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나전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5: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6: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2: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1: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3: 수분
1: 그늘 휴식
4: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오케이.
1: 감독님 저 드럼을 다 넣어주시고 건반 더 높여주세요. 예, 네, 같이 하니까 좀.

조동 낙엽의 추절이요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 안이 동.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 우리가 이런 좋은 풍류장을 만났으니 어디야?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림의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아리따우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해금 연주자 김지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피리와 회평소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이아영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탈춤과 또 장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승희 씨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네, 솔로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꽹과리 노동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락드림의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잠시 멈춰서게 하는 음악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같나요?
1: 네!
0: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에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멋진 또 팀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트코도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2: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남해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이 남해 바닷속에 용왕이 한 분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수국 충신이었던 별주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라가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다 보니 토끼 생김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국의 화가가 이 토끼를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수군가의 화공을 불러라입니다. 제가 화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불러라! 라고 해주시면 한번 토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2: 연습 한번 해볼게요. 화공을!
3: 불러라!
2: 너무 좋은데요?

0: 하나님 나 아직 못 피웠다 주몽을 펼쳐 원하는 암 아픈 나로 종종
1: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트코도입니다. 저는 판소리 하고 있는 소리꾼 윤가람이자 아트쿠도의 보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트쿠도에서 피아노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아입니다.
3: 저는 아트쿠도에서 베이스 기타와 콘트라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손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아트쿠도에서 드럼과 이따가 또 멋있는 악기 카혼을 연주하는 아트쿠도에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김비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저희 앞서 공연을 보여준 락트린 이 자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락트린, 락트린.
5: 저희 락트림이 다시 왔습니다.
4: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인사.
6: 안녕하세요.
4: 저희 공연 어떠셨어요, 이발금님?
5: 저는 뒤에서 아트쿠도의 음악을 들으면서 판소리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희 락드림의 공연은 어떠셨나요?
1: 일단 이 락드림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이 즐거움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무대였고 특히 또 캐대연에 나오는 그 호랑이 그 아까 너무 비슷한 그 귀여운 동물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데 보시는 분들도 너무나 흥이 났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4: 그리고 혹시 여기 관객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아트쿠도와 여기 락드림 팀의 구성된 악기를 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저희 아트쿠도는 서양 악기, 드럼, 베이스, 키보드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락드림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국악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 국악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은 악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관람하시는데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 다름이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저희

0: 또 참 설레이면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Shake It Korea 함께 즐길 준비 되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1: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 많이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사랑가 준비했으니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광화문 구경을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도련님 되시는 이몽룡께서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몽룡 도련님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1: 아니, 못 봤는데요.
0: 아, 못 보셨어요? 아, 여기 혹시 우리 몽룡 도련님이신가요? 맞다고 하시는데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몽룡 도련님이 어디 계시지? 다 같이 도련님 한번 크게 불러볼게요. 다 같이 시작!
2: 도련님!
0: 아,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도련님 불러볼게요. 시작!
2: 도련님!
0: 어디 계신가요?
3: 예, 춘향아.
0: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변사도 아니고 이몽룡이에요.
0: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다 인재우시오?
3: 아니, 저기 저 짝에서 우리 임자 공연하는 거 좀 보고 있었어요.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3: 예, 춘향아.
0: 예.
3: 아, 옛날 옛적에 내가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업고 놀아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0: 아이, 도련님도 참, 여기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으신데 부끄러워서 지옥고 논단 말이오.
3: 자, 저 짝에 앉아계신 분들은 소신적에 더하면 더했지. 자, 춘향아, 어디 한번 놀아보자꾸나.

0: 고맙습니다.
1: 공연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1: 좋으셨죠?
2: 네.
1: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을 드릴까?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좋습니다. 지금 저기 군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3: 전라남도 순천이요.
1: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답니다.
0: 아따, 멀리서 오셨네요.
1: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내가 이길 수 있다. 어, 저기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4: 광주.
1: 광주 광역시.
0: 광주 순천이 더 먼디? 광주는 탈락이요. 광주는 탈락이요. 안디야.
1: 안 탈락이랍니다.
0: 응, 안디야.
1: 멕시코. 멕시코. 어, 멕시코.
0: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아, 멕시코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1년 반이요. 오. 좋습니다. 총 두 분 무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0: 멕시코 대 순천.
1: 각자 성함과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제 이름은 김도훈이고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충성. 네, 아, 고맙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6: Hola, buenas tardes. 오~ 제 이름은 최문국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여기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5: 저 사실 길 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제가 이런 밴드 음악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6: 네, 저희는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조계사 가서 이제 복을 빌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을 진짜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춘향이도 본 것 같고 예, 너무너무 오늘 예, 가슴이 떨려서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다음 무대는 꽃길 개화라는 곡입니다. 민요 꽃타령과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믹스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꽃이 만발하시길 바라면서 꽃길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은요, 아트쿠도와 락드림 멤버 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악기 조합을 또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이 아트쿠도 소리꾼 그리고 락드림의 장구 뭐든 잘 맞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 뭐 해볼까요 저희? 아리아리랑
3: 슈구!
4: 아리아리랑
2: 스리스리랑
4: 스리스리랑
3: 슈구!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0: 고맙습니다. 어울렸어요?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1: 만약 아트쿠도와 락드림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어떤 곡을 부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트쿠도님한테 Love is an open door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0: 아, 어려운 곡을 하셨네. 이거 누구예요? 이거 혹시 사연 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여기 네. 얘 계시구나.
2: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이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경기도 고양시 사는 안선민입니다.
0: 방금 신청하신 곡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

0: 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1: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요? 라고 왔습니다.
2: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0: 좋았을 때는 비가 드디어 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1: 관객분들과 만나면 그저 행복하고 그저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방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3: 광진구 능동에 사는 김소정입니다.
1: 네, 오늘 또 공연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3: 너무 보기 좋고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국악을 하는 젊은이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젊은 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0: 바로
1: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2: 그러면 네.
0: 사실요, 저희 어머니신데 여기까지 이렇게 뽑혀서 오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3: 오늘 꼬리 말이 아니지.
0: 둘이 좀 닮았죠.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상품은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훈님 감사합니다.
3: 네,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4: 네, 좋은 이야기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곡은요, 청산별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려 시조인 청산별곡을 가지고 현대인들의 애환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대목에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또 청해 들어보시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또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애환들을 느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별곡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네,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재밌으신가요?
1: 네.
0: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특별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이죠.
2: 네, 저희 락드림과 아트쿠도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어화둥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후렴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듣고서 불러볼게요. 시작!
3: 어화둥둥 춤을 추네.
2: 시작!
3: 어화둥둥 춤을 추네.
2: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소절은요, 어화둥둥 노래하네 입니다. 시작!
3: 어화둥둥 노래하네.
2: 시작!
3: 어화둥둥 노래하네.
2: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락드림과 아트쿠도의 어화둥둥 들려드리겠습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긴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0: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짐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1: 어?
0: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보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벌써 저녁이네. 어?
0: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없

0: 엄청 소비하거든.
1: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0: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1: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2: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0: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1: 그래 그래.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데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무각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2: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5: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0: 청음의 김아령입니다.
1: 저는 삼색청음의 장세준입니다.
2: 삼색청음의 윤아예입니다.
0: 저희는 국립국악중학교 민요과에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함께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2: 눈빛만 봐도 언제 추임새를 넣어야 하는지

0: 알 정도로 촉하면 척! 호흡이 잘 맞는 삼색청음입니다.
1: 저희는 오늘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어요.
2: 막중 1학년 1반 친구들아! 우리 텔레비전에 나왔다? 꼭 금방 사수하고 우리 2학기 때도 사이좋게 지내자! 파이팅!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아, 오늘 첫 무대 풍년가와 군밤 타령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익숙한 가락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저도 그랬어요. 예. 두 곡 모두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친숙한 민요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0: 사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안에는 지역마다 다른 멋을 지닌 뭐 민요도 있고, 그리고 뭐 판소리도 있고, 그 국악 동요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교과서 속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교과서 속에서 악보와 글로만 만난던 곡들이 국악 영재들의 목소리와 또 연주를 만나서 무대 위에서 새롭게 펼쳐질 텐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과서에서 만난 우리 가락 특집 다음 무대는요, 오프닝 무대를 꾸며준 세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4학년 대구 사는 가야금 공주 김규리입니다. 저는 가야금 소리에 반해서 가야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가야금을 배우니 손으로 부르는 것도 어렵고 연습할 게 참 많아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난 할 수 있다, 난 공주니까 이런 거 식은 좀 먹히지, 아자아자 텐션을 올리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가야금의 매력을 널리 알릴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가야금 선조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마치 발로 빵빵 차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오늘 제 가야금 연주로 스트레스를 팍팍 날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보면 네.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점차 빠른 장단으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했습니다.
1: 네. 교과서에서 사실 산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 가야금의 매력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서 배운 산조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감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는 흥겨운 민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Good afternoon.
3: 안녕하세요. 우리 미녀를 정말 사랑하는 박채원입니다.

0: 저는 지금 미국으로 어학연수 캠프를 와 있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함께 있는 우리 미국 친구들에게도 우리 소리를 들려주며 전파하고 있답니다. 저는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아리랑을 처음 듣고 한 번에 빠져서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가사와 평이하면서도 중독적인 그 음색이 아직도 부를 때마다 저를 설레게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워서 국악 명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릴리리아, 미량아리랑 그리고 경복궁타령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귓가에 익숙한 노래지만 튀김새와 함께 아름답게 불러볼 예정이에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주세요.
1: 박채원 화이팅! 구강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새콤달콤 청포도처럼 매력 넘치는 판소리 사랑꾼 김진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요. 제가 워낙 잘 불러서 부모님께서 판소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판소리가 엄청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수공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눈만 감아도 호랑이가 아른거릴 정도로 제가 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그때야 별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2: 그렇지.
1: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 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 격으로 잔디 뿌리 왕노래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는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꼬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2: 아,
1: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을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0: 주말이 지겼다 띵께 장기공작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1: 지.
0: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후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세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필주부 자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자라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헐! 얼 씻고 나 잘 씻고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사람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오.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담 먹고 쓰면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라가 기가 막혀.

동해 보감을 잘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대라가야 찬혁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물은 즉 호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돌이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피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0: 네, 소리 한 자락에 장면이 살아나는 게 바로 이 판소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도 보니까 그 매력이 제대로 느껴졌던 수군가 중에 범 내려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곡이죠.
1: 네, 소리꾼의 목소리와 표정 또 몸짓만으로 범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0: 네.
1: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진짜 눈앞에 커다란 범이 성큼성큼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말 다채롭게 펼쳐지는 교과서 속 우리 음악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2: 안녕.

0: 네, 개성 넘치는 탈부터 역동적이고 힘 있는 춤사위까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무대였습니다.
1: 네, 이 탈춤이 네. 초등학교 음악교과서뿐만 아니라 체육교과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탈을 쓰고 또 말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양반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춤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탈춤의 기본 동작을 직접 익혀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0: 네, 흥겨운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서 탈춤의 흥과 해악이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1: 자, 다음 무대는 제주도의 밝고 정겨운 가락이 담긴 너영 나영, 남도의 구성진 멋을 느낄 수 있는 진도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2: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최이정입니다. 작년 이 노래 들어볼래에 나왔을 때 정말 좋아서 꼭 다시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키가 한 달에 1cm씩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저 언니 같아졌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교과서에 실린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 그리고 홍보가 중 박탄 대목인데요. 두 곡 중엔 너영나영과 진도아리랑은 박수를 치며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랑 판소리, 앞으로도 판소리와 이정희를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교과서에서 만나봤던 우리 음악을 무대 위에서 새롭게 들어봤는데요. 네. 익숙한 민요도 있었고 또 판소리도 있었고 산조 또 탈춤까지 네.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책 속의 악보와 설명으로 만났던 우리 가락이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연주 그리고 춤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또 재미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작된 우리 음악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막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최희정 친구가 준비한 판소리 무대가 한 곡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내외간에 박을 한 통 달아놓고 자식들과 박을 한번 키워보는 게 슈르르르.

박수.

0: 하.
1: 마누라.
0: 아.
1: 예. 톡 소리를 맞춰 주소.

0: 자고.
1: 헐.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붙여놓은 놈 그놈의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땀에 박속 긁어가고 염체가 없으니께 남의 조상께 두여넣어놨구나. 이거 광가에서 알면 큰일 난께 어찌됐어 벌어라. 흥보마누라오는 말이 아이고 여보 영감. 예.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하는 그럴 리가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그래 볼까?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거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 돈이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이 많이 넣었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공 짐이라.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과 돈이라고.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나 우리 한번 떨어보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대회관에 돈과 쌀을 떨어보 보는디. 흥보하자 하라고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0: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성판 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It's alright, 다 하나부터 못해.
1: 받으시오!
2: 받으시오!
1: 받으시오!
0: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1: 14개 누가?
3: 수고하셨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5: 근데 못 보네.
0: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두 팀 중에 한 팀만 세 번째 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5: 벌써 울어.
4: 안 돼. 벌써 울어.
0: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주환 씨?
6: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4: 이거 안 돼, 맞대? 앞에 맞대.

0: 저기요, 합격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전문가들 있잖아. 내가 드는 균은 틀림없어요. 서서 대금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런 거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높이 평가해요.
1: 정말 저는 이 프로에 오면서 과연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다시 한번 놀랬고요.
2: 첫 소절이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뭐 음색으로 끝내는 거구나.
3: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는데 치타 씨 머리가 정말 이렇게
4: 아니 근데 진짜 노래 선곡이 좋았던 게 2PM의 집으로 가자 그다음 두 번째가 춘향가에 갈까 보다 합의가 됐거든요. 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우리 집하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게 결과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 요거는 선곡이 아주 좋았거든요. 예. 조금 자, 아쉽네요.
2: 이수영 씨. 예, 예.
5: 스카프와 또 우리 가을 씨의 허리에 맨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2: 집에 가면은 이제 네 끈이기냐 내 끈이기냐 하면서 이제 서로 풀러서 재보겠죠. 예.
6: 정말 조준 씨가 집으로 가자 처음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했죠.
7: 우리 집으로 가자.
6: 알포네스. 나도 모르게 잡을 뻔했거든요. 저는 두 팀 못 보네요.
2: K-POP에 이어서 K-소리가 좀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크리스티앙도 조선 판정단에 함께하고 계신데 별을 누르지 않은 자신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8: 여기 조선 반스타잖아요. 퓨전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길게 보여주신 그 퓨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네.
2: 한 팀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9: 엄마! 도와줘!
2: 14개의 별을 받은 여왕의 남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두 팀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조주한이 조금 더 돋보였다. 별을 누르시면 되고요. 정말 퀸의 역할이 돋보였다.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퀸입니다! 퀸입니다!
10: 축하해. 잘했어. 잘했어.
11: 아~ 울지 마. 잘했어. 잘했어.
6: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또 대중화를 위해서 젊은 분들이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시고 이제 그게 꽃을 피기 시작할 때 조주한 씨나 퀸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저희 정말 선택하라고 그래서 한 거지
11: 아, 예.
6: 보내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진짜
11: 이 무대를 저는 진짜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미련 없습니다.
2: 네, 네. 조주한 씨 그래도 무대 계속 서실 거죠?
11: 예, 저는
2: 계속 서주세요. 응원합니다.
11: 발전하겠습니다.
12: 네.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팀원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파트너로서 정말 좋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빠 목까지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더 재밌는 거 많이 생각해놨는데 그게 아쉽네요. 조금 더 신나고 재밌는 걸 많이 구상을 해놨는데 진짜 마페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놀 수 있는 판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 박규리. 조선 판스타 서도민요 여신 신재현.
13: 아 서도민요.
8: 아 유일한 서구 서도민요 유일하게.
5: 둘이 의상 맞춰 입었어.
1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 동생
15: 서도민요 언니. 우리는

0: 경을 따고 서도에 서를 따서 경서를 만들었고요. 자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경서자매로 짓게 되었습니다.
1: 경기미녀와 서도미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우리 경기 소리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통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서도 소리는 두성으로 해서 콧소리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야.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창부타령이라고 하면은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그냥 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서도 소리는 이 두 성으로 해가지고 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떨면서 에하여미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창법이 완전히 완전히
1: 판소리와 미녀와 타령과 네.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제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겠죠. 9살 박규량과 21살 신재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간판 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1: 야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0: 야를 눌러주세요. 자 경서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를 받았습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세 번째 판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어요.
2: 어떻게 너무 어려워 이걸 받아들이기가. 속상해서.
3: 규리 양이 결코 창법이 어리다고만 볼 수 없었어요. 다 갇혔어요. 아, 좀 한 1, 2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감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 태평가 짜증은 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소화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재현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기 서도 소리를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나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4: 이제 규리가 워낙 애기기도 하고 이 무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꾸미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같이 할 수 있는 국악곡을 찾다 보니까 규리 쪽에 좀 더
0: 그렇죠. 네. 규리 양 몇 살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5: 5살이요.
0: 5살. 몇 살 때까지 민요 하고 싶어요?
5: 죽을 때까지.
0: 아, 평생 하고 싶다고.
6: 규리 양 내년에 10살 때 또 여기 나와요. 알았죠? 계속 봐요.
0: 자, 지금까지 경서자매 신재현, 박규리 양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내년에 또 나와. 기다릴게, 삼촌들.
7: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4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요.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악 세계화의 앞장서는 국악계 BTS. K-POP!

0: 돌려 돌려 하루가 멀다고도 빠져들어 이렇듯 단양으로 떠난 농룡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이도령 또한 진양을 그리워하며 길이 뒹굴 저리 뒹굴 롤린 하던 것이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희는 영
1: 이즈 먼들입니다.
2: 어리면 다다. 오케이.
4: 말 그대로 영 어린 영 이즈 먼들. 그래서 저희는 이 젊음 어림을 패기로 해서
5: 어려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4: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젊음을 패기로 다 해보겠다 그런 뜻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6: 이거는 child can do everything.

0: 맞아요. 그리고 사실
1: 소문을 듣자니 이 K-판 친구들이 유민 씨를 처음부터 너무나 원했다고 들었어요.
2: 네. 네.
3: 아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무대를 보면서 언니가 너무 무대를 즐기면서 하는 게 참 우리랑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서 언니를 뽑게 되었습니다.
4: 뭐 본격적으로 무대 보기 전에 아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다. 관전 포인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5: 저희가 이제 1라운드 때 둘 다 약간 이제 판소리의 비중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판소리의 비중을 조금 더 뒀고요.
6: 저희는 또 잘했네.
5: 마찬가지로 또 생기 발랄함도 놓지 않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4: 네.
7: 기대.
8: 기대된다.
4: K-판과 박유빈 씨가 만나 한 팀을 이룬 영 이스몬들 팀의 무대 판 스타트.
9: 화이팅!
10: 보이딩!
9: 가자!

0: 왕자야.
1: 예?
0: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1: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 말씀이죠?
0: 어허, 보는 눈이 그리가 없느냐? 저 동안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정말 말고 불러 원하라.
1: 예? 예?

0: 기가 막히는구나.
1: 자,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영익스몬들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영희스몬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2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개를 받았습니다. 조양준 군.
1: 넷.
0: 네. 실례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어머니는 72년생이십니다.
0: 아, 그래요? 훨씬 많은 미선이 누나에게 누나라고 부른.
2: 제가 그래서 누른 건 아니고요.
3: 저 정말 섭섭했어요.
4: 아니 여기 두 분 준비했어요.
5: 이 황자야.
6: 예?
5: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6: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저저 말씀이죠? 저저저 말씀이죠?
7: 나이 가르쳐.
5: 문만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참말 말고 불러 원.
2: 준비하고 한 거야? 아니면 무대에서 딱 보는 순간 저밖에 안 보였나요?
1: 제가 이제 저 여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 응.
1: 그냥 딱 보는 순간 약간
2: 아 진짜 크게 될 사람 아니에요?
8: 제가 보기에 우리 이 네 사람들 참 소리도 좋고 그리고 청아하고 그리고 맑어요. 판소리는 잘못하면은 때가 좀 묻고 잔 군더더기가 많은데 뭐든지 음악은 마찬가지죠. 너무 그 군더더기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재주를 부리다 보면은 재주가 넘쳐요.
0: 데스매치인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 쉽지 않아.
0: 조선판 정단 여러분, K판의 무대가 매력적이었다고 느끼면 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박유민 씨의 기량이 더 돋보였다고 생각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9: 아, 아우, 어렵다.
0: 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유빈 씨가 옆에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1: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아, 소리에 대한 열정을 이번 2라운드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무대, 앞으로의 소리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심정이 네. 어떻습니까?
2: 뭐 안 아쉽다면은 사실 뭐 거짓말이고요. 아, 나 좀 더 좋은, 더 팔색조 같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은 드는데 또 그만큼 제 목까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나 계속 볼 거야.
0: 네, 영수분들 K-판 박유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잘했어.
4: 아까 대성 통곡을 하셨는데.
5: 아, 네. 제일 많이 울었어요.
6: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네. 유민 언니 목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저희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네.
0: 자, 이번에 출격할 팀은 막강한 실력자 올스타끼리의 만남입니다.
7: 올스타끼리의 만남.
8: 난리 났어.

0: 하는 통신사 상담원 안서해.
1: 와, 크루엘라.
2: 역시 오늘도.
1: 와우.
3: 찢었어요.
4: 네, 선택은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네, 나와 주세요.
5: 여기서 거부하게 되면은 경선 불합분을 아래로 내려갑니다.
6: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7: 재밌겠어.
3: 제가 또 하고 싶은 팀이 있어서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뷰드
8: 국악이랑 재즈 블루스랑 잘 어울려서 선택했어요.
0: 아홉 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3: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팀이 지금 돼가지고 다시 경성불합부 다시 가도 되나요 제가? 제가 다시 네 감사합니다.
9: 저희는 우리의 소리로 판스타를 싹 다 사냥하러 온
10: 소리가 예쁜
9: 경성불합부예요.
11: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2: 아니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자랑 여자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13: 맞아.
12: 같은 음역대도 아니고.
10: 화이팅! 찢어버려!
14: 어머나, 세상에. 트러블 메이커를 불러?

0: 좋아.
1: 허허, 여기 심사위원석에 아직 뜨지 않은 면이 열다.

0: 가슴 드럼 잘하네. 가슴 드럼.
1: 뜨거웠다. 뜨거웠다.
2: 무대를 찢어버렸네.
3: 트러블메이커를 재탄생시킨 소리가 예쁜 경성군악부의 무대. 초선 판정단 여러분은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봤을지.
4: 오렌지 당연히.
3: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5: 사실 올스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우리 앞에서 또
7: 네가 자꾸 내 맘 흔들어 벗어날 수 없더라.
8: 올스타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6: 사투리란 말이 부두둥 아니 내 방울이 떨러
3: 15개 스타 중 11개를 받았습니다. 11개를 받았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10: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코뭉거로 띡딱 띡딱 소리를 했을 때부터 아, 이 무대는 색다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이게 조선 메탈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약간 하드락처럼 네,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색달랐고 너무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스타를 눌러드렸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 조선 메탈.
10: 조선 메탈.
2: 저도 처음에 이제 음악 시작할 때 그 검은 고를 그렇게 연주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다라는 것에 딱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서로의 매력을 지난번에는 정말 100% 뽐냈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서로가 맞춰가는 것에서 온몸이 전율할 정도까지의 감동은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정신 없는데 어떻게 노래가 잘 안 들리는데 약간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려서.
11: 사실 오늘 무대가 밴드사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두 보컬분의 소리가 뚫고 나오지를 못했고, 두 경기민요 전공자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경기민요의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곡을 좀 기대했거든요. 까투리 타령을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 싱어 두 분이 왜 경기 소리를 이번에 꼭 뺐어야만 되는지.
5: 저희가 깨고 싶었던 것은 왜 판소리와 또 민요는 이렇게 항상 나눠야 하나. 어차피 우리의 국악이고 저희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까투리 타령을 남도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 지점으로 우리가 타협을 보고 함께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게 이번의 미션의 미덕이기도 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13: 정말 귀한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드디어 찾았는데,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금은 보화가 한계치가 있으니까 이걸 다 못 들고 가는 이 마음, 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3: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데스매치인 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자, 경성군악부는 별을 안 누르면 되고요. 안소희 씨는 별을 누르면 됩니다.
14: 아, 소리가
15: 조금 어렵네.
16: 아유, 참, 조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17: 좀 오늘 제일 어려운데.
3: 세 번째 판에
15: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냐?
3: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15: 어떻게 해야 돼?
3: 하나! 둘! 셋!
18: 잠깐만!
15: 아, 잠깐만!
18: 잠깐만!
15: 아, 잠깐만.
18: 아, 잠깐만. 아,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경성 구락부입니다. 경성 구락부입니다.
1: 안소희 씨는 올스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밴드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맞춰야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건데요.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다른 무대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2: 아이. 잘해, 너무 잘해요.
3: 울지 마요.
2: 우리도 아쉬워.
4: 울지 마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0: 순간적으로 이렇게 울컥한 이유가 뭐예요?
2: 늘 혼자여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0: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울컥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선 팬스타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안소희 씨의 많은 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떨어지겠구나. 여러모로 본 경연은 막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0: 어떤 이에겐 환상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겐 아주 환장할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3: 여기도 띠동갑이네.
0: 첫 번째 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도전자가 만났습니다.
5: 아, 이렇게 둘이 만났구나.
0: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3대를 이어온 탁월한 국악인 김하은. 아, 잘합니다.

0: 박자희 씨는,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저렇게 잘하고 노래 선곡자네.
2: 감사합니다.
3: 진짜 정면 승부다, 그쵸? 소리 대 소리.
4: 안녕하세요. 하하히히 웃으며 무피 비상하자. 하이 비상입니다.
0: 두 분은 어떻게 해서 팀이 된 거예요?
4: 저희는 네 서로 선택을 아무에게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마지막에도 남았어요. 아~
5: 저는 박성우님,
6: 네, 김희원님
7: 경성브라프를 선택하겠습니다.
8: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9: 홍주 씨,
10: 서리꾼 유태평양 씨를 그 거꾸로 프로젝트로 합니다.
11: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박자희, 김하은님이 한 팀이 됐습니다.
12: 네,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네 강인함을 보여줍시다. 한번 네. 네, 다 죽여봅시다.
13: 네,
1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 하은 씨가 곡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0: 뭐 최신곡은 물론이고 옛날 오래된 노래까지 그래서 하은 씨가 되게 곡 추천을 많이 했고
1: 아무래도 좀 다른 팀보다 예상이 되지 않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좀 타개를 해보고자 좀 파격적인 선곡을 시도를 해봤고요.
2: 기대된다.
3: 러브샷이다.
2: 어? 러브샷?

반전을 확실히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 무대가 정말 마지막 무대

0: 가 될지 최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1: 대역전 아닙니까?
2: 아마 굉장히 전통적이고 멋진 기사 타이틀이 나갈 겁니다.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3: 이게 드라마지.
4: 저는 사실 진짜 저한테는 엄청 높으신 선배님이시거든요.
5: 엄청 높으신 선배님?
0: 하은 씨, 사실은... 제발 어린 척 그만하시고.
4: 이제 띠동갑이다 보니까 사실 같이 무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5: 근데 정말 연습할 때 우리는 꼴찌로 올라왔으니까 꼭 1등으로 올라가자, 둘이 함께 같이 올라가자, 둘이서 정말 합심해서 다짐을 했어요. 꼭 함께 올라가자고. 그런데
2: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 취향 100%로 하은님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개성이 강한 사람 옆에 붙으셨다는 게 조금 그 두 분 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 너무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다는 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을 했을 때 꼴찌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쾌감이 네.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쁘네요. 잘 봤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저는 일단 지금 왜 제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는데 반한 것 같고요. 두 분의 러브샷이 이 샷인지 이 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막 흠뻑 취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황홀한 무대였습니다.
6: 아니 근데 정말 그 러브샷에 있는 그 훅 라인을 정말 구음처럼 너무 편곡을 이렇게 잘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0: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1: 어디가 국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0: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조선판스타에서는 아... 막 갑자기 뛰어 가는 것보다 이 경계선이 없는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2: 제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보니까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정말 카멜리언처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정말 세련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이기도 하고요 예술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올스타로 두 분 다 진출하게 된 박자희,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좋았어요. 아, 너무 섹시했어.
5: 사람 이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 따라가요. 비상하지 않으니까 진짜 비상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렇게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진짜 벌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일단 누구 하나 안 떨어졌다는 게 너무 좋아요.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덕구로 프로젝트.

0: 와, 의상이 뭐 다들. 오,
1: 정도.
2: 야, 멋있다.
3: 멋있다.
4: 둘 다 묻는 쌍쌍바, 올스타 쌍쌍바.
5: 안녕하세요, 저희는
4: 쌍쌍바입니다.
6: 멤버들 모두 지금 깃털을 다 달고 있는데 어떤 표현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7: 아, 저희들이 각자 새를 또 맡은 게 있어요.
8: 저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랑새를 맡고 있습니다.
9: 네, 저는 말 잘하는 앵무새를 맡고 있습니다.
10: 아, 저는 까투리를 맡고 있는데 원래 까투리는 암꽁이지만 오늘은 잠깐 성비를 알 수 없게 암꽁 까투리를 맡았습니다.
7: 저는 제비를 맡았습니다.
11: 네, 저는 모든 새를 거느리는 독수리를 맡았습니다.
12: 대장님이시네.
13: 네, 근데 왜 쌍쌍반지 그게 근데 먼저 더 궁금하네요.
8: 저희가 둘 다 듀엣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쌍쌍과 그리고 건반을 하고 있는 바를 맡고 있습니다.
13: 아, 네. 아, 나눠먹겠다. 네. 이게 아니고?
8: 그렇죠. 그래서 아. 쌍쌍.
12: 근데 그거 아시죠? 저 아이스크림이 잘 쪼개면 반으로 딱 되지만 그러니까 올스타를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
14: 항상 그 6대4, 7대3, 8대2까지도
12: 쉽지 않거든요. 예. 똑같이 나누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저렇게 지으신 건 어떤 운명일 수 있어요.
10: 그래서 반으로 잘 갈아질 수 있게 오케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2: 알겠습니다. 네. 예.
15: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4: 이태원 프리

0: 굿잡, 굿잡.
1: 아, 잘한다.
2: 다양한 새들이 이태원에 모여 판을 벌린 쌍쌍바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0: 별을 눌러주세요.
1: 어? 아...
0: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2: 골키리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
1: 고개 들어요, 괜찮아요?
3: 괜찮아요.
1: 아. 아니 뭐 보는 자. 시각이 있으니까.
3: 예. 네. 이렇게 되면 한 팀 탈락하는. 아,
0: 안타깝게도 올스타를 받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데스매치 룰대로 한 팀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 보채 소리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4: 한 명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5: 제가 이제 정미 씨랑 또 음악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엄청 그 생각도 나고 호흡도 맞추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아까워.
7: 아, 너무 잘했는데.
0: 정미 씨, 지금 심정이 어때요?
8: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장난삼아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팀이 떨어지면 우리가 운다고. 내가 운다 이랬는데.
1: 아니 진짜 좋았거든요. 부부가 또 이렇게 갈라져서 진짜 이태원 프리덤 같았어요.
2: 프리해 보여서 프리.
1: 나도 모르게 그런 자유를 느끼면서 이거야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 뭐 그런 패스권이 있다면 드리고 싶을 정도로.
9: 네, 저희는 패스권 없네. 마페, 암행어사 뭐 이런 거 없나요?
0: 아
9: 네.
0: 마페.
9: 마페나 암행어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 그러면 특히 이제 저 끝에 계신 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이.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0: 그렇죠. 예, 뭐. 본인의 판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서희철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10: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올스타를 꿈꾸면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정말 그거 하나 목표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11: 이런 어떤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게 참 무거운 자리구나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0: 자 이제는 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2: 예. 네, 그렇게 좋으시면 눈물 흘려야죠.
11: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제 귀에는

0: 조금 더, 조금 더 약간 이러다가 끝난, 아쉽게 끝난 무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절대 나쁘지 않은 무대였고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쌍쌍바를 잘못 갈라먹게 되었네요.
1: 아, 사실 뭐 14개의 별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인 만큼 둘중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2: 어떻게 해?
1: 부채 소리가 세 번째 판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판은 거꾸로 프로젝트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3: 감사합니다.
1: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방송인 거.
1: 아, 마음이 안 좋다.
2: 아이, 잔인해. 야, 우리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냐? 올스타감이야, 올스타감.
3: 저 신랑이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 우는.
4: 근데 왜 신랑한테 뭔가?
3: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꿈이 있는데 접어주고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음악 하는 사람이 그게 부인이라고 양보를 해주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게 양보를 해주고 오빠가 정말 본인 거보다 제 거를 더 1순위로 도와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4: 예.
3: 제가 책임져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4: 예 아이고 그래요 아. 남편에 대한 고마움 진짜 결혼 생활 하면서 나중이라도 남편이 혹시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을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이렇게 또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네.
4: 지금까지 쌍쌍바 보채 소리와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이곳에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세 번째 판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결을 펼칠 주인공 불러봅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3인조 그룹 미우루

0: 이렇게 데스매치예요?
1: 와
2: 찢었다.
3: 조성판 스타 나와 노래해 올스타 받기 위해 우리는 여자 넷이에요!
0: 아 기다렸어.
2: 뮤루 분들께서 민은경 씨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4: 일단은 저희는 다 기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좀 전통 소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1라운드 때 사철가를 부르시는 거를 딱 보고서
3: 이산저산 꽃이 피니
2: 아이씨구
3: 하이 분명코 봄이로구나
5: 옳지
3: 봄은 찾아

0: 그 소리에 반해서 이분과 함께 하면 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은경님을 선택했습니다.
1: 경매치네 이거.
2: 선택을 잘했네.
3: 그러면 이제 민은경 씨는 유류가 이렇게 탁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4: 아, 네, 그 팀 이제 정할 때 갑자기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0: 저희 유류는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5: 알겠지. 네. 동의금을 넘기니까
6: 괜찮으세요? 네? 템포 괜찮으세요? 조금 늦췄거든요.
5: 네, 괜찮아요.
6: 네, 그러면은 요 템포를 해서 그 부분 잘라볼게요.
5: 사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솔로 주고 받고 그런 다음에 사비로 다시 넘어가서
7: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만능이시니까.
5: 정신도
8: 밥도 못 먹고 어떻게 됐어? 잘 돼요?
5: 우린 분위기 엄청 좋아. 완전 좋아.
8: 우리도 분위기 좋아요?
5: 여자 넷이어가지고
8: 우리가 나도 좋긴 한데 나는 키 때문에 여자랑
5: 키 차이가 좀 나는 거야?
8: 노래는 뭐 우리는 의견 안 좋을 것 같아서
5: 홍보전도 잘 되고 판스타
9: 홍보전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홍보전 판스타 화이팅.
10: 혹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4: 춘향이의 그 면사또를 향한 거부, 그리고 빅마마의 거부, 그리고 여자 넷이 악기와 소리로 들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부의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모든 사람에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꽉 찬 무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12: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거예요. 아우 너무 좋겠다. 찢어버려, 찢어버려.
0: 저희 뮤르는 좀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국악 관악기도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뮤르만의 매력이 아닐까.
13: 작은 거인 슈퍼 땅콩 뭐 이런 수식어들을 늘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치의 에너지를 뽑아서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14: 뮤르와 민은경 씨의 만남 여자 넷의 무대 판 스타트.
12: 이거 무조건 올스타 나와야 되는데.
11: 파이팅!
15: 파이팅!
16: 1, 2, 3.

0: 앵콜, 앵콜, 앵콜, 앵콜.
1: 와, 노래 더 들으면 안 됩니까? 아, 한 시간 들으면 안 돼요?
2: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나?
1: 날 가자요, 누나들.
3: 와. 제 누나 맞아요?
1: 최고야.
4: 변사 또 수청했다가 두들겨 맞겠다.
5: 무대를 꽉 채운 여자넷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6: 멋있어.
7: 최고야, 최고.
8: 올스타 봐서 너무 기쁘고요. 예, 뮤리팀이랑 함께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9: 아, 팀워크 잘 이루어졌다.
10: 사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구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실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6: 아, 멋있어요.
11: 이번에 뮤가 빅마마의 음악을 해주면 어떨까? 보컬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근데 딱 그 무대를 너무나 멋진 파트너와 함께, 이게 스타거든요.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멋지게 한껏 놀아주는 게 스타인데, 사실 뭐 판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는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6: 감사합니다.
12: 이게 오늘 더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악기 자체가 우리 한국의 악기에서 가장 소리가 큰 악기입니다.
5: 아, 예. 정말
12: 태평서, 장구, 이 모든 부분 우리의 이 소리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악기이거든요.
13: 저희가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건 많이 알지만 우리 국악기는 사실은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처음 보는 악기라.
12: 맞아.
13: 그 소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9: 나도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지금.
13: 앵콜은 네. 못 듣지만 저 소리라도 좀 들어볼 수 있다면.

0: 살아있네. 생황.
1: 생황.
2: 자, 지금까지 여자넷 뮤루와 민은경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4: 저희 앙상블이 가장 잘 맞아야 그 연주도 좋게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넷이 함께 동화여서 그게 더 좋게 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

0: 맞습니다.
1: 언니와 저희가 넷이 뭉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무대였기 때문에 모두의 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여자 넷도, 미우루도, 민은경도 모두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3: 다음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0: 비주얼 밴드 락드림.
1: 여기도 또
2: 아우
1: 이야
2: 호호호호

0: 반짝반짝 눈이 부셔 우리는 울산입니다.
1: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뭐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2: 우선 전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3: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좀 높여도 될까요?
2: 키 전체?
3: 네.
4: 그건 아닌데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요?

0: 힘들어 언니 하시고 거기서 바로 한 끼 반씩 올라가는 걸로.
1: 근데 그 파트는 제가 라인을 되게 고민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국악적인 맛을 가장 낼 수, 제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청량의 가조라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0: 정가는 그 길고 유장한 노래 안에 저희가 호흡하는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다 담겨있는 노래예요.
1: 발을 정자를 쓰는 노래인 만큼 소리 본연 그대로 집중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저희 정가의 창법은 한 단어에 한 음절을 길게 긴 호흡과 하나의 음정으로 쭉 뻗어 부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이제 청살리 하면

이렇게 이 세 글자 속에 두 가지의 음과 또 떠는 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저 시대 때 한국 음악 국악을 했으면 이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시간이 좀 남거나 혹은 여유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는 전시물이나 공연을 보고 또 새로운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번갈아가 고요한 소리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해서 더욱 깊숙하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본질은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수많은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들이 날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힘든 날에 생각나고 또 힘든 날에 위로가 되는 목소리. 저는 기억에 남는 노래보다는 마음에 남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구속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경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판소리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하였던가 보더라. 천지 마음을 삼전할 때 학색 총목이 먼저 나 흰황시실용시 부모 조를 흘렸고 흔든 시작 두거이 제부

한 개밥통지깐깐에 소용되려다 하니 남은 것은 옷을 시켜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로운 타박수용

자에 엄전히 세웠더니 입이 쓴지 말을 하면

0: 안녕하십니까. 판소의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권 장성민 열시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87일에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욕이 딱 맞는데 이목욕 취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를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도 이루리도 심산 종님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로는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예,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하려.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0: 눈빛만 봐도 성비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1: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소리면가 판소리면가 장월중산 명창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갔더니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금요일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0: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1: 제 척뼈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제 선생님 서있다가 제 선생님 서있다가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서있를 정화부하고 있습니다.
0: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 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빈이가 국악에 처지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형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0: 성빈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많이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니지.
1: 끄더니 그자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보더라고.
0: One more time.
1: 이제 성빈이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해.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또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0: 저는 판소리꾼이고 어머니는 잔소리꾼.
1: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0: 소리꾼이야, 소리꾼. 꽃이 피었네.
2: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출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출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출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는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내가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 말을 못해? 아, 말해요.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0: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리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어때요?
0: 자, 어떤 곡? 신청곡 받습니다.
2: 아리랑을 한 곡 부탁해.
0: 아리랑은 들려드리겠습니다.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은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령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애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 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쿵쿵쿵쿵.
1: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선생님, 대점 칠 때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박이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윽 하고 나서 윽 해보세요. 시작. 윽, 윽, 궁, 뚱, 궁, 윽, 궁.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뚱, 궁, 윽, 궁, 윽, 궁 해야 되는데.
1: 야하.
2: 윽, 짠, 짠, 나, 안, 궁, 윽, 궁, 뚱.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누르고!
0: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좋아요.
1: 판소리 따로 고법 따로 이런 것보다

0: 파스 예나자가 같은 파스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건강식 명매
1: 최고의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0: 이제 먹어요.
2: 안녕하세요.
1: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0: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정덕으로
1: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0: 이렇게 되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입니다.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입니다. 파산미를 주소오징어 할바에 대사전 들고 방청자 중에 이원금 방금 변자청 오고 주세요. 장남무 오수장 잠시매팀 근장 사자가 사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내가 그래서 소박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은 삼각형에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부별장성 이렇게 시작.
1: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0: 꾸벅꾸벅꾸벅 거는 거야 한번더한번더
1: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0: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2: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4: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0: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반소리로 세상을 흐려내는 소재꾼 장상민입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0: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3: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3: 식품의약품안전처

0: 이리한 참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 건너 조둥이 붉은 어광 얼쑥덜쑥하니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 뒤에
1: 그렇지.
0: 저기 저 건너 조둥이 붉은 어광 얼쑥덜쑥하니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꼬망 헐쑥 헐쑥 보이는 얘한듯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란 백설적으로 잔디불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홍행행행 어느 소리 산천에 뜨겁고 땅이 두꺼워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1: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 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걸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차라

0: 네, 노래의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유월, 김해학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 명 빼고
0: 네.
1: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명으로 그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2: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2: 김약대라고 아. 이렇게 지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생황부신의 선생님
0: 네네.
2: 향이 선생님은 이제 이만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0: 만월.
2: 네.
1: 얼굴 동그래가지고
2: 동근 달 같다 아. 되게 밝다
0: 네네.
2: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0: 네.
2: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먼동마루도
0: 네.
2: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0: 오.
2: 이제 바라 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0: 오.
2: 그리고 또 궁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도 지었고요.
0: 네,
2: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0: 네네.
2: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닿아 있어요.
0: 아~
1: 생일도 6월에 합류했습니다.
2: 네.
1: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0: 네.
1: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0: 네.
1: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0: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1: 맞습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0: 네.
2: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초령. 한번 지어봤어요.
0: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1: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0: 아,
1: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0: 네네네네.
1: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을 한번 갔었는데
0: 네.
1: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0: 스탠딩 공연인데도 네. 불구하고
1: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쫙 들어가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팍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0: 네.
1: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0: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 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1: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투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0: 아.
1: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그리고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0: 네.
1: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0: 관객들이
1: 네, 관객들이
0: 네.
1: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0: 진짜 매우 철하네요. 네,
1: 매우 철하네요.
0: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3: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0: 아 스위스에
3: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0: 네.
3: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0: 네.
3: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0: 네, 네, 네.
3: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0: 네.
3: 그분을 또 뵀어요.
0: 네.
3: 또 뵈서 스위스에 저희가 공연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을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0: 어,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3: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0: 근데 악당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동 광치를 음악을 들으다 듣다 보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1집이었나요? 영정거리?
1: 네네네 맞아요.
0: 저도 그 노래가 처음 나왔었을 들었을 때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광채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0: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정확히 뭐냐고 막 이러면서
1: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비롭잖아요.
0: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1: 관객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0: 아,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꽃이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1: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타도들랑 캥캥 너 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1: 쾅쾅쾅
2: 이렇게 네, 좀
1: 할
2: 요구하는...
1: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0: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네, 앞으로 가가지고
1: 불안해. 아,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아,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칠이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1: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칠에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 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하는 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칠을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0: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9월 2일. 합니다.
1: 콘서트
2: 네,
1: 9월 2일.
2: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0: 아,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0: Don't miss out.
1: 아, 유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0: 아, 정말요? 네. Thank you.
1: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2: 맞아요.
1: 참여하게 됐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여러분들.
2: 너무 감사합니다.
1: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칠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 한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3: 네, 타라는 곡인데요.
1: 타.
3: 네, T-A 해서 네.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네.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1: 네.
3: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댈 만한 어떤 곳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0: 이 곡에 좀 표현해 봤습니다.
1: 기대됩니다. 보통 30 앨범에 이제 한 몇 곡 정도가 있을까요?
0: 지금 현재 12곡.
1: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0: 아,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네.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네.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 상황에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앨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그러면 타에 이어서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다는데 그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그 곡은 이제 히히라는 곡인데요.
1: 히히.
2: 네, 저희 정규 앨범 2집에 네. 들어있는 곡입니다.
1: 네.
2: 근데 히히가 웃음소리잖아요.
1: 네.
2: 근데 이 곡이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1: 네.
2: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1: 그렇지.
2: 너무 이렇게 뭐.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1: 네.
2: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1: 대표님 어떻게 여기 악당광칠의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되나요?
2: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셔서
1: 네.
2: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1: 네.
2: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1: 네.
2: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그냥 이렇게 좀 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1: 히히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2: 네, 맞아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30 앨범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집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2: 진짜요?
1: 네,
2: 당시에?
1: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2: 땡큐.
1: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3집 앨범과 기념 공연도 정말 대박 나길 바라면서요. 세 분 오늘 정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악당광칠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0: 아니,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니,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0: 네.
1: 인터뷰는 좀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분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가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객원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0: 네.
1: 그런 객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0: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느닷.
1: 네. 네.
0: 제가 이제 아까 그 리허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1: 원래는 조금 편하고
0: 네.
1: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0: 네.
1: 이거보단 우리가 조금 할 수 있게 조금 편하고
0: 네.
1: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0: 쉬운 음악이요?
1: 아, 쉽지 않게 됐어요.
0: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1: 네.
0: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0: 아, 저희는 숨 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1: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 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0: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1: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0: 아, 킬링 비트는 네.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네.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네.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조금 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시도해 왔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조금 네. 바꿔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이게 사실 매번 저희들도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네.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예, 킬링비트는 그런 식으로 네.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네.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름으로 킬링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1: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 이런 눈대목들을 그렇죠. 모아서 엮어가지고 네.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0: 맞습니다.
1: 아, 느닷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0: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네.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 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네.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1: 아, 네.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0: 네.
1: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네.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네.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네 가지 악기로 네.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 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네.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1: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저...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0: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요.
1: 네. 아 진짜?
0: 네, 진짜. 김독수 선 이러면서.
1: 아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0: 맞아요.
1: 김독수 선생님인가?
0: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아 근데 실제로 김독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1: 약간
0: 너무 닮아가지고.
1: 뭔가 이제 김독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2: 네, 맞아요. 아들
0: 성이 달라요.
1: 아 그러니까
0: 성이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1: 봤을 때. 네. 봤을 때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0: 사람들은...
1: 이제 닮았으니까.
0: 네.
1: 싫으세요? 싫으세요?
0: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1: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네. 만났는데 아이가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좋잖아요, 사실.
0: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네.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네. 뭐 반응이 너무 폭발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1: 그럴 것 같아요.
0: 항상.
2: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0: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딱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1: 네. 네.
0: 다행이었어요.
2: 그래도 다행히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는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네. 생각.

0: 여행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예 네, 맞습니다.
1: 진짜
0: 예.
1: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네.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사실.
0: 맞아요.
1: 그 멕시코 공연 영상을 봤는데 탈춤을 가르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네.

0: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왜 잘했잖아요.
2: 그때 되게 잘 따라쳐서 너무 놀랬는데.
0: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어. 고지대여서 이게 탈출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막 뛰었더니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아.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네.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2: 잠도 못 자고
0: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2: 느단만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잘 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1: 제가요? 네.
2: 뭐 사실 네. 노래를 너무 잘 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1: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잘 돼요.
2: 고향이 어디세요?
1: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죠?
2: 아,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1: 그냥 굴러가요.
2: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거예요.
1: 근데 이게 왜 굴러갔지?
0: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2: 타고난 거야 정말로. 네.
0: 부러운 거죠.
1: 자기도 잘하잖아요.
2: 아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1: 아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2: 저요? 네. 저는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 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1: 이런 과찬을.
0: 극찬인데요?
1: 아이고.
2: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1: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이 계속 그냥 여기에서는 또 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네.
2: 아, 그 대표로서의 어깨가 네. 또 무거우니까. 네. 앞으로의 또 느단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네.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가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네.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럼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1: 10월 말에.
2: 10월 말에.
1: 네,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네네네.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연희 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확 치는 약간 느닷 없이가 아니라 속 걱정 없이 죽게 만드는 약간 보면 약간 진짜 그런
1: 얼씨구.
2: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1: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2: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네.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1: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1: 메나리 추건꽃은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경기도 당꽃에 나오는 네. 그런 장단하고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2: 그러면은 그 곡 또 한번 모두가 다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곡인가요?
1: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네. 내용 자체가 네.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버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시게끔

0: 그렇게 약간 축원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1: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이런 훌륭한 연주들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목 관리.
0: 네.
1: 손목 관리, 목 관리, 진짜 모두 모두 건강하게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2: 주두 씨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1: 아, 그럼요. 저도 네. 같이 함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느닷.
2: 감사합니다.
1: 화이팅!
3: 화이팅!
1: 네. 그럼 느닷이 전하는 흥겨운 덕담, 메나리 추건꽃.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 해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던질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음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현진강 물이 전에는 물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는 여기까지 화동에서 여기까지 이 압록이라는 데까지 배가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물이 많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물이 잔잔해 소리가 안 나게 내려가요. 여울목이 있는데 여울목 내려가면서도 물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잔잔을 짜 물 숫자를 써서 잔수라고 옛날에는 이제 잔수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건강한 비결은 아무렇게 해도 이 농악을 하면은 흥이 나게 되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젊은 회원님들이 연습한 날 가면 막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이런 속에서 노니까 나도 그 기를 받아서 이렇게 젊은

딴지는 당산이 많이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락은 다섯 군데나 돼요. 동서남북으로 또 중앙당산 이렇게 해서 당산지면을 꼭 그렇게 얼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시대에 그 농악을 없애보려고 있거든. 그래도 절대 안 없애고 당산지면 구슬 그 유교사빈이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도 꼭 칠 것 같이 꼭 쳤어요. 그래서 이 동부육군에서는 잔수농악이 참 과히 딴 데다 비하면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척보다 하나 그 연주만 잘해도 마당복도 하나는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 구성. 그 지직계경이라든가 그 속에서도 도리뱅뱅이라든가 두둥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삼척부터 있었어요. 유행가도 보면은 한 두 줄은 똑같이 안 갖고 틀리지만 그러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악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이 농악을 하셨어요. 수북, 옛날 말로 수북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북을 쳤어요. 참 전라남도 일대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볼 수가 있었지요. 아버지가 할 때는 나이 아주 어려서는 이제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안 했었지. 그 중간에 오다가 아버지가 이제 연령이 많으셔서 안 오고 그래서 또 내가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 나왔던 거예요.

내 위에 바로 상생님이 있어요. 그 서학현 선생님 제자인데 소구 처음에는 소구를 쳤어. 소구를 쳤는데 이제 그 서학현 선생이 그 종세를 이제 그렇게 오래 데리고 다녔는데 구슬 내고 드리고 허들 못해.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 하나 종세를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옥이를, 이성옥이를 가만히 보니까 쓸만하니까 이제 키도 크고 그러니까 늘 쇠를 배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적극성을 띄고 이성옥 씨가 소구 치다가 쇠를 배웠지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제 이성옥 씨하고 남도문화재 또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전국 풍물대회인데 그런 데를 가다 보니까

나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세 역할로 많이 가기 때문에 대회 경험이 좀 많잖아요. 그 대회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위치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놓은 게 이제 그 여천에 이제 그 남도 문화제 갔을 때 이승호 씨가 상세지만은 마이크 같거든 치를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때까지 애쓰고 벨 다니면서 같이 이제 거소거리고 그랬지만은 내가 아무런 욕심 없이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갑다 그렇게 기분이 좋았지요.

전국 풍물대회 갔을 때 그때가 제일 인상 깊었죠. 지금도 그때 우리가 첫날 거기에서 우리가 서울에서 하루 저녁을 자야만이 우리가 동메달이라도 타거든. 근데 어쩌냐고 막 서로 빌고 이러다가 참 첫날 저녁 거기서 서울에서 머물게 되니까 그때 기분. 그날 저녁에는 회원님들이 하나도 참 안 좋아서.

저희 농업은 이제 딴 농업과 달라서 이제 어린애들이 없잖아요. 어린애들이 없어. 그럼 이제 아무렇게도 장시간을 뛰고 나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되니까. 그때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얼굴 표정으로 이제 그 사람은 길을 도와다 주지. 앞에 가서 이제 내 이제 얼굴 표정으로 딱 도와다 주면은 사기가 이제 오르지.

그러니까요, 상당히 맞아요. 지금 쇠를 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내가 치면 이제 나는 자꾸 그런 얼굴 표정을 이제 해주고 그러니까 예, 좋아하죠. 후회는 안 하는지, 후회는 더 이상 말하자면 좋은 기술이 있으면 나도 이제 포프리도 돌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지러워서 안 돼. 상모 승려자 한 60대 이하 넘으면은 뭐 상모질을 못 해, 어지러워서. 지금은 걸음도 못 걸 나이인데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쇠를 잡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도 없죠.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네. 다시 태어나도 농악은 지금 마음에는 꼭 오지요. 꼭 올 생각입니다.

국악이란 그저 우리 삶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과 생각. 그러니까 삶에는 모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고 생각도 복합적이죠.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독특한 것들, 그것이 살리는 것이 어떤 작곡하는 사람이든 그림 그리는 사람이든 무슨 어떤 걸 하던 사람이든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동네마다 그 풍물이라고 해갖고 이제 농악을 하는데 그런 음악을 주로 듣고 이제 지가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김포인지 강화 쪽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남냐면서 그쪽 선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이랑 이제 그 같이 이제 왔죠. 그래서 대면서 하는데 우리 애는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이 국악서양성소를 간다, 보낸다. 나도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거기는, 국비로 가르친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간다. 집에 와서 이 아버지한테 그 이제 그런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우리 아버지 전혀 모르시죠. 뭐 그 음악을 뭐 모르지만 하여튼 교장 선생님이 당신 아들도 보내니 그건 뭔가가 그래도 그 장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교장 선생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마음대로 하거라. 나는 뭐 모르겠다죠. 뭐 난 잘 모르겠다죠. 음악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죠. 음악을 오산보도 배우고 정관보도 배우고 배우니까 아 이거 이렇게 써서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작곡을 해야 되겠다. 이제 해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신국악 작곡부로 해요. 그 국악원에서. 근데 그때 응모해가지고 입선을 했죠. 연민을 듣던, 가곡을 듣던, 희조를 듣던, 슬프지 않고 청청하고, 슬픈 듯 안 슬프고, 안 슬픈 듯 슬프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치우치지 않고 평심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음악의 원 생각들이, 원 생각들이니까.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주로 배웠지. 난삽한 거는 싫어했대. 산조도 그렇게 막, 우울, 이러는데. 그런 거를

그 선생님들이 가끔 그렇게 이제 그이 타면 그 민속학원 선생님 타면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이그 우리 정학하는 양반들은 얘는 참 싫어하세요.

준다 그러면 악보 빌려주면 그냥 가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1990년, 2000년 되면서 그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차뭐 먹는 일이라든가 또는 무슨 이런 기치 조는 또 체급권 뭐 이런 그헌 사람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음악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아 그래요. 우리도 하자 그래갖고 국악원이 아니라 그 한국창작음악연구회라고 그 추계열대학교 그저 김정수 교수가 거기 이제 그 지휘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관악단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이랑 해서 마땅한 컨셉부터 그럼 다각 중심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작품을 좀 많이.

닭이 다른 음악하고 다른 게 뭐냐? 풍류적이죠. 풍류적이란 건 뭐냐? 대나무 피리, 향피리, 당피리, 대금. 대금의 상청 중심의 음악이 아니고 조용한 음악, 실내 음악, 편안한 음악, 좀 이렇게 숲을 골라가는 음악, 듣는 동, 마는 동, 좀 약간 그런 음악. 저는 그런 색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들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그냥 귀에 스쳐 넘어가는 음악, 강렬한 메시지를 안 주는 음악, 막 팡팡팡팡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조용하게 가는 음악. 그러니까 그야말로 차를 먹으면서는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음악이 있는 동만한 동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음악.

0: 그건 이제 그 창작곡을 연주래요. 신곡 연주를 합주를 하는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연습도 어렵고 연주자들도 싫어하고요. 여밀락이나 트레천 이런 걸 할 땐 편한데 그걸 하게 되면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본인도 아니면은 틀리잖아요. 신경 써야 되고 이건 다 외인 걸 가지고 딱 하니까 그 기분만 내면 되는데 아 이거는 악보를 봐야 되니까요.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1: 단원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단원들은 싫어하죠. 근데 그걸 잘 이제 이제 그 말하자면 이해시켜가는 거죠. 설득을 시키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과장 보직이 되면서 이제 국립영단 국악원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한 100일을 이제 유럽 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갈 때마다 도면을 다 내놔라. 조명, 음향, 거기 이제 그 도면이 있어요. 그 이렇게 하는데 쓰는 거기. 그 놓으면 이제 그게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있고 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다 얻고. 그런데 없는 거는 내가 그려요. 여기다 저기다 그려가지고 요건 몇 미터, 요건 몇 미터, 이 높이는 얼마쯤 되고 이게 의자는 뭘로 만들어지고 이게 여기 뭐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와가지고 설계하는 사람한테 줬죠. 이제 그 당시 설계를 시작하는 이제 구학원을 짓는다 이제 하면서 이제 설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국악원이 장기 공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년 10월에는 무슨 작품, 매년 9월에는 5월에는 무슨 작품. 레퍼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지금처럼 뭐 하루하고 끝나고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극장이니까 아예 10월 한다는 국악원에서 전부 써야 된다. 그리고 한국을 다 펼 수 있는 전통성 있는 작품도 해야 된다. 그건 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그거를 전통이 아니다 그러면 국악원이 그렇게 있을 필요 없다. 그럼 다른 데 보면 되지 뭐. 그러니까 국고가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걸 국악원을 국립으로 또 국악으로 한 이상은 국악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 자기를 낮추고 이름을 안 내는 거예요. 옛날 책에 이름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 미상. 누군가가 해서 이게 잘 왔다 이렇게 내는 거지.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이 사람이 거니까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예술은 그런 걸 초월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재미있고 좋더라. 그저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하여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그런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추유 급히 장대상 톡! 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용유장량 이각이 백보현무는 늑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완전 몸도 대폭판 허거를 천둥날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 걸 보듯 지난지라 이 사람을 탈주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반인물의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주경 우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않고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리

간장수 성미북내령 밤에 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호황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그 백금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놈사공아예 네 배를 빨리 저어 명대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덕여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너네 꼴로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 이자 보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을 떴는데 흰부채 이야 이야

마음 비무하는 기라고 일부자고 해보하라. 사성전 웃드는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하

아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끊어 더울이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 나 보내소서.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청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며 백보아니가 되던 나는 장공 천자를 내려 비정해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무벽에도 주먹이 터지게 정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일발까지 손을 폭대니 번개가 아주 빠른 살이 대상으로 스르르르르 아직껏 물어라 오더니 가로지 물결이 인천 소스를 광고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세상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에서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기운을 북돋아주는 명상은 마음의 보약,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명상으로 인한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증가시키는데요. 혈류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 뇌신경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명상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면서 뇌신경도 안정되고요. 면역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팍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0: 깊은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른빼기 자세와 사바사나입니다. 바른빼기 자세는 척추와 엉덩이를 이완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셋.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를 두세 차례 들어서 허리를 반듯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좌우로 떨궈 봅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기점으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팔을 벌려봅니다. 손은 동그랗게 힘을 빼주고 어깨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에 틀었을 때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좌우로 척추를 가운데로 둔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눕혀봅니다.
1: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빠진 호흡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에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 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 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 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짠.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 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손을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0: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1: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찍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0: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0: 등을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1: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0: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의 첫 곡은 벌 나비가 날아들 것 같은 가볍고 흥겨운 태평가였습니다. 대금이 누나로 유명한 김지연 씨의 대금 곡이었고요. 김지연 씨는 SNS를 통해서 대금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이분 역시 우리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리면 소리, 입담이면 입담, 그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분이죠. 이 방송계면 방송계, 국악계면 국악계, 아주 종횡무진, 맹활약 중이신 남상일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1: 길동이래도 청승판서 장남으로 판도감사마다 공포난 구매 팔려서 각설기로 만나섰네 각설기로 만나섰네 장군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장군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나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 오백 장조를 명하여 주옵시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주요가 반겨 듣고 오백 장조를 경솔 120 천군은 기잡고 단을 지켜 정용 사후하라. 그때여 공명은 기풍 3일 허랴오고 노숙과 병마야 남병산 올라가서 삼층 단어를 또 비싸니 방어는 24장이요 매일 증거삼척 하판이 구척이로구나. 1층 28수가 억세기를 꽂았다. 공방칠면 정기에는 효룡낙토고 호표로다. 포청룡지응하야 동방청계를 세우고 북방칠면 흑기에는 해우복서연조유로다. 자견무지세하야 북방흑기를 세우고 소방칠면 백기에는 낭구치계고후원이라. 가백호지위하야 소방백기를 세우고 남방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마독사인이라. 성주적지상하야 남방홍기를 세우고 제1층 중류에는 황신대교를 세웠으되 하도나 악서그린 발괴 64 괴를 한검 8위로를 베리바야 한가운데 동두려시꽃과 상일층 용사인 카디누 속발을 관대하고 검은 낙토 봉기와 박대주리 방군우리 피고 천자의 미리나야 소집창 간호고 간첩상의 용자기부 이표 풍색하고 천우 이비린개 칠성호대 이표 풍색하고 후자 이비린 봉 보검하고 후 이비린 봉 향로가야 타나의 24인은 각각 정계보검 대극창창 황모 백월과 주본 조독을 가져 환호 상현하라. 사실 공명은 목욕제계 정리하고 천조단발신연백모 단상에 이르러서 노수고 손을 잡고 여보 차경예 차경은 진정에 들어가 공군의 조병함을 노래 만일 내가 비는다 응함이 거별해도 괴이함을 두지 마고 약속을 정하여 노숙을 보낸 후 수단장조를 개검 손케영을 허대 불어쳐너 방이오며 불어실고 나눠놓으며 불어교도 소비오며 불어대경 소개하라. 만일 유령자는 군법으로 참으리라. 그때여 공명은 원

0: 제갈 공명이 불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동남풍을 비는 대목 들어봤습니다. 자, 남상일 씨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1: 네.
0: 네. 적벽가를 불러주셨는데 적벽가를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1: 이 사실 제가 이 네. 전주에서 네. 소리 공부를 쭉 하다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일기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스승이신 지금의 스승이신 안숙선 선생님을 처음 뵙고 네. 공부를 했는데 네. 그때 배운 소리가 적벽가입니다. 네. 그 심청가 춘향가 이런 소리만 하다가 올라와서 선생님께 적벽가를 배우는데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심청가 춘향가는 주인공이 여자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네. 적벽가는 다 남자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심청가 춘향가는 이 개면조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슬픈 서양 음악으로 치면 이게 단조에 해당하는 그런 음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적벽가는 그런 음들이 거의 안 나오고
0: 그러네요.
1: 이놈 군사야 예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완전 멘붕이라고 하면 좀 방송용으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이 혼돈이 와가지고
0: 뭔가 남성성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네. 소리를 만난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꼬기작꼬기작 이렇게 소리를 냈다면 적벽가를 배우고 나서는 쫙쫙 표소하는 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리의 제 뭐 이미지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만큼 또 어려운 소리인 것 같고 네. 그렇죠.
0: 그러면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남성일 씨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모습으로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대중들이 이제 처음으로 남성일 씨를 알게 된 계기였던 거잖아요.
1: 그때 이제 고정으로 쭉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네. 당시에 어떤 분들은 아 개그맨인데 노래를 좀 하네
0: 아하.
1: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고
0: 네.
1: 또 이 알아보시는 분도 많이 늘어났고 저에게는 참 그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된
0: 네.
1: 그런 프로그램이죠.
0: 근데 그거 한다 그랬을 때 그 선후배들이나 뭐 스승님들이나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1: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우리 소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0: 그건 그렇죠.
1: 제가 나가서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판소리를 했거든요.
0: 네.
1: 그 주의 이슈가 되는 시사 문제를 우리 판소리와 접목해서 이렇게 이슈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 시사적인 거 그리고 또 이 사회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보는 또 해안도 좀 더 넓어지고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0: 어떻게 보면 요새 그 너튜브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0: 네. 네,
1: 약간 앞서갔다?
0: 좀 앞서갔네요. 네. 진짜로. 아, 근데 진짜로 어떤 그 국악을 알리기 위해서 대중화를 위해서 그동안 해오신 일을 쭉 보면 대학생 시절부터 이제 판소리계에서는 라이징 스타셨고 또 유망주로 주목도 받으셨고 또 국립창극단에서 간판 스타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도 국악계에서는 계속 잘 될 수 있었는데 뭔가 대중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1: 이 이유가 있는데요.
0: 네.
1: 이 국악을 아직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국립창극단에 2003년도에 입단을 해서
0: 네.
1: 10년 동안 단원 생활을 하면서 이 국립극장이라는 공간은 정말 혜택받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 거기 오시는 관객분들은 창극을

0: 좋아하고 아는 분들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모르고 관심 없는 분들은 오질 않죠.
1: 그렇죠. 우연히 갈 만한 것도 아니죠.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틈틈이 외부 공연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악에 관심 있고 국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국악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

0: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우리 국악을 알리고 좀 더 다가가자 하는 그런 목표가 컸죠.
1: 근데 그동안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남상일 씨의 모습도 대중에게 많이 익숙한데 네. 국악인 남상일과 방송인 남상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0: 아유, 저는 국악인이죠.
1: 그래요?
0: 네, 이제 국악인인데 방송을 좀 다른 국악인에 비해서 좀 많이 한다는 것뿐이지 저는 항상 어딜 가나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근데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같이 방송을 할 때 이제 같이 무대에 있는 파트너로서는 네. 굉장히 신뢰가 가는 방송인이셔서 아, 저기로 말을 보내면 뭐 저기 잘 돌아오겠구나. 잘 살려서 돌아오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있으니까.
0: 그 왜냐하면 네. 제가 소리꾼이기 때문에.
1: 네. 아 주거니 받거니.
0: 그럼요.
1: 아.
0: 그리고 또 우리 판소리의 내용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음흠. 그리고 옛날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소리는 시대와 통하는 음악이에요.
1: 어 그래요?
0: 네. 다 맞아 떨어집니다 상황들이. 판소리라는 음악 자체가 풍자와 해악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시대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 중심, 그 맥락이나 그런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건 또 어떠한 방송이건 간에 다 접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뭐 아침마당이니 뭐 황금연못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틈틈이 막 노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소리를 한 대목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국악 프로그램 정규 국악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보세요. 트롯은 엄청납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안 들어서가 아니라 못 들어서 국악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매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어우, 정말로 그렇게 짧은 소리 한 대목들을 통해서 진짜로 많이 전파를 하고 계신 거네요.
0: 그러나 아직도 목마릅니다. 저희는. 아하. 진짜 이 많은 분들이 국악하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내 거 우리 음악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음악으로 인식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1: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0: 네,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1: 네네네.
0: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1: 아니 뭐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 한 곡을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이번엔 혹시 어떤 음악을 들려주시겠습니까?
0: 예, 앞서서는 이제 전통 판소리를 들려드렸고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장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 장타령.
0: 네, 아시죠?
1: 네.
0: 후렴.
1: 아니, 또 후렴만.
0: 네.
1: 저희는 항상 후렴밖에 몰랐어요.
0: 그거라도 참 감사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0: 아유, 아까 제가 이 앞서서 이제 국악 대중화를 위해서 관객들을 찾아간다 했는데. 네. 가장 많이 들려드리는 이 노래가 장타령이에요. 왜냐하면 나 그 노래 알아. 쉬워. 그래서 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국악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장타령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장타령이 뭐 장터에서 이제 그 구걸하던 사람들이 뭐 하던 노래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이 노래는 원래 네. 장돌배기 또는 뭐 이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분들이 네.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예. 전국 8도의 장을 다 다닙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장타령이에요.
1: 사람 모으는 거군요.
0: 그렇죠. 모으고 그리고 또 이 세시 풍속이나 이런 우리의 이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가사에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네. 그래서 이 장타령을 좋아하는데 이걸 그냥 원곡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 스윙 재즈 느낌으로.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현대화했지만 어쨌든 제가 부르는 건 우리 전통이니까 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봤습니다.
1: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요번에 남상일 씨께서 불러주실 때는 좀 그 후렴구도 후렴구지만 내용을 좀 더 들어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0: 네, 가사를
1: 듭니다.
0: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재밌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장타령입니다.

나른다. 한자나 한자나 둘을 보나 보니 삼월이라 삼진 달에 채.

안 고고 또 왔네. 사왔잖아 한잔아 들고 나보니 사월이라 좋다인 날 환우리가 좋으시고 오잖아 한잔아 들고 나보니 오월이라 다놈 달에 전혀 총각이 좋으시고 헌시고 시고 들어간다 헌시고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강성이라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육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6월이라 유둔 달에 산적 놀이가 좋으시고 7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7월이라 칠성 달에 겨우 징겨가 좋으시고 헌시고 시고 들어간다 헌시고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갑성이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반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8월이라 한가위 날 송편 놀이가 좋으시고 9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9월이라 9일 날에 국화주가 좋으시고 헌시고 시고 들어간다 헌시고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강성이다

각설류 죽기로 한 고도한테 하 이놈이 이래도 청승판서 장남으로 단도감사받아 고토난 군에 팔려서 각설류로 만나섰네 각설류로 만나섰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기로 한 고도한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기로 한 고도한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품은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요. 이 말은 한결같고 꾸준한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음악계에도 초지일관, 음악과 함께 한 평생을 보낸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변함없이 자신의 음악을 갈고 닦아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들을 우리는 명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엔 피리 연주로 초지일관, 멋진 음악 인생을 살아오고 계신 이종대 명인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0: 피리의 매력적인 음색을 들려준 이종대 명인의 무대였습니다. 잠시만 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선생님, 그 앞서 연주를 해주신 곡이 한오백년 주제에 의한 메나리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거죠?
1: 그렇죠. 예. 그 메나리라는 것이 네. 강원도 네. 이 산세가 험한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소리를 많이 산에서 산으로 부딪혀서 울리는 그런 메아리 소리가 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던 게 이제 메나리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래서 구성직에 소리를 해도 이 경기라든가 딴 데에서는 나니나 이렇게 하는데 네. 그쪽 네. 메나리 토리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소리가 산에서 부딪혀서 들리는 소리.
0: 네.
1: 그런 소리를 또 받아서 너니 나 니나니나니나루 오니노라라루 노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그런 걸 살려서 작곡을 하신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강원도에 이제 그 함경도하고 강원도 이게 백두대간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1: 이렇게 내려온 그쪽에 노래를 이제 그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피리가 독주곡이 뭐 이제 산조라든가 상영산 풀이 이런 것 정도밖에 없어요.
0: 네.
1: 그 이제 아요 피리 가지고 민요는 굉장히 좋거든요. 연주하기가.
0: 네.
1: 그래서 그 민요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곡입니다.
0: 선생님께서는 근데 12살 때부터 피리를 연주를 하셨습니까?
1: 예. 그때는 저 우리 나라 국민들이 그 전쟁을 겪고 나서
0: 네.
1: 아주 안 좋았던 시절이죠. 근데 뭐 먹고 살 게 없고 공부하다가도 도중하차를 하게 되는 등록금이 없어서
0: 네.
1: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지인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가게 된 게 이제 국악예술학교예요.
0: 오.
1: 그게 이제 12살 때.
0: 네.
1: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국악을 접하게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지영희 선생님한테 이 피리를 배우게 되고 예, 그래서 익혀가지고선 공부를 시작을 했죠.
0: 아, 지영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아, 지영희 선생님이라 그러면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죠. 그 공부 좀 잘해가지고
0: 그죠.
1: 아, 요 놈은 뭔가 되겠다 싶은 애들은 현장 공부를 하게끔 보냅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쪽지를 써서 주면은
0: 네.
1: 그걸 쪽지를 들고 선생님이 누구를 찾아가라. 그러면 쪽지 보여주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선 이제 쪽지 받아들고 누구누구를 찾아서 가면은 그 양반이 장이 펴진 데에서 저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0: 오.
1: 어떤 대목에서는 어떤 곡을 부르고
0: 네.
1: 어떤 장르에서는 어떤 곡을 부르고 제가 이제 배운 거에 대해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배운 것이 잘 한나 못했나를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내가 다 하고 나서 집에 가는 선생님 댁으로 가는 동안에 이분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0: 아.
1: 그러면 선생님이 도착해서 표정을 보면 합격인지 불합격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0: 와.
1: 그냥 눈이 째지고 심통난 얼굴이면 불합격. 선생님이 그냥 서글서글이 웃으면서 즐겨주시면 합격한 거.
0: 오, 집에 가는 마음이 되게 떨리셨겠어요.
1: 아, 그거 말할 수 없죠. 그때는 뭐 네. 정신없이 아무 생각도 없는 머리가 하얀 상태에서 선생님 댁에 가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심판의 순간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지영현 선생님이 화낼 때 무서우신가요?
1: 아, 무서웠죠. 제자 사랑은 엄청나셨어요.
0: 네.
1: 한번 이렇게 가리켜서 못하면은
0: 네.
1: 할 때까지 잔재주 부리지 마라. 황소같이 아주 굳건하게 느리들에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우직하게 해야지 자기 기초 기본을 확실하게 쌓아야지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0: 정통파 스타일이시군요.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내오니까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0: 네.
1: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줄 땐 가락 하나를 더 배우려고 선생님 말씀하실 땐 싫었었거든. 그런데 내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0: 아.
1: 그럼 그때 학생들도 내가 선생님 말씀하는 거 싫어했을 때처럼 학생들도 내가 그 이야기하는 거 싫어했을 것이다 생각은 되면서도 그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 교훈이 되고 그것이 공부기 때문에
0: 똑같이 하게 되는군요.
1: 그렇죠. 그런 공부를 하고 네.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 가르친 그대로를 답습하더라고요.
0: 아.
1: 예.
0: 선생님께서도 정말 그 여러 가지를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진도 10김 곳의 이수자시기도 하더라고요.
1: 아, 예, 예.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남들은 뭐 하나 하면 됐지 뭐 이것저것 그런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장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 서도 이쪽 소리는 다 공부를 했는데
0: 네.
1: 남도 소리는 잘 안 했어요.
0: 네.
1: 근데 그 진도 10김 곳이라는 것이 이제 가계를 이어오는 이 박병천 선생이 세습무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종대희 선생, 내가 그 우리 식긴구슬 무대화 무대 예술로 만들려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소? 이런 말씀을 하세요.
0: 네.
1: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했어도 남도 음악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알아야지 도와드리지. 그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노력하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0: 네.
1: 종대희 선생 실력은 이건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렵게 네. 생각하지 말고 내일서부터 나하고 한 시간 반씩만 만납시다. 일찍이.
0: 오.
1: 그래가지고선 직장에 있는데 한 시간 반을 일찍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구음을 해주십니다.
0: 네.
1: 구음을 해주게 되면 내가 그 구음을 받아서
0: 네.
1: 익혀가지고 악기에다 입히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경기째는 이 아기자기한 면 요런 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산뜻산뜻하고 발랄한데 남독보는 오직하면서 아주 심금 울려주는 네 요런 소리들 나리에 오시 이런 식으로
0: 오 진짜 요게. 느낌 와요
1: 네네
0: 네, 네. 아까 하신 거랑 지금 너무
1: 그렇죠?
0: 달라요.
1: 내는 너여 나나도 이거와
0: 네네네.
1: 너지에 루시에 이런 거 하고 완전히 틀리는.
0: 아, 무슨 성대모사 하듯이 그걸 다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네요.
1: 예, 그런 것을 이제 익혀놓으니까 악기에 입히기가 쉽고 구전심수라고 그랬어요.
0: 네.
1: 말로다가 배워갖고 말로 익힌 것을 갖다 악기로다 하니까 노래는 안 잊어버려져요. 그렇게 해서 아주 확실한 공부를 하는
0: 네.
1: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는.
0: 그 피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소리까지도 조금씩 배우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 건데 아니, 실제로 교단에서 이제 후학도 많이 양성을 하셨잖아요.
1: 예.
0: 그 오랜 세월 동안 연주도 많이 하시고 선생님한테 피리란 뭘까요?
1: 그것은 네. 저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이다. 항상 살아가는 것이 피리. 피리가 나하고 같이 동반하고 피리하고 이제 이 피리를 갖지 않고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피리를 함으로써 희로애 낙이 그 속에 다 담겨버리는 거예요.
0: 네.
1: 어, 짜증나고 힘들 때 피리 한번 불러주면 또 흥나고
0: 네.
1: 슬프고 애처로울 때 피리 갖고 또 놀면 즐거워질 수도 있고 그게 그 피리가 내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정말 피리와 한 평생을 사신 우리 이종도 선생님이신데 다음 무대는 또 특별한 음악을 준비하셨다고요?
1: 아 예, 경기 신화위라고. 네. 우리 저 지영희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네. 73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 52호로 지정을 받은 곡입니다.
0: 네.
1: 지정을 받은 이제 선생님께서 보유자로 계셨다가 몸이 안 좋으시고 지병이 좀 있어갖고 천식이 있으셔갖고 공기 좋은 데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하와이로다가 이민을 가시게 됐어요.
0: 네.
1: 근데 그냥 정리를 안 해놓고 가셔가지고 그냥 가시니까 그 이듬해 75년도 해지가 됐어요. 자동 해지가 됐어요.
0: 무형문화재가?
1: 예, 무형문화재가 아. 해지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전수자를 몇 명 놔놓고 그냥 해지가 돼가지고 뭐 해볼래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그 음악이 너무 톡톡하고 훌륭한데 그 음악을 정말 없어지게 묻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싶어갖고 그 무륵제자들이 모여서 그 다시 복원을 하려고 굉장히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금을 부는 김방현 씨라든가 해금하는 홍옥미 씨 또 장구의 신찬선 씨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매주 한 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그 뜻과 그 유언을 갖다가 받들어서 요거를 가지고선 정말 제대로 선생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요 곡을 굉장히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자, 뜻깊은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신화위 함께 감상해 보시죠.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음악인들의 무대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개성 있는 경기 소리꾼 김주현 씨입니다. 김주현 씨는 국가 무형문화재 경기 민요 전수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 국악인답게 자신만의 정서로 경서도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전통 민요의 다채로운 매력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현 씨가 오늘 들려줄 음악은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 곡은 오늘의 무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곡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통과 현대적 감성을 아우르는 소리꾼 김주현입니다.
1: 그저
0: 저의 감정과 어떤 정서들을 민요라는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거 지나간다.
0: 네, 앞으로 저는 다양한 악기들, 다양한 소리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우리 민요의 다채로운 매력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은 그냥 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려 부는 것이다. 모든 것 지나간다. 모든 것 지나간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피는 봄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1: 히야가 20박스예요?
2: 빨간색이 30개.
1: 30개?
2: 보라색 20개. 황소 하나 20개. 민주 하나 30개.
0: 꽃이 좋아 도시의 삶을 버리고 귀농을 선택.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2: 씨앗이 우리가 잘 키웠다고 유통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다른 데보다 이쁘게 키웠다고.
1: 하나하나 손 잡았으니 5만 개를.
2: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것 같아요.
1: 3년 차인데.
0: 1년에 딱 한 번뿐인 봄을 위해 꽃을 피워내는 부부.
1: 오, 예쁘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3: 저쪽 끝에서
2: 내일 따라 쭉 보면은.
1: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줘.
2: 가격표가 나오면서 띠띠띠띠띠띠띠.
1: 아, 신기하다.
2: 잘 키워서 빨리빨리 이거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1: 그러게. 대량 납품.
2: 화이팅!
1: 화이팅! 경관을 예쁘게 해놔야지.
4: 아, 나는 꾸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1: 기분이 좋아.
5: 자기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1: 아이고, 입에 침 발랐어요?
5: 잠깐만. 진짜.
2: 어, 심이 없네.
1: 심이 없어. 예쁘게 자라라. 그렇지.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
0: 추운 겨울 뒤 꽃이 피듯 농부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 남단에 위치한 평택. 너른 평야와 평택호를 끼고 있어 예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농부로 새로운 터를 잡은 부부가 있습니다.
1: 어머! 회장님! 어, 이게 뭐예요?
6: 안녕하세요.
1: 오, 너무 감사해요.
6: 저는 잘 드셨잖아.
1: 어, 어머니 같이 맨날 이렇게 해놔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0: 연고 없는 동네로 귀농했지만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도 생겼는데요.
1: 해주신 거예요?
7: 지금 차고 냉이.
1: 냉이예요? 와, 아, 이거 냉이고 얘는 시금치.
6: 맛있어?
2: 어때?
1: 냉이 향이 완전 좋은데요? 맛있죠?
2: 나 향이 있어요.
1: 오, 너무 맛있어.
7: 땅 속에 있던 것들은 다 좋은 거야.
2: 어. 아, 맞아. 회장님 우리 요 꽃 언제 갖고 골라가?
7: 응. 우리 시간 날 때 가자. 엄청 이뻐.
2: 이쁘죠?
7: 아, 이것도 이렇게
2: 봄이에요.
7: 다 진짜 꽃집 같아.
2: 어, 그렇죠. 꽃집. 네.
7: 작년에 적었을 때 네. 한참 이쁘게 봤어.
1: 아, 아 그래요?
7: 네. 그러니까 올해도 네. 올해도 그냥 거기 땅에다 심으려고 저기지 말고
1: 네.
7: 저 비석 있나 되고.
1: 네, 네, 네.
7: 고기가 이렇게 딱 두를 때. 어.
2: 아, 그럼 저희가 그렇죠. 갖고 올라갈 때 회장님이 자리 얘기해 주시면
1: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지금 가지고 올라갈게.
7: 그런 거 있어요?
1: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큰 거 있어요. 네.
7: 그래요.
1: 올라가 계세요?
2: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1: 안녕히 가세요.
2: 구름 갖고
1: 가. 나 장갑 가지고 올게요. 어.
0: 꽃을 키우는 농부가 되고 싶어 귀농한 지 올해로 3년 차. 많은 사람들이 꽃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둘레길이 지나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살게 된 부부.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봄마다 꽃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1: 얘는 키가 너무 컸다, 그치? 요거 뺄까?
2: 다 어르신들이 나중에 또 가져가실 거야.
1: 아, 그래?
2: 여기까지만 딱 오면 되겠어. 오케이.
1: 어, 됐다.
2: 갑니다.
1: 가자. 아, 이쁘다. 오, 완전 이쁜데? 오, 너무 이쁜데?
2: 여기 오시는 분들도
1: 그치.
2: 아, 대한사리가 이렇게 이쁘구나.
1: 어, 둘레길이라서.
2: 어, 그렇지, 맞아. 어, 둘레길이라서.
1: 이쁘게 하면 이런 데 다 수선하신 분이 얼마나 이쁘겠어.
2: 외지인도 많이 오시고.
1: 그렇지.
2: 사진도 여기 찍으시고.
1: 주위가 이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
2: 그치, 여기가. 회장님!
1: 안녕하세요!
8: 노인회장님이에요.
1: 아, 아, 안녕하세요.
9: 좋은 일을 하네.
1: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완전 좋은데요?
2: 일단 이쪽에다 깔을까요, 이렇게요?
9: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0: 쭉 이렇게 이쁘게?
1: 네.
2: 네. 아니, 밥만 부락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이게...
3: 마을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지난해부터 꽃을 기증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집성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다네요.
4: 안녕하세요.
5: 야, 그럼 우리 동네 치는 거지 지금.
4: 아, 그럼요. 그럼요. 예,
6: 이뻐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5: 고마워요. 고마워.
4: 들어가세요.
5: 안녕하세요.
4: 됐다.
3: 노란 수선화로 채워져 화사해진 마을 입구. 부부의 노력 덕분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7: 내일 와서 점심 잡자.
4: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7: 약속이야.
4: 네, 네, 네, 약속.
7: 집에 있는 거 봐. 꼬리 걸고. 집에 있는 거 봐.
4: 네, 네. 아, 예. 아, 네, 네, 네.
7: 목수 그.
4: 오,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들어가세요.
7: 네,
4: 네, 네. 들어가세요. 내릴게요.
3: 부부의 하우스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총 다섯 동의 하우스로 규모는 1388제곱미터. 그러니까 420평 정도가 됩니다.
8: 이번에 나리비팝이 주문한 양만큼 들어왔지?
9: 그렇죠.
8: 몇 개 들었어요?
9: 빨간색이 15,000개.
8: 어.
9: 노란색이 15,000개.
8: 그래서 3만 개?
9: 어, 그래서 지금 심고 있는 요거 하얀색 화분이 노란색 지금 심는 거잖아.
8: 제때 물 주고 제때 영양가 주고 그래야지. 이번에도 나리비팝 재고 없이 잘 팔아야 되는데?
9: 그렇죠. 잘 키우면 잘 팔 수 있습니다.
8: 와, 너무 이쁘지 않아? 보석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구건들이 보석 같아.
3: 부부는 구근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향이 좋은 히아신스, 샛노란 색이 예쁜 수선화와 여리여리한 보랏빛이 나는 알리움 등 봄에 꽃을 피우는 종류만 7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봄꽃을 하려면 가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총 5동의 하우스에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맞춰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창 꽃 판매가 많은 요즘이 부부에게는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10: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4: 아, 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4: 아, 네. 아까 전화하신 분이요?
10: 예, 예, 안녕하세요. 네.
4: 어떻게 수선화 보러 오셨어요?
10: 예, 예.
4: 얘는 왕수선화예요. 왕수선화 중에서 큰 거. 어, 제일
10: 그
4: 큰 거.
10: 보통 크기는.
4: 보통 또. 사이즈는 이쪽으로 오세요.
3: 대부분 구매는 주문이 많은데요. 농장으로 직접 찾아오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꽃을 살 수 있어 찾아오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4: 네, 얘가 이제 왕수선화.
7: 아, 이쁠 것 같다.
8: 이뻐요.
7: 이거는 우리 집에 다 심고.
10: 꽃대가 다 올라왔네.
4: 네네. 지금 안 올라온 것도 여기 꽃대 다 물려 있거든요.
10: 저희가 이제 그 아. 마을에서
4: 네.
10: 우리 마을 가꾸기 하려고 좀
4: 아.
10: 양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또 하나 20개씩이네요.
4: 네네. 요거 예. 두 개를 저희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이거 띄어서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10: 봄에 꽃을 좀 많이 보려면은 그냥 이채로 두 개 그냥 한 번에.
4: 아, 그쵸. 이대로 해서. 그 대신 요 정도는 내년에도 보실 거죠?
10: 그렇죠.
4: 어, 그러면 요거 다 묻히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꽃 다 진 다음에는 위에다 흙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그럼 완전 노지 월동 되니까. 아. 네.
10: 이게 몇 판 정도 해야 되나? 이게 20개인데 한 판에?
8: 80m 정도면.
11: 여기서 80m 이게 되나?
4: 아, 80m.
12: 요게 1m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요 한 포토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면 그죠?
10: 우리 아래에 심고 하면은 1000개 그냥.
12: 1000개 하시면 돼요. 예. 1000개 하시면은 50 트레이.
10: 예. 예. 1000개.
11: 그러면은 배달을
12: 어디요?
4: 당진은 어디세요?
10: 당진이요. 가까워요.
12: 아, 그 주소실이
10: 35분 걸려요.
12: 아주 네. 한번 가야겠네.
4: 네, 네.
12: 가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하세요. 히아시스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예, 보시고
11: 예. 노지 월동이
4: 다 돼요. 다 돼요.
12: 저희 농장 거 다 돼요.
4: 저거는
3: 파는 김에 좀 더 팔아보자는 마음에 지켜보던 남편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0: 그래, 저거 다섯 판하고.
12: 네, 네.
4: 히아시스? 빨간색 있고 보라색 있는데.
12: 그럼 반반 섞어드릴게요.
4: 반반? 아, 네, 네.
12: 뭐 서비스는 100개? 저희가 생각해서
4: 네네.
12: 잘 맞춰서 넉넉하게. 네, 생각해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10: 제가 지금 이거 다 사비로 하는 거거든요.
12: 아, 그래요? 아,
10: 이거 좀 많이 도와주세요.
4: 아, 네, 알겠습니다.
12: 이장이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죠.
4: 네네.
12: 감사합니다, 이장이.
4: 아, 네네. 아, 예. 조심히 가세요. 어, 잠깐만.
12: 가세요.

0: 자르면 될 것 같아.
1: 요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박스가 똑같이 제작해갖고 10개짜리, 15개짜리 이렇게 제작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박스가 작으니까
2: 잘 붙었네. 됐어. 뽁뽁이 작업 들어가자.
3: 둘, 넷, 여섯, 여덟.
4: 바쁜 오전 일이 끝나면 택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잎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하는 일. 이때 14년 동안 꽃집을 했던 일영 씨의 솜씨가 발휘됩니다.
3: 뚜껑을 만들어줘. 뚜껑을 만들어서 여기를 꽉 잡고 돌리고 꽉 펴준 다음에 여기를 살짝 테이프로 붙여준대. 완성입니다. 자, 여기 눌려도 이게 눌리지가 않아. 됐어. 완벽.
4: 그 시각 남편 상철 씨 또한 실력 발휘를 하러 나섰는데요.
1: 우리 홍 대표는 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야. 이거를 인터넷 보고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카센터 가면은 이거 램프 교체하는데 10만 원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제가 직접 하면 돈이 10만 원이 굳어. 램프 하나에 2만 원, 3천 원.
4: 아내가 꽃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면 이 부장으로 불리는 남편은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1: 항상 교체할 때는 이렇게 잡고 정부에
4: 원래도 손재주가 좋은 상철 씨. 그래서 농장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척척 굳혀냅니다.
1: 오케이. 방향을 돌려서 빠지지 않게 장착을 딱 체결. 오케이. 장착. 이러면 교체 끝. 전원을 연결하고.
4: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1: 자, 10만 원 세이브. 뚜껑 닫고 카세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설비를 불러서 해야겠다.
4: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국리에서 수리법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금손. 오늘의 미션은 하우스 개폐에 쓰이는 모터 수리를 하는 건데요. 얼마 전부터 작동이 안 되던 걸 직접 고쳐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1: 분해한 다음에 이 안에 봐봐, 엄청 지저분하죠.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모터를 구동할 수가 없어요. 돌려도 못 돌아가. 그래서 방청제 뿌리고 이 안에 불려서 대표님 요구 좀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얘도 지저분한 거를 긁어내고. 대표님 왔네.
5: 깜짝이야.
1: 이 올인 모터스 이부장입니다.
5: 아니 안에 이물질 엄청 많이 꼈는데.
1: 이것도 얼마다? 10만 원 정도 하지. 맞아 아니야?
5: 아유 훌륭해요 이 부장님.
1: 이 부장님 자격증 몇 개 있어?
5: 아 몇 개 있지?
1: 우리 대표님 10개쯤 있어요.
4: 귀농 전부터 기계와 관련된 일을 해왔던 터라 관련 자격증도 여럿 있는데요. 덕분에 시설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부가 되기 전 기계를 생산하는 지원팀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던 상철 씨. 당시 아내 일영 씨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생의 변화를 찾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좋아하는 꽃을 직접 길러보자는 마음에 귀농을 결심. 친정오빠의 도움을 받아 히아신스나 수선화 같은 구근류의 꽃을 키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농부로 삶을 꾸린 지 3년. 매년 봄을 기다리는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운전을 잘해야지.
5: 문짝 안 찌그러졌어?
1: 일정 대형 면허기사는 내가 운전을 해야지.
5: 이게 일정인가?
1: 여기 들어가서 하게? 추우니까?
5: 여기서 해도 되지.
1: 근데 여기 쉽잖아. 아래 가장이야.
5: 그래.
4: 아직은 농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일은 부부 둘이서만 하고 있는데요.
5: 네임 태그 꽂아야 돼요. 꽂아서 지금 나가야 되니까.
4: 한창 출하 시기인 요즘.

0: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1: 나는 앞에 답을 꽂았는데.
2: 상관없어. 이게 뒤에 꽂는 게 더 있지 않냐? 봐봐. 이게 더 이쁘지. 비교. 나는 뒤에.
1: 나는 앞에.
2: 이게 뒤에.

0: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평택 시내인데요. 판매처 중 하나인 한 대형마트입니다.
1: 먼저 가 있어.
2: 가격표 좀 띄워달라고 바꿔줘. 안녕하세요. 아, 나쁜 거 왔어요.
1: 많이 팔렸네. 3월 추천의 봄. 시아신스가 3,500원.
3: 아니, 희한하게 눈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
2: 얘 온도가 따뜻해서. 아. 예쁘게 진열해야지.
1: 그럼요. 오늘 이거 입힌 거 입혀볼까?
2: 어, 그대로 나.
1: 이게 더 잘 팔릴 것 같아?
2: 응, 이게 나.
0: 부부가 발로 뛰어 찾아낸 판매처인데요. 납품부터 가격표 붙이는 것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몰랐는데 여기 마트 직원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잠깐만. 여기 같이 한번 해볼까?
2: 어.
1: 준비됐습니까?
2: 여기 땅?
1: 잠깐만. 땅은 내가 하는 거지.
2: 빨리 해요.
1: 갑자기 빠를 것 같은데? 땅!
0: 뭘 해도 즐겁게 하는 부부.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1: 두 개 남았어. 쟤 몇 개 남았어?
2: 다 있어. 어, 이겼다.
1: 이게 공간이 안 좋아서 그래.
2: 아, 그렇네.
1: 그치, 이게 이렇게 하니까.
2: 네. 아.
1: 이건 가져가는 걸로.
2: 가져가야지. 다른 거는 확인 한번 해.
0: 꽃이 너무 많이 핀 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회수하는데요. 월동이 되니 땅에 심어두거나 주변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2: 갈게요. 수고하세요.
0: 납품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일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부부가 농장을 나섭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2: 아, 오늘은 주문량이 너무 적어요.
1: 고객과의 약속이니까.
2: 고객과의 약속이니까.
1: 드려야지.
2: 하나라도 갖고 가야지. 기름값도 안 나오지만 어쩔 수 없지. 또 우리 걸 호흡 찍어서 이렇게 주문하셨으니까.
1: 맞습니다.
2: 그래.
1: 더 이쁘게 키우자.
2: 그참에 또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요.
0: 차는 농장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서울로 향하는데요.
2: 내리자. 경매장 다 왔다.
1: 너무 많다. 두 박스 시간 됐다.
2: 그러게.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1: 이거 내가 들고 갈게. 걸어서.
0: 부부가 찾아온 곳은 서울에 있는 대규모의 화훼 공판장입니다.
1: 유찰되는 것들을 가져갔잖아.
2: 아, 지금?
1: 사실 이거 우리 주문.
3: 예?
1: 주문.
2: 청일년.
1: 여기 앞에 두 박스. 여기 청일년. 빨간색, 보라색. 맞죠, 여기? 보라색 하나, 빨간색 하나. 시아진스. 고맙습니다.
2: 수고하세요.
1: 야, 안에 한번 볼까?
2: 안에?
1: 그리고 뭐 하는 거?
2: 그러면은 끝났을 거야.
1: 그러면 끝났는데 한 번만 보자고.
0: 전국에 꽃이 모여드는 이곳. 올 때마다 새로운 꽃은 없는지, 요즘 꽃 트렌드는 뭔지 살피고 있는데요.
1: 종류별로 정말 너무 많아요. 아름다워.
2: 얘 봐. 얘는 어떻게 저색이 나오지? 너무 예쁘다.
0: 지금은 996뿐이지만 언젠가는 다양한 꽃들로 꽉 찬 대형 농장을 갖는 것이 꿈인 일영 씨. 새로운 품종을 볼 때마다 기록해둡니다.
1: 여기는 그 꽃들을 다 놓고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지? 원래 이게 지게차처럼 되는데 기계발이 없고 너 하나하나 밀고 다니면서 저 앞쪽으로 경매하는 곳을 가가지고 경매사진 다 이렇게 경매 시작하면은 물건 사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갖는 거지.
2: 이렇게 하는구나.
1: 저쪽 끝에서 메일 따라서 쭉 보면은.
2: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1: 그렇지, 여기서 앉아가지고 물건 지나갈 때, 우리 물건 지나가면 그분들이 살 거면 여기서 딱 누르면 여기서 이제 가격표가 나오면서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금방 지나가지. 그때 사시는 거니까.
2: 그러게. 신기하다.
1: 잘 키워서 빨리빨리 우리 거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2: 그러게. 대량 납품.
1: 파이팅!
2: 파이팅!
1: 빨리 가자.

0: 그날 오후 부부가 나란히 마을로 들어섭니다.
1: 함께 가는 거지.
2: 오, 이거 무슨 나무야? 보리수 나무인가? 어, 이거 나리백합이다. 오, 이거 수선화 조심해.
3: 다 심어놓.
2: 오, 수선화 심어놓.
3: 심어놓은 것 같은데.
2: 그러게. 회장님.
4: 예. 회장님, 이거
2: 뭐, 수선화.
4: 이거 다 갖고 왔어, 선물.
5: 아이고, 쏘아주셨어요.
4: 초대해주셔서.
2: 초대해주셔서요.
4: 이거 뭐예요?
6: 하얀색.
2: 왕수선화, 요구
7: 왕수선화네?
2: 흰색에 빨간 좀 특이한.
7: 아, 이거 너무 많이
4: 먹어. 심으세요.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7: 네. 네. 네. 들어오셔.
2: 네네.
7: 우리 참 여기 월등 가능 있는 거 좀 한번 보세요.
4: 여기가 식물원네,
2: 식물원. 아유, 아유, 세상에.
7: 저 뒤는
0: 꽃과 식물 좋아하기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난 이웃.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더욱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데요.
7: 아유, 지금은 아무것도
2: 튤립도 진짜. 튤립도 저기 다 올라오고 있네.
7: 아, 튤립.
2: 네.
7: 튤립 축제구나. 네,
2: 네, 가져가라고.
7: 하늘 뜨는 거.
2: 네.
7: 아, 그거 아까워서. 갖다 옮겨다 막 심은 거예요.
2: 어.
7: 네. 정말 이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2: 네, 네, 올라오고 있어.
7: 굉장히 잘 나와. 이거는 뭔지 아세요?
4: 어떤 거?
7: 이거.
4: 예전에
7: 예전에 마이크 방송에만 그 나팔 있죠?
2: 아.
7: 이거를 녹이 나가지고 철거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면 나팔 꽃처럼 됐잖아. 저기 저 옛날 요강 보세요.
2: 아, 아 저게 요강이었구나.
7: 네. 옛날 요강들 전 마을산에 가서 주웠어요
4: 또.
0: 버리는 요강까지 모아서 화분으로 재활용. 독특한 정원이 만들어졌다는데요.
7: 저기는 장화분.
4: 아, 여기 한
7: 우리 손주들이 여덟인데
2: 세상에.
7: 걔네들 신발이 여기 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얘들이 싹 타락해 이제 저기 갖고 여기서 막 꽃이 펴요.
4: 지금 손자들 몇 살이에요?
7: 에?
4: 지금 몇 살?
7: 지금 23살짜리가
4: 아, 그 애기들이 신던 거.
7: 네, 걔가 신던 게 이거.
4: 20년 된 거네.
7: 이거야, 이거. 사갔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손녀딸들 쓴다.
2: 아우, 귀여워라. 추억인데요.
4: 이거. 버리는 게 없네, 여기는.
7: 저기 화분에다가 하는 거보다
4: 아, 맞아.
7: 우리 이런 데다가
4: 이쁘네요.
0: 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손자 손녀들을 추억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신발 화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화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아유, 감사합니다.
8: 네.
4: 기대하겠습니다.
7: 들으세요. 여기 안 들어오셨죠?
4: 아니, 처음이죠.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2: 어우, 세상에 이렇게 맛나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0: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마을에 정착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웃의 식사 초대. 그래서 더 특별한데요.
9: 오늘 잘 하셔요?
4: 잘 먹겠습니다. 저희 맨날은 어떡해요?
7: 왜?
4: 맛있어가지고 맨날은.
7: 그러게 한번 밥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4: 예.
7: 그냥 그런 거야. 맨날 바빠가지고 저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4: 이거 먹고 또 먹어도 돼요?
7: 에이, 한 번 더 퍼놨잖아.
4: 네. 그럼 저거 있어. 제가 먹겠습니다.
7: 많이 잡수.
9: 젊은 놈들은 많이 먹지.
4: 많이 먹어야 일을 많이 하죠.
9: 그래야 시계 나가지.
2: 이거 직접 쓰신 거죠?
9: 네.
7: 조금 부지런만 하면 먹을 게 천진데.
4: 농장에다 참외장 많이 썼어요.
7: 참외장 같이? 이건 또 하우스에는 저 상추. 상추 삶아서 무쳤어.
2: 아, 상추도 이렇게 맛있네.
7: 근데 뭐냐면은 박이에요, 박.
4: 이게요?
7: 네.
4: 어, 정말 무가 무가 아니네.
7: 옛날엔 다 이런 거로다가 그래서 저기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거 끓였어.
4: 예.
7: 된장국 끓일 나올에다가
4: 맛있어요.
0: 한때는 이 마을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귀농을 더욱 반갑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7: 냉동실에 놔뒀다가 우리도 저기 나가면 젊은 척해요.
4: 아, 사장님도?
7: 어, 우리도. 아,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
4: 근데 조민 씨는 마을 이뻐지면 젊은 사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0: 점심 식사도 모자라 부부에게 반찬까지 챙겨주는 마음. 이 마을 인심 참 좋네요.

0: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니가
1: 잘 먹고 갑니다.
2: 예예 예, 예.
1: 아유.
2: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잡수셔서
1: 아, 너무 고마워요. 밥 부분
2: 어 고마워요.
1: 또 불러주시면 생일 먹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나오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네.
0: 안녕히 계세요.
3: 네, 가세요. 네.
1: 네. 또 놀러 오세요 저희 집.
2: 네, 네. 놀러 갈게요.
1: 네.
2: 네.
1: 오케이 기다려. 하나 둘 셋.
2: 산책 갔다 오자.
1: 요즘 산책.
4: 하루에 한 번은 반려견 산책에 나서는 부부. 오늘은 좀 늦었지만 빼놓지 않습니다.
1: 땅 파기. 과연 땅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파네요.
4: 귀농 전에는 꿈만 꿨던 반려견도 입양을 했는데요. 귀농 후 이렇게 꿈꾸던 일들을 하나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0: 푸릇한 기운이 도는 들녘을 지나 어디론가 가는 일영 씨.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2: 오늘은 블로그 교육하겠죠?
1: 아 근데 좀 어려워 나는.
2: 나도 어려워요.
1: 에이볼 잘하면서.
2: 들으면서도 계속 잊어버리니까.
1: 근데 진짜로 이쪽 길로 들어오면 이쪽 길로 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2: 집에서 오늘 뭐 배웠지? 다 잊어버리고.
1: 자꾸 해봐야 된다는데 그거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네.
2: 아 그러게요.
0: 이웃 농부까지 데리고 함께 간 곳은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인데요.
3: 자 우리 지금 포커스가 마케팅이에요. 홍보죠.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쵸? 보여지는 건 중요한데 스킨이라고요, 스킨. 여러분 스킨을 지금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킨은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관리로 갑시다. 글씨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 스킨 색깔이 어두우면 안 되죠.
0: 요즘 작물 홍보를 위해 블로그 활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2: 오 진짜? 어떻게?
3: 안녕하세요.
2: 이게 날라가 버렸어.
3: 날라간 게 아니라 여기 제목을 썼는데 그 스킨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내가 쓴 제목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2: 스킨도 자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0: 여기서 동영상 제작법도 배워 채널을 개설,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4: 그 전에 이거 도끼질하는 건 그때 올릴 때 늦게 올린 사람들 다 올라갔잖아요.
5: 무조건 언니 영상으로 뜨거든요. 언니가 찍은.
2: 코미디.
4: 내가 웃기잖아.
2: 맞아요. 아세요?
5: 내가 저기 썸네일을 잘 뽑았어요. 요즘 핫한 신상 도끼로.
2: 핫한 신상 도끼. 어 음악도 잘 나오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4: 응? 이거 내가
2: 힘이 없어.
4: 이런 거를 한 건데 그러면 참나무 당장 말지도 않은 생나무를 갖다가
2: 뿌려줬어 그래서?
4: 쪼겠지 이거.
2: 이 와중에 또 퇴비하세요.
0: 제일 바쁜 시기지만 수업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일영 씨. 꿈을 위해 새로운 걸 배우고 이웃 농부들과의 교류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0: 다음 날 주말 아침.
1: 얼마 받길래 우리가 알바할 때?
2: 만 원까지.
1: 막 열심히 하면 만 원 더 줄게. 알았지?
2: 잠깐만.
1: 형, 우리 저
3: 우리마. 우리마.
4: 오? 우리마, 너 창호.
3: 천님이.
4: 너 잊어버린 거야? 우리마. 창호 형아. 천님아 이리 와봐. 어? 뭐야? 너 진돗개인데. 기억 안 나?
1: 간식 주면 아마 좋아할 거야.
3: 간식 가지고 올게.
1: 야, 너 아기 때 형 오빠가 앉아! 이거 했단 말이야.
2: 앉아갈 켰는데
1: 그래.
2: 방울토마토도 주셨나?
1: 그지.
3: 줘봐.
2: 이거 뭐예요?
3: 아유.
1: 너 먹어보냐?
3: 이
1: 어때?
2: 왜 먹어봐.
1: 맛이 어때?
3: 무슨 맛이야?
1: 어때 맛이? 야, 아무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3: 그러게.
1: 냄새나?
3: 부장님이 호기심 많아.
2: 냄새가. 호기님이 똥꼬 냄새.
1: 아, 그래?
4: 어디 봐.
1: 좋아한다 쟤는.
4: 왜 이래? 우리만 왜 이래?
2: 우리만.
1: 야, 너무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잡아야지.
2: 그렇지. 그렇지. 기다려. 우리만. 앉아.
1: 너도 먹어.
2: 앉아. 기다려. 기다려. 먹어. 간식 앞에서.
4: 아유. 일하러 가자. 가자.
1: 빨리 와라. 열심히 해야지.
4: 오, 우리마. 너 지수면 안 되지?
0: 주말이면 연년생 아들 둘까지 포함 가족이 농장으로 총 출동하는데요.
4: 흙태우는 사람은 5,000원씩 조금 더 줘. 나르는 사람은 10,000원, 흙태우는 사람은 15,000원. 그럼 창님이 가 일로 와. 채워줘.
1: 벗고 할래? 여기는 더울 것 같은데. 반팔 입어도 돼.
4: 그렇지. 내비도.
1: 괜찮아?
4: 내비고 이렇게 해서.
1: 너는?
4: 반만.
1: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서 해놓잖아? 따로면 옆에 놓을 거야.
4: 네.
1: 그럼 그거 갖고 갖다 줄줄이 일자로. 테트리스만 하면 돼.
4: 네.
1: 일단 네가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때?
2: 부를게요.
4: 많다. 반만.
1: 힘들어갑니다.
4: 이야, 청소년이 몸에서 열이 나나 보다. 너희는 반팔 입고 엄마는 패딩 입고.
0: 한창 사춘기인 아이들과 대화할 방법을 궁리하다 농장으로 데리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 보통 하나로 하는 너 두 개로 한다. 배합을 또 하는구나.
3: 다음 세대야, 그럼. 다음 세대.
1: 진짜네. 이런 신문 일꾼을 우리가 안 썼어? 이거 어디서 배웠어?
5: 그래요?
1: 근데 어떻게 잘해? 밤에 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알바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2: 저 새벽까지 안 자.
1: 그러니까 새벽까지 안 자면서 이런 거 생각한 거야?
2: 아니요. 맞는데.
1: 그러면 아, 다른 농장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벤치마킹 했군. 아니야 또? 검성까지 해?
2: 네?
1: 이야, 잘 키웠네.
4: 엄마가 못 따라간다. 주말마다 나와서 해서 알바 보러 가면 되지 않을까?
2: 저도 이제 뭘 하면 될까요?
4: 엄마가 이제 쌓아놓으면? 벌써 다 있어, 이거를? 딸이네. 훌륭한 일꾼을 뒀어요.
2: 그렇지.
0: 농장 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칭찬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는 부부만의 비법인데요.
1: 어머니랑 일하는 게 편하지? 아버지랑 일하는 게 편하지?
2: 아버지가 편하지.
1: 왜? 아버지가 편해?
2: 혼자 다 해주니까.
1: 아, 어머니는?
2: 어머니는 할 게 많아요.
1: 뭐가 할 게 많아?
2: 그거 날라야 되고.
1: 아, 일이 많다고?
2: 일이 많아.
1: 여기는 일이 적은데? 아, 그렇구나.
2: 이건 듣기만 하면 돼.
1: 창이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것도
2: 좀 많이 받았잖아요.
1: 근데 돈 많이 받는데? 그랬어?
2: 돈은 일꾼이라고 많이 받았어요.
1: 너는 일꾼 아니야?
2: 저는 숨지 않았어요.
0: 부부의 노력 덕분일까요? 두 아들 모두 큰 탈 없이 무난히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4: 수고했어. 창호야, 창님아, 너희들 때문에 오늘 일찍 끝났어.
1: 맛있는 거 먼저 해주시래.
4: 가자, 우리.
0: 고생한 아이들을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부부의 집은 농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평택 시내에 있습니다. 배고플 아이들을 위해 서둘러 저녁 준비에 나선 일영 씨.
1: 저녁 메뉴가 뭡니까?
4: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김치 짜끼 해서 먹어요.
1: 아, 좋죠.
4: 애들 좋아하니까.
1: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4: 고기 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
1: 애들 찍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4: 알았어요. 불을 켜고.
1: 일단 이거는
5: 기다려.
1: 갤러리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5: 기다려.
1: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지? 조회수 많이 나오게.
2: 근데 나오는 건 뭐 어? 우릴 텐데.
1: 일단 해봐봐. 이 어머니 조회수가 지금 600명인데 우리는 13명밖에 안 되잖아.
2: 꾸준히 올리세요. 어머니 대신 1년 넘게 했으니까 많이 나온 거고.
1: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일주일 됐는데 지금 12명밖에 안 돼서 마음이 좀
2: 어떤 거?
1: 짠하잖아. 일단 음악 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자. 산책하는 거야.
2: 영상이 44초인데 30초만이네.
1: 44초잖아. 아니 30초짜리야 이게? 아 여기 위에 떠 있구나. 봐봐.
2: 이 음악은 약간 슬픈 음악 같은데?
5: 우리마.
4: 아 아니야. 음악이 슬퍼.
1: 그래?
2: 이건 이상한 것 같다.
5: 우리마. 앉자.
1: 오 진짜 빨리 넘어간다. 어떻게 한 거야?
2: 네?
4: 뭐라?
1: 어 너 빨리 지나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0: 요즘 일영 씨를 따라잡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편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요.
2: 그런 것까지 안 물어봐.
1: 우리는 이제 하나야. 어머니를 이길 수 있게끔 연합하고 동맹해서.
4: 위기감 없어요.
1: 3월 말까지 100명. 그거 알아? 50명.
4: 오 맛있겠다.
1: 어 맛있네. 나
4: 이제 밥 먹자.
1: 장아!
0: 드디어 저녁 식사 준비가 끝이 났나 봅니다.
1: 창아, 너 수저 젓가락 다 아니야?
4: 네.
1: 네가 난 거야?
4: 네. 나 무거워.
1: 우리는 창아 항상 수거 수저 담당이지.
4: 어. 자 이제 먹어요.
1: 우와.
4: 짜글이 엄마가 제일 잘하는 짜글이.
1: 맛있겠다.
0: 한창 클 나이에 아이가 있는 집답게 고기 반찬은 필수. 마을 어르신이 챙겨준 반찬까지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1: 잘 먹겠습니다.
4: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수고했어.
1: 밥 잘 지었다.
4: 음식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1: 나는
4: 간장에다 찍어서.
1: 나 고기부터 먹을래. 오늘 힘을 많이 써갖고.
4: 오늘 힘들었어?
1: 응. 아버지랑 일해서 힘든 거야? 아니면 일이 힘든 거야?
2: 뛰어다니면서.
1: 아 빨리 끝내려고?
4: 응. 내 알바도 열심히 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게임도 열심히 해. 너무 공부만 하지 마. 게임도 해.
2: 네.
4: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게임 많이 하라고.
2: 네?
1: 뭘? 그건 아니지.
2: 너무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야.
1: 그래 맞아. 솔직하게.
2: 옛날부터. 아버지도 그래요.
1: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 이런 반성. 장님도 많이 먹고 장아도 많이 먹고.
4: 네.
1: 나중에 또 힘든 거 있으면 많이 도와줘.
2: 네.
1: 어머니하고 힘내게.
2: 네.
4: 그래 고마워.
1: 많이 먹어. 빨리 크게 쑥쑥이.
0: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농부가 되고 얻은 큰 행복입니다.
4: 희양아 20박스예요?
1: 빨간색이 30개.
4: 30개?
1: 그리고 보라색 20개, 광석 하나 20개, 그리고 미니스 하나 30개.
4: 거의 이제 꽃물이죠.
1: 그리고 네, 많이 팔아서 좋은 것 같아.
4: 그러게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네요.
1: 씨앗을 우리가 잘 키웠다고 유통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4: 아 그래요?
1: 다른 데보다 이쁘게 키웠다고.
4: 하나하나 손 다 봤으니 5만 개를.
1: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것 같아요.
4: 3년 차인데. 빨간색 다 했고.
1: 아, 내가 이거 실어줄게.
4: 네.
1: 힘 있는 사람이 실어야지.
0: 포장된 상품은 이동형 작업대로 옮겨주는데요.
4: 이거 내일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1: 기차기처럼 쫙 깔려 있으니까 힘도 안 돌고.
4: 그러니까 한 번에 20개씩.
1: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도 늘리고. 이렇게 많이 무게가 엄청난데.
4: 완전 편하죠. 역시 농사에는 연장이 필요해요.
0: 이동형 작업대와 레일을 구상한 건 남편. 덕분에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부부 둘이서 이 많은 농장 일을 해내는 것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도구들 덕분인데요.
1: 여기까지 적색?
3: 적색. 여기까지 보라.
1: 색깔이 안 보이면 내릴 때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사서 직접 파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찍은 거잖아.
0: 넘치는 아이디어로 불편했던 점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는 부부. 특히 작업대용 레일은 분리와 조립이 가능. 땅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하우스 다섯 동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요.
1: 얘는 미니 수선화. 작아서 미니. 키가 작아서 미니.
4: 딱 팔기 좋네 지금.
1: 그렇지.
4: 콧망울도 톡톡톡 막 터지려고 하고. 끝.
0: 귀농 3년 차.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납품 준비도 금세 끝냈습니다. 이번에 납품할 곳은 용인시에 있는 화훼 전문 유통센터인데요. 대형마트와 서울의 화훼시장에 이은 또 다른 주 거래처입니다.
4: 어머나, 이게 뭐야?
6: 아, 겹수선아.
4: 우리 거하고 완전 틀리네.
0: 전국의 꽃들이 모이는 이곳. 부부에게는 새로운 품종이나 재배 상태를 직접 보는 그야말로 배울 것 많은 학교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생명력 넘치는 꽃들은 언제 봐도 와, 참 마음이 좋죠.
1: 얘기했었는데 우리도 물건 온다고. 오케이 갖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팀장님도 바쁘시네.
4: 먼저 온 손님 먼저니까.
1: 아이고야.
4: 아이고 바쁘시네.
1: 살찌면 못 빠져나와요.
4: 그러게.
1: 야, 우리가 내리자.
4: 그러니까 없는데.
1: 이게 봐봐.
4: 아, 양쪽에
1: 걸쳐가지고 하나 빼서 이렇게 놓는 거야.
4: 그럼 내가 이쪽으로 놓을까? 아, 돌리게 얘를?
1: 이 25개 남았거든?
4: 여기 와서 알바해야 되겠네.
1: 안 그래도 나한테 알바하라더라.
4: 아, 그래?
1: 여기 직원이. 여기 놓고 한 바퀴 돌리면
4: 잘 돌려야 되겠네. 기울어지겠네.
1: 돌려, 어디서.
0: 벌써 2년 넘게 거래하는 곳이다 보니 바쁠 때면 부부가 알아서 물건까지 옮기기도 하는데요.
1: 팀장님, 저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7: 예.
1: 근데 왕수가 저쪽에 다 있어.
7: 플로리.
1: 그러니까 저 집에 못 봤어?
7: 봤어요.
1: 근데 왜 아침에.
7: 정신이 없어.
1: 그러니까 나도 웃어. 너무 잘 됐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어?
0: 다양한 꽃들이 모인 도매시장이나 다름없는 유통센터. 매일 아침마다 농장의 물건이 얼마나 팔렸나 확인을 하는데요. 그때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8: 뭐라고 걱정 많이 거래
1: 그렇지. 나머지는 다 나갔어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7: 알겠습니다요.
1: 감사합니다. 팀장님, 우리 왕수선 11개 신고 갈게요. 안 실어줄 거잖아, 그죠?
7: 예.
1: 확인 안 해도 돼?
7: 아이, 뭘 확인이야.
1: 입고 사는 사이에.
7: 아, 그럼요.
1: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아침에 팀장한테 많이 바꿨단 말이야.
9: 안녕하세요.
1: 네. 네. 네.
0: 납품을 마치고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판매철에는 농장으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 비워둘 수가 없는데요.
4: 아이,
1: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전화 왔어요. 대표님 손님 오셨어요. 전화 하시고 오셨다고.
10: 아, 어서오세요.
1: 네, 약간 올려드릴게요. 어두워가지고.
10: 여기 이제 다 이렇게 피었잖아요.
4: 네, 피어있는 거. 이제 안 피어있는 거 저쪽에 있어요. 빨강, 이제 보라.
10: 평택시장에서 보니까
4: 네.
10: 5,000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4: 아, 이거 하나에? 네, 저희는 만 원에 다섯 개.
10: 네, 그래서 싸게. 검색하는데 다섯 개에 만 원이라 그래서 어? 봐야지.
4: 이거 전국 택배 다 가능해요. 분홍색.
0: 농장 홍보를 위해 온라인상에 올린 동영상과 글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해에 비해 꽃이 판매되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4: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언니 어떻게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야?
6: 그러니까. 네.
4: 얼른 들어오세요.
0: 오랜만에 지인들까지 농장을 찾았는데요.
4: 이게 네덜란드에서 아예 딱 온도를 맞춰 세팅돼서 오거든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왜냐면 여기 한 400개 들었거든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11: 400개 들어간다고 하나에. 이거 사진 찍을게요.
4: 그럼요.
12: 이건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4: 이거 보세요. 제가 개봉해 볼게요.
11: 네.
4: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가 빨간색 나리 백합 구근인데요.
11: 네.
4: 여기가 하늘을 가게끔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11: 나도 사갈까?
4: 네, 얘는 빨간색이고요.
11: 네.
4: 이쪽은 노란색인데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겹쳐졌을 때 몰라요.
12: 그러게, 알 수가 없네요.
4: 나중에

0: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1: 사갈래.
2: 지갑을 여는.
3: 자, 주문하십시오.
2: 농장주님의 지갑을
0: 네네네.
1: 몇개 하면 돼요?
0: 핫박스 가져가세요.
4: 일영 씨의 입담 덕분에 지인들도 구근을 사기로 했는데요.
1: 말은 막 시킬 거니까 헤아리다가 보내오세요.
0: 아니 절대.
1: 너무 예쁘다. 뿌리도 구근도.
0: 맛있고.
1: 구근이 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커.
0: 네, 안녕하세요.
5: 큰 거 갖고 오세요.
0: 네.
5: 더 큰 거 싫지.
1: 네. 감사합니다.
0: 네네. 네, 들어가세요. 이거를 좀 심고 싶어서.
3: 네네. 네.
0: 아유, 예뻐라.
5: 이쁘죠?
0: 네. 네.
3: 여기 있는 거를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갖다 메꾸듯이.
0: 아, 그러셔도 되고요. 그러셔도 얘는 이제 2,500원씩이에요.
3: 네네.
0: 몇 개 정도 드릴까요?
3: 한 번에 드릴게요.
0: 좋은 걸 뽑아드려야지. 오래 보실 수 있어요.
4: 농장 앞에 심어둔 꽃을 보고 마을 주민이 들른 건데요.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분의 마음도 사로잡은 꽃입니다.
0: 물 많이 주세요.
3: 네.
5: 놀러 갈게요.
3: 네.
5: 네. 또 오세요.
3: 네.
5: 아, 네.
0: 네네. 아니,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시네.
5: 저 위에도 심어야겠는데.
0: 네, 위에도 심어야 되겠는데요.
4: 요 며칠 납품처에서 가져온 화분도 있겠다. 꽃 심기에 나섰는데요.
0: 향도 좋고. 히아신스는 벌들도 좋아해서.
5: 마루야, 너도 심으려고?
0: 꿀맛. 마루 왔어? 마루 냄새 맡으러 왔지?
5: 야, 일로 와봐. 엄마 일하는데 꽃향기 끌려?
2: 히아신스 향이 어때?
5: 좋아?
2: 마루야?
5: 괜찮아?
2: 히아신스
5: 좋아.
2: 향이 취하면 안 돼?
5: 고개를 못 들겠어? 취해서.
0: 여기 꽃밭이 너무 좋지? 예쁘게 자라라.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 아, 나는 꽃 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5: 자기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0: 아이고, 입에 침 발랐어요?
5: 잠깐만.
0: 진짜.
5: 심이 없네.
0: 심이 없어.
5: 안 발랐는데?
0: 안녕하세요.
6: 주작기를 보셨나?
5: 아, 네네.
0: 예쁘죠? 왕수선화예요.
6: 꽃은 다 이뻐요.
0: 네,
6: 맞죠? 그랬죠. 꽃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5: 꽃 얘기도 하고 저희 둘한테서 뭐라 그러세요?
6: 조심 분이시죠.
0: 아유,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5: 네.
0: 거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나가다가 바로 그냥 효과 바로 나는데? 예쁘다고? 웃으시고 지나가시는 거. 주위에다 심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5: 보시고 입소문 내주시고. 아, 좋다.
4: 꽃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농장 일을 마친 부부. 인근에 있는 평택호로 바람을 쐬러 나섰습니다.
0: 어우, 공기도 시원하다.
7: 간만에 나오니까 좋네.
0: 일하다가 이렇게 힐링하는 맛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꽃집 할 때는 시간이 메어 있었잖아.
7: 그렇지, 아무래도.
0: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님이 언제 오실까.
7: 그치, 회사 다녔다면 내가 뭐하고 있겠어? 회사에 있겠지.
0: 그치, 우리가.
7: 지금은 이렇게 한적하게 둘이 데이트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얘기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0: 기농의 기쁨?
7: 그치.
0: 기농의 여유?
7: 그치. 근데 한편으로는 농사를 잘 지어도, 그리고 농사를 잘못 지어도 오롯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지.
4: 부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귀농. 지난 3년 동안 얻은 것도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7: 봐봐. 다리도 이쁘지?
0: 다리가 햇빛에 비춰서 반짝반짝 돼.
7: 우리 하우스 보는 것 같아. 1번 하우스, 2번 하우스, 3번 하우스, 4번 하우스, 5번 하우스.
0: 그러네.
7: 그지? 저 다리가 기차가 달리는 다리래. 기차가 달리면 우리의 꿈도 저 기찻길처럼
0: 쭉. 우리의 농장이 지경이 넓혀졌으면
7: 좋겠다.
0: 넓혀질 거야, 아마. 우리가 노력한 만큼 될 거니까.
7: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밤낮으로 일하잖아.
7: 아니, 그래도 밤은 쉬어야지.
0: 그렇지. 쉴 때는 쉬고.
7: 당연히 쉬어야지.
0: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7: 지금처럼.
0: 지금처럼만.
4: 언젠가는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농원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꽃의 생명력을 전하는 농원을 만들기 위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0: 역시 스승님이 잘 키워요. 와, 우리는 레일이 있는데 오빠네는 하늘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네.
1: 오빠 어떻게 이 꽃대랑 잎사귀랑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잘 맞췄어?
5: 그거 다 가르쳐 줘.
1: 그렇지, 영업 비밀이지.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궁극의 최고의 절경인 사곡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데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2: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5: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경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것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2: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5: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잡지란 남잘되게 해주는 매체다. 그 정보는 누군가한테는 한 줄.

나라면 어떡하지?를 항상 저한테 되물어요. 저는 그 속에 호화로 들어가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를 찾아내는 일, 그리고 남을 돕는 일.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초의 기록을 갖는 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도전정신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1970년대 디자인이라는 단어조차 낯설던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전문 잡지 기자로 출발해서 47년 동안 통권 540호 이상을 해내면서 대한민국 디자인 역사의 아이콘이 된 분이 계십니다. 디자인을 통해 행복의 가치를 찾고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견인하는 콘텐츠 개발자이자 강단 있는 CEO로 세상과 새롭게 소통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이영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대표님을 콘텐츠 개발자라고 소개드렸는데 어때요?
1: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콘텐츠라는 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용?
0: 내용, 예.
1: 개념?
0: 네.
1: 취지?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영어로 하면 콘텐츠 디벨로퍼. 예. 좋은데요? 네.
0: 자, 근데 이제 월간 디자인의 발행인이자 행복이 가득한 집, 럭셔리를 비롯한 매거진과 1,000권이 넘는 단행본을 만든 이제 콘텐츠 그룹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죠. 디자이너, CEO란 이름으로 담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아니에요. 생각보다 조그만 회사입니다.
0: 아니에요.
1: 디자인한 잡지, 또 행복이 가득한 집, 럭셔리, 스타일, 이런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전체로 해갖고 8개 있었는데 4개의 월간지하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관계된 단행본하고 네. 그 연결된 뭐 저 전시 뭐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네네. 조그만한 회사입니다.
0: 자, 그동안 디자이너와 소비자 또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일을 해오셨는데요. 그 공로로 지난 2020년 여성 최초로 대한민국 디자인 명예의 전당 제7대 헌액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아, 당시 소감이 어떠셨어요?
1: 아니, 현철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더 큰 상처럼 느껴지는데요.
0: 굉장히 큰 상입니다, 여러분.
1: 명예의 전당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1세대부터 네네. 좋은 디자이너분들이 타셨는데 저는 기록자로서 아마 네, 그 상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
0: 그 이제 디자인을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네네. 그 디자인을 기록하는.
1: 네네네. 그것도 이제 또 한편에서는
0: 그럼요.
1: 적어도
0: 디자인 못지 않은 일이죠.
1: 공헌을 네. 했다고 네네. 또 여겨주신 거죠.
0: 좋습니다. 진짜 월간 디자인이 탄생한 지 올해로 47년째예요.
1: 그렇습니다.
0: 예. 1976년도에 창간됐고 10월호가 통권 544호라고 합니다. 발행인으로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1: 자부심이라기보단 제가 기특하죠. 왜냐하면
0: 그게 자부심입니다.
1: 47주년이 네. 되는데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흑자를 봤으니까 제가 기특해요.
0: 아니, 진짜요?
1: 예, 예,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몇 천만 원씩 더 늘어서 이제 조금 이제 네, 1억 가까이 네, 네.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잡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잡지는 그래도 다 네, 예, 이렇게 독자가 넓은 층이고 요거는 좁은 층인데 그거 하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이건 뭐지? 이게 제 인생에 하여튼

0: 이 저 제 목덜미를 꽉 쥐고 있는
1: 아픈 손가락이기도 네, 하면서 제일 큰 손가락이기도 하면서
0: 이거 없을 때 힘 못 쓰는 네, 것 같은 네. 느낌. 네.
1: 아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기자로 출발하셔서 지금의 이제 CEO 또는 발행인이 되셨는데요. 네. 사실 여성지 시사 매거진을 통틀어 반세기 동안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잡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혹시 47년 동안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발행을 했는데 발행이 멈춘 잡지들이 몇 권 있죠.
0: 글쎄 제가 난 그건 너무 제 숫자 관념 참 없어요. 그때 이제 언론 통폐합이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왜 지방에서 실력은 없는데 펜으로 이렇게 좀 막 긁어대는
1: 그치.
0: 그런 데를 좀 자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때 제일 나빴던 게 이제 이 저 12달을 월간지면 12달 지켜야 되는데
1: 그렇죠.
0: 예. 인수하는 과정에 서너 달 빠졌잖아요.
1: 예.
0: 그 제가 인수해서 6개월이면 돈이 그냥 한 1억이 그냥 넘어갈 텐데 신문에 처음 난 게 우리 팬한 된 거 처음 난 게 미디어의 맛을 본 게 그거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못 낸 적이 그때 있었고 그 뒤로는 네. 지금까지
1: 네, 거르지 않고.
0: 네, 거르지 않고 낸 게 신통하잖아요.
1: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해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어떤 편지를 쓰셔갖고 됐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 얘기 좀 그렇죠. 해주세요.
0: 오, 그 얘기 1박 2일 걸리는데. 이 짧은 시간에. 아, 어떻게 취약할까? 글쎄, 그러고 네. 나니까 너무 그건 어이없잖아요.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네. 이거는 보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정말 이 가공의 아니, 힘이 되는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영역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막 전두환 대통령이 예편하시고 대통령이 되셨을 때예요. 사회정화위원회. 계엄사령부, 네. 문광부, 그렇게 힘이 세 개 있을 때 뭐예요?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 어디든지 안 흔들리고 그 대신 어디든지 결정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세 군데 다 편지라도 안 돼서 제가 대통령께 편지를 써서 그게 문광부로 다시 전달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잡지를 다 잘라서 우리가 했던 일은 이런 일이지
1: 이런 네.
0: 사회적으로
1: 무슨 우리가
0: 기억으로
1: 예,
0: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에 그래도 이게 저
1: 본심이
0: 되셔서 우리 와. 유일하게 복관됐잖아요. 3개월 만에. 네. 근데 이 얘기를 길게 하려면
1: 네.
0: 나중에 저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얘기지만 그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제일 섭섭해했어요.
1: 왜요?
0: 엄마 아버지가 말려도 안 하는 거를 국가가 말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랬는데 아니 그걸 왜 또 살려놓니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게 책이 나오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안 팔리잖아요.
1: 네네네네.
0: 제가 교복을 가거나 어디 뭐 네. 영품을 가거나도 묶인 채로 아무도 안 열어놓은 채로 구석에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네. 부모님들 돈 제가 별소리를 다 해서 타서 하는 건데 우리 엄마 하는 말이 너는 왜 돈을 가지고 종이를 만드니? 이게 진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잊을 수 없는
1: 돈을 가지고 종이를 만든다. 그 만드셨으니까 오늘날에 선생님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0: 말이에요.
1: 어목했던 그 시절에도 최초의 기록으로 이제 재발간이 된 건데 월간 디자인이라는 잡지가 이제 한국 디자인 역사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또 그 의미는 뭔지 궁금해요.
0: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복간을 했잖아요.
1: 네.
0: 그때 아무도 복간 못할 때예요.
1: 네, 네.
0: 불교 잡지인가 하나가 아마 종교적인 걸로 됐고 이제 이런 민간 잡지로는 저희 잡지가 처음으로 복간됐는데 이게 하면 된다라는 아주 그 인식이 저한테 잘못 뺏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1: 경험도 있고.
0: 하니까 되는구나.
1: 예,
0: 제가 맨날
1: 있고, 예.
0: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체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꼭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은 지금까지도 이 디자인이라는 전문지는 없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게 우리 디자인계를 위한 거지만 저는 늘 마음속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1: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0: 사명감을 이 갖게 된 게 네. 참 그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이게 그냥 커머셜 잡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가 47주년 기념을 맞아서 한 10분 디자이너 모셔놓고 우리가 바꿔야 될 거 기대하는 거 뭔가 저녁을 했거든요. 어느새 그냥 일반 잡지인데 그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거를 한 두 분 얘기하면서 야 이거 목덜미 확실하게 잡혔구나.
1: 그만큼 디자인이라는 게 중요한,
0: 중요한
1: 거를
0: 거예요.
1: 아셨던 거예요.
0: 네네. 네. 근데 그게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네네. 또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사회 꼭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그럼, 확신이 내부적으로 뭐 네네. 어디선가 하여튼 그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 끌고 왔겠죠.
1: 월간 디자인이 디자인 전문 잡지라면 저 일반 독자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던 행복이 가득한 집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신선했어요. 행복이 가득한 집.
0: 그렇죠.
1: 80년대 여성지 하면 주로 이제 여성 뭐뭐, 주부 뭐뭐 이게 이런 단어들이 많았는데 행복이 가득한 집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으신 겁니까?
0: 사실 그 매체는 디자인지 때문에 탄생한 매체라고 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0: 디자인지는 디자이너들이 이제 주 독자니까 그분들은 무언가 기획하고 생산하는 이렇게 생산자라고 보면 네, 네. 이분들이 더 나은 물건 만드는 거를 사주는 사람이 없다면
1: 소비자가 없다면
0: 누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네. 여기면 그 직업이 더 이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사용자를 위한 거예요. 또 더 좋은 물건을 사주는 바이어를 위한 잡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겠어요? 모든 기업이 70% 이상의 이 나라 기업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곳은 곧 집이에요.
1: 집, 사람.
0: 예. 예. 그 속에 컵부터
1: 뭐 냉장고
0: 커튼부터 냉장고부터 TV부터 예, 우리가 하는 안경 예. 다 들어 있잖아요. 그 많은 중요한 거를 사들이는 거는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들이잖아요. 남편 옷도 뭐 자기가 다 해 입히는데 뭐. 그 제일 큰 손, 제일 중요한 바이어, 야. 제일 한국한 이 저 사용자를 위한 잡지 만들고 싶다. 근데 그걸 그냥 집 그러면 안 되고 공간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용어고 가장 그 설명적이면서 좀 서정적이지 않나요?
1: 네네.
0: 그리고 그렇게 만든 타이틀로는 그래도 처음이라고 해요.
1: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가 가득해야지 제일 좋으냐? 행복이거든요. 행복.
0: 그렇죠. 네. 우리가 어두운 곳을 갔을 때 또 냄새 나는 곳을 갔을 때, 그러니까 나쁜 냄새냐 좋은 향수냐의 차이,
1: 네.
0: 또 곰팡이 난 데를 갔을 때와 밝고 햇살 있을 때 갈 때와 환경이
1: 다르잖아요.
0: 우리를 얼마나 행복을 좌우하는지 아세요?
1: 그거는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0: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행복은 이게 물질적인 거를 어느 정도는 표현해야 됐기도 했지만 사실 물질에서 오는 그 행복의 이 크기는 영향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찻잔이 하나 있지만 찻잔 하나도 왜 고르죠?
1: 네.
0: 조금은 나한테 다가오는 그 기분, 그 작은 행복감 네. 이거잖아요.
1: 그러니까 행복이란 무형의 것을 그 유형의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0: That's 네. the point. 좋았어요. 네. 요번 해석 좋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물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1: 아.
0: 그걸 이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도 좋은 물건 만드는 건 여전히 너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네.
1: 자, 이제 행복이 가득한 집은 앞부분에 나오는 발행인 칼럼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칼럼 제목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뭐 잡지의 방향성이나 정체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발행인 칼럼을 쓰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0: 우리 이제 물질에서 오는 것 플러스
1: 네.
0: 행복이라는 건 추운 여름에 이렇게 창문으로 소소한 바람 하나 지나갈 때 오, 뭐지? 그죠? 그다음에 고양이가 반가운 티를 낼 때 뭐 하여튼 행복은 참 소소한 데 있는 건데
1: 맞아요.
0: 그것도 꼭 적어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진짜 행복이 가득할 것 같은데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썼어요. 소소한 이야기. 네. 근데 그거를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목욕탕 갔는데 누군가가 막 수건도 그냥 두고 간다든지.

0: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서 가리키지 아니하는 것처럼 쓰려니까 이렇게 서서하게 끌고 예, 들어와야 예, 예. 되잖아요.
1: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
1: 네.
0: 얘기하고 싶었다 하는 네. 거를 이제 글에다 담을 수 있었는데 네.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았다 그러세요.
1: 이제 여기 월간 디자인 그다음에 행복이 가득한 짐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0: 땐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는 재료라는 게 다 자연에서 오잖아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전기가 있어 뭐 에너지 없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별 툴이 없이 우리 네네네. 손과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게 우리 전통공예고 물론 지금 도자기 같은 건 당시에 굉장히 하이텍이긴 하지만 공예가 주는 메시지는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너무 일찍 시작을 했고 진짜 그거야말로 매거진이라는 게 이 칼라도 많이 들어갔는데 요새 흑백이 한 권에 얼마예요? 만 원이 넘는데 뭐 만 원도 못 받고 있는 게 월간지들인데 광고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광고주 페이지가 한 것도 없는 거예요.
1: 아, 광고를 실어줄 만한.
0: 네네. 에이. 그래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이라는 또 잡지가 또 그렇게 뭐 광고주가 빵빵한 것도 아니고 두 개를 지속적으로 적잘내는 거는 아무리 행복이 가득한 집이 8개월 만에 이렇게 손익기를 넘겼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한 몇 년 후에는 그만뒀지만 지금도 공예적인 거가 굉장히 미래에 게다가 뭐 AI 시대고 뭐 이럴 때 훨씬 더 그 휴먼 타치가 있는 네네. 오브제라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1: 지금 같은 이제 K컬처가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마당에 공예 좀 중요하죠.
0: 아주 네. 중요합니다. 네.
1: 안타깝게도 이제 월간 공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간 7년 만에 1995년 2월 호인가요? 그걸 마지막으로 종간됐는데요.
0: 기록을 잘 하셨군요. 저는 과거는 잊어버려요.
1: 좋습니다.
0: 제게는 미래만 있어요.
1: 하지만 당시 우리 공예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게 공예 전문지의 발간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0: 네.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NO, 그냥 NO 같지만 풀었으면 누벨 오브제. 그러니까 새로운, 오브제. 이렇게 부르죠. 새로운
1: 뭐 창작물 공예.
0: 공예. 그 뜻으로 전 세계의 그 공예 작가들 거로 한 그 이 매체 있을 때까지니까 6권을 낸 적 있어요. 또 그동안에 한 것들을 월간에서 한 걸 다 또 모으기도 하고. 그때 저는 그런 만용이 전 지금도 그리운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예전에 외국에 갔다가 저 원고를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원고라도 막 그때 막 못 준 분들도 있어서 지금 꼭 갚느라고 제가 저녁이라도 꼭 대접하고 옛날 얘기하는 이유는 그분들 덕분에 또 그런 그 매체를 계속 낼 수 있었고 그 의미는 여전히 하여튼 저는 이렇게 우리 카느다란 실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잡지란 남잘되게 해주는 매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정보는 누군가한테는 한 줄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큰 기회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한다는 거는 계속 분화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가 나한테만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분화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정보를 주는 거죠. 글쎄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꾼데도 한 줄의 정보 때문에 한 줄의 정보 때문에 무역을 시작하게 되고 한 줄의 정보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한 줄 때문에 이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 잘 되게 우리 회사 모토예요.
1: 인생낭독인 오늘은요 다양한 잡지를 발행하면서 우리나라 디자인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산증인이시죠 디자인하우스 이영애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영애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온 직원분이 이제 쓴 한 줄 평을 봤는데요. 소녀 감성을 가진 추진력장 여장부. 네. 또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아이디어, 호기심 여왕, 뭐 이런 표현들 늘 걸고 다니시는 자 저기 팬이지 않습니까?
0: 이거, 네. 네.
1: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예전에는 그런 팬이 나오지도 않았을 당시부터 이렇게 몽당 연필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0: 꽂고 다니셨어요.
1: 근데 그게 더 이쁘지 않아요?
0: 네, 더 이뻐요.
1: 공예 정신.
0: 이런 거를 걸고 다니시면서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죠. 예. 네. 아이디어 나오면 바로
1: 그게 메모도 우리가 하시고. 오늘 회의합시다. 한 모이세요. 그러면 회의가 더 아이디어가 더 나오나요?
0: 안 나와요.
1: 네, 그죠? 그건 이제 그동안에 생각했던 걸 정리해서 의논하는 시간일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가 아, 조그만 아이디어. 길거리 가다 일상에서 많이 있죠. 또 찹찹하다 보니까 아, 제가 조금만 전시를 보다가 아, 저거는 저 사람은 소개 한번 하고 싶다. 그다음에 누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메모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한 번도 안 한 날이 없어요. 어쩌다 너무 급하게 하면 다시 가서 이걸 하는데 모든 색깔과 모든 형태가 이만큼 있어요. 그만큼 이건 그냥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하네. 의사가 마치 진찰기 있듯이.
0: 맞습니다. 의사한테 청진기.
1: 아,
0: 이영희 선생님한테
1: 볼펜. 네.
0: 이제 선생님께서는 디자인 전문 기자로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47년 동안 여러 장르의 잡지,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응용미술을 전공하셨죠? 왜 서양화가 아니라 응용미술을 선택하셨나요?
1: 네. 그 두 개 차이 얘기해보면요. 알으셔야 돼요.
0: 서양화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고 응용은 이제
1: 자기가 작가가 좋은 거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그걸 컬렉션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작가한테 동화되면 돼요. 그 작가의 세계를. 디자인은 거꾸로예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더 어렵게 작동하는 걸 쉽게 하는 거. 또 별로였던 색깔을 더 아름답게 내는 거. 이 모두가 사용자를 위해요. 근데 사용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심지어 왼손잡이도 있을 거고 누구에게라는 거를 먼저 숙제를 받고 시작하는 게 다르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 안목이 필요한데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안목은 예술가랑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목적 미술이라고는 말하면 좋겠네요.
0: 아, 목적 미술이요.
1: 네. 우리 때는 그 디자인이라는 게 참 생긴 지 별로 안 된 이제 그 과목인데 그 무한한 상호 관계. 그다음에 이 디자이너가 있어야 사용자가 좋아지지만 사용자를 되게 섬기는 게 누구의 기업이에요. 전 세계 기업은 그 자기들이 그 원하는 사용자가 없으면 기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 많은 게 좋은 국가예요. 저는 이런 관계지음 이거에 대한 묘한 매력을 저는 늘 갖고 있어요.
0: 콘텐츠 디벨로퍼십니다.
1: 네. 그래서 어느새 제가 이제 관심이 이렇게 관계지음에 대한 관심이 있죠.
0: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의 소질은
1: 있었겠죠. 잘 그렸다니까요.
0: 근데 그 잘 그린 사람들 보통 보면 이제 화가가 되기
1: 그랬죠. 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맞으니까 옛날엔 이젤 없었잖아요. 이젤 사다 주고 제가 수채화 너무 잘 그리면 동네 애들이 전부 제 뒤에 있었고가 마치 영화의 옛날 장면처럼 떠오르는데요. 디자인을 한다는 것도 또 이 예술가 못지않은 감성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그럼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더 찰나적이고 그런 감성이 더 필요할지 몰라요.
1: 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로의 의뢰인이 누군지 사용자에 대한 게 누군지 기술가적인 거 과학적인 거 한목적성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복합적이에요.
0: 좋습니다. 이제 디자인 기자로 입사해서 이제 디자인 2호부터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1970년대만 해도 디자인이라는 단어조차 낯설 때예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월간 디자인을 편집, 그러니까 발행까지 하시게 됐는지
1: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쯤은 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 형님들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형 중에 하나가 꽤 판형이 큰 잡지 하나 이렇게 끼고 와요. 형 그건 뭐야? 이태리에서 나온

0: 도무스라는 잡지예요. DOMUS 네. 도무스. 보니까 이게 디자인 전문지였어요. 그 이제 유럽은 주로 건축가들이 의자까지 그다음에 웬만한 가구 다 만들고
1: 건축하죠. 예. 예.
0: 물론 건축을 전공 안 한 분들도 하지만
1: 네. 그것도 건축이라고 보는 거죠.
0: 그것도 작은 예. 건축이죠. 예. 그분들의 책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우리나라엔 공간이라는 잡지는 있었습니다.
1: 공간,
0: 네, 김수근 선생님이 네, 발행하셨고요. 네. 거기 뭐 제가 바라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탄탄하게 구축이 됐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네네.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이 디자이너를 위해서 진짜 그러지 않아도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다른 대학은 어떻게 가르치지? 디자인 알 것 같기도 하고 안 알 못 알 것 같기도 하고 이 대학교 3학년 다니는 동안에 뭔가 하여튼 뭔가 아직도 배고픈 거 있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가르치지? 근데 그런 전문지를 본 거예요. 그때 정말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래도 무역회사를 갔는데 누군가가 이걸 초토를 냈다는 소리 듣고 제가 안 쫓아오겠어요. 내가 8만 7천 원이 제 월급이었어요.
1: 8만 7천 원이요?
0: 네, 근데 어디선가 미쓰리 디자인이라는 잡지가 나와서 네가 전공한 거 가보니까 정말 디자인지가 이렇게 켜켜이 그냥 교보문고에 쌓여있어요. 네. 그 여기를 주소를 알아서 찾아갔어요. 그게 제가 해서 2호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막 너무 돈이 없어서 5만 원도 못 준다는 거를 그래도 5만 원은 주셔야죠 하면서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글쎄 저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인수하고 하면서 그 부모님이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분한테 돈을 안 댔어요. 근데 전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인수를 할 수밖에. 저는 발행인을 하거나 기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뭐 회사도 작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글을 쓰는 일, 레이아웃을 하는 일 뭐 그대로 똑같이 진행되는 거였는데 그 전에 기자를 했거나 또 제가 발행인이 돼서 경영자가 됐거나 간에 이 잡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생각 제가 디자인이라는 걸 전공했기 때문에 국가에도 제일 필요하고 사회에도 제일 그 소용되는 부분이 크고 작은 분야에 많기 때문에 이 잡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혼자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요새 말로는 뭐 비전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게 이제 내가 가졌던 비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으로 발행인 됐을 때의 책임감이 더 커졌었다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1: 자, 월간 디자인을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행복이 가득한 집, 럭셔리, 스타일 H 등 여러 분야의 매거진을 만들고 계세요. 또 직원이 100여 명쯤 되는 중견 콘텐츠 기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자체의 힘은 뭘까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0: 이건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역시 저는 우리 회사에 이렇게 끈으로 쭉 있고 몇 가지 이렇게 목걸이 만드는 그 구슬이 있다 그러면 네네. 끊는 전 디자인 마인드 풀리스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1: 전부가 디자인 마인드다. 네.
0: 왜냐하면 이 행복이 가득한 집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행복이 가득하려면 가득할 일을 해야 돼요. 주변 정리, 보다 나은 물건 선택, 색깔 정리 뭐 이런 걸로. 그다음에 럭셔리라는 것도 사실은 디자인지입니다. 전 세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들, 세계적인 브랜드들은 매번 그들이 선택한 디자이너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앞세워서.
1: 그럼요. 예, 그럼요.
0: 어쩌면 몇몇 디자이너들의 각축장이에요. 전 세계의 제품은.
1: 그렇죠.
0: 생각해 보세요. 그죠?
1: 그럴 수 있어요.
0: 올해는 충분히. 뭐 A라는 디자이너가
1: 내년에는
0: 무슨
1: 또
0: 형,
1: B라는 네. 디자이너가
0: 어떤 디자이너를 자기 상품에 그 파워를 만들겠는가, 색깔로 만들겠는가를 늘 경영진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경영 이런 건 뒤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건 전부 몇몇 디자이너들이에요. 예. 그러니 사실 이 역할이 너무 큽니다.

0: 그들 때문에 모든 게 그 밑에 하부구조처럼 있어야만 되어요. 자, 글로 그걸 만드는 그 재료들,
1: 네.
0: 옷 같으면 섬유서부터 또 뭐 염색서부터 또 이게 어느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소비자에 대한 선택부터 구성부터 그 다음에 경영적인 건 모든 게 디자이너 밑에 있어요. 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이 환경 쪽에도 디자인이 있고 문화부에도 디자인이 있고 산자부에도 디자인이 있는데 언젠가는 디자인이 상위 개념에 있는, 아니 그렇다고 상위는 아니야,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시스템?
1: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디자인 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가, 네, 좀 하나가 있으면 탄생되면,
0: 네. 그거를 어떤 거는 맞습니다. 이제는 가름하기도 네. 힘들 때도 있고 또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하면 이렇게 각자 놀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매트리스 조직으로 해도 네. 만들면 어떻겠나는 생각을 진짜 인류 브랜드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샤넬이라는 데는 이런 거 저런 거 만드는 공방들을, 100년 된 공방들을 아직도
1: 많이 갖고 있어요.
0: 예, 네. 그들이 투자한 채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시스템은 디자이너가 중심이 되는 기업 물 얼마나 오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훈련도 시키고 끌고 가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디자인이란 잡지예요. 디자인은 절대로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게 수단이지. 뭘 위한 패션도 수단, 무슨 뭐 라디오 만드는 것도 그 수단이지. 그래서 각 분야에 그 쓰이는 효용가치라는 거는 대단하기 때문에 디자인 강국에 둬야 된다는 거 얘기하면 너무 제가 이제 너무 거창하게 거들먹거리는지 모르지만 글쎄 우리나라에 지금 저기 한류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그 이 뮤직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앨범을 만드는 거, 그들의 무대를 만드는 거, 거기 나갔을 때 의상을 만드는 거, 이 종합적으로 사실은 뒤는 디자인의 힘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남이 안 가진 아우라와 더불어서 그 노래와 맞춰져서 그만큼 뜨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도 디자인 여러 분야의 디자인 팀들이 합세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요. 그만큼 디자인의 힘은 나라에 하여튼 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자, 근데 이제 2020년인가요? 장충동 이제 전 회사는 가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건너편으로 이사를 네. 하시게 됩니다. 네. 콘텐츠 기업답게 건물 외경도 대단히 독특하던데요. 어떤 의미를 둔 공간입니까?
0: 원래 그게 광고 대행사를 하던 네네네.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의 건물이고
1: 네네네.
0: 또 우리나라의 아주 그 출중한 건축가이신 승효상 선생님 네. 설계예요.
1: 우리 프로에도 나오셨습니다.
0: 네네 네. 그러셨죠. 그분 작품이죠 뭐. 그런데 이제 그 칸칸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구석이 되겠다 하는데 또 이렇게 터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아주 즐기고는 있습니다만
1: 네, 네, 네.
0: 네. 수정 보완 좀 했지만
1: 네, 네, 네.
0: 애정 가지고 있습니다.
1: 좋아요.
0: 네.
1: 자, 8월에 찍은 장면을 보니까 이제 광복절을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해마다 광복절과 이순신 장군 탄생일을 기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지금의
1: 네.
0: 우리 사옥으로 이사가기 전엔 오랫동안 이제 저는 세를 살았는데 세를 살고 있을 때도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광복절 배너
1: 네.
0: 꼭 붙였고요.
1: 네, 네.
0: 그다음에 이순신 얘기하면 제가 울컥하거든요. 전쟁의 두려움, 또 정부의 그 너무 먼 거리에서의 미약한 그 뭐라 그러지, 서포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1: 12축밖에 안
0: 남은 12축밖에 안 남은 걸 가지고 어디서 일성호가가 애를 끊잖아요.
1: 아.
0: 난 너무 그게 어떤데 나한테도 딱 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 없었으면
2: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 나 얘기하다 울 것 같아. 어우, 되게 이거 이 감정 오는데요.

0: 그래서 이제 제가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 날하고 8.15는 우리 디자이너가 이제 매체마다 있잖아요. 편집 디자이너가 10명쯤 되는데 제가 미리 꼭 이걸 받아요. 10 중에 한 사람 해서 그 사람 거로 이제 우리끼리 투표해서 네. 걸고 또 조그만 상금을 주죠. 조그만한. 네. 김한민 감독한테도 제가 명량이고 할 때 또 우리 배 같은 것 좀 제대로 만들자. 네. 제가 우리나라의 그 거북선이라고 된 만들어 놓은 곳을 처음에 우리 그 한강에도 있었어요. 서울에.
1: 네,
0: 이태원 앞에.
1: 네, 저도 봤어요. 예.
0: 제가 그 열몇 곳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참 코에서 바람이 나와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 거북선 중에 물에 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동력으로 끌고 가서 어디다 이렇게 장착해 놓는 거는 우리 너무 슬퍼요. 슬픈데 네. 제 선배 한 분이 책을 만드시자 그래서 제가 기꺼이. 네.
1: 그래서 저 뒤에 있는
0: 아 그렇군요.
1: 책이 이순신.
0: 아 네네. 네. 아 좋아요. 진짜 싸울 수 있는 거북선. 저 제목은 지금의 우리가 만드는 모형은 뜨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적어도 싸우려면 네. 잘 떠야 되고 또 우린 판옥선이니까 네. 일본에 120척이
1: 네.
0: 회전도 빨라야 되고 뭐 하여튼 제가 모르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야 되지만 저분은 상상으로 아니 상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고증을 갖고 본인도 이제 그거에 수경이었었고 전 세계 엄청나게 다니면서 특히 옛날부터 배 만드는 데 관심 있고 그분이 8년간 저 책을 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고증의 대상이 되면서 전 세계 배를 가서 보고 전 저 배를 언젠가 한번 꼭
1: 실물로
0: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잼버리도 좋지만 저거 타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번 가서 노도 같이 짓고 아, 나 이순신 노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큰 프로젝트 나 죽기 전에 한번 꼭
1: 네네네.
0: 어디선가 실현되게끔 하고 싶어요.
1: 인생낭 독인 오늘은 매거진 발행인이자 기획자로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컨텐츠 개발자로 뜨거운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이영혜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는 해마다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와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4년 리빙 디자인 페어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리빙과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높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0: 제가 이제 행복이 가득한 집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편집부에 이렇게 올라가면 기자들이 전화 받아요. 전화 받느라고 다 여기저기 바쁘잖아요. 근데 전화 끝날 때까지 이제 옆에서 보면 독자가 전화한 거예요. 네네 몇 페이지요? 네네네네. 아 그거요? 네네 가격이요? 책에 나온 요만한 작품 보고 오브제 보고 그거 얼마예요? 어디서 사면 돼요?를 물어요. 뭐 가구도 어떤 데는 조그만한 그 광목 옥양목으로 된 저기 방석조차도 그래서 아 이게 종이 매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뭐 그림이니까.
1: 네네네.
0: 아 우리 독자한테 이걸 실제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시작한 게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독자들이 특히 오셔서 봄이 되면 이제 매년 이른 봄에 시작하니까 올해 이제 경향이 뭐다라는 것도 알게 되시고 또 필요한 분은 또 이사 가는 분들 뭐 사실 것도 많고 하지만 제일 큰 거는 제품을 만드는 그 소소한 기업들 대기업도 있지만 그분들의 그 실험의 장 어떤 게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그 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그 자극이 되는 장이고 해서 저는 산업적으로도 이미 이제는 의미를 획득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어서 네.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너무 유명한 데 많은데
1: 네.
0: 아시아 쪽하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 요즘 아주 무럭무럭 하고 있습니다.
1: 자, 이제 대표님이 기억하신 대형 프로젝트 중에 2006년 올림픽 공원에서 만든 페이퍼 테이너. 아, 그 뮤지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늘에서 보면 그러니까 알파벳 D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독특한 건물인데 이 기획하시게 된 계기랄까?
0: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아우, 까맣게 옛날이죠. 2006년이니까. 예. 그게 제가 30주년 기념이었으니까 올해가 47주년 됐으니까 17년 전이네요. 예. 제가 30주년 되는 동안에 저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막 전 일하다 9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어요. 요것만 더 하고 요것만 더 하고 하다가 급성 신우신염 뭐 이런 거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 뭐 했지? 좁쌀 굴렸어. 좁쌀.
1: 아, 좁쌀 굴리는
0: 좁쌀을
1: 건
0: 굴려 뭐
1: 아닙니다.
0: 묻는 것도 없고 밥 여기서 네. 하루 종일 굴려서도 뭐 한 페이지도 못 가는 듯한 거리도 안 나는. 근데 막 아주 큰 나 내 생각 큰데 말이지. 세상에 소리치고 싶어 갖고 한 게 테이퍼 테이너 뮤지엄인데 우리 이제 그게 그걸 시계로만한테 이제 의뢰했어요. 네네. 종이를 마른 페이퍼가 지름이 70cm짜리가 15m짜리 몇백 개. 그다음에 빈 컨테이너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하리라. 그럼 그걸 어디 세워요? 올림픽 공원 가서 올림픽 공원 그 저 이사장께 그분 방에서 방문해서 저 아래 빈 데다 좀 빌려주시죠. 아,
1: 저기다
0: 이렇게 생긴 예. 겁니다.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분이 허락했어요. 대신 3개월만 빌려주겠어 그랬어요. 만들었어요. 빈 컨테이너 그다음에 그 15m짜리 커다란 그 저기 기둥이 종이 기둥이 트럭에 쫙 해서 올림픽 도로를 건넬 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너무 멋지다. 그걸로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30개의 그 빈 컨테이너 속마다 디자이너들한테 30주년이니까 30분께 해서 갤러리 만들고 디자이너 하우스니까 또 그렇게 중간에 치울 수 없는 큰 조각품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려야 됐으니까. 그 뒷자가 또 자연스럽게 돼요. 그 뒤에는 아티스트들 아, 30분 모셔서 그런 전시를 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다 낡은 거고 막 이런 건데 그냥 별거 아닌 재료잖아요.
1: 종이였으니까.
0: 와, 빈 네, 컨테이너면서 네. 썩썩한 컨테이너로 막 이렇게. 근데 마침 제 느낌인지 몰라도 콜로세움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네. 디자인 중에 하나는 별거 아닌 걸로 별거 만드는 거였다니까요.
1: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페이퍼 테이너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어떤 메시지를 딱 주고 싶으셨나요?
0: 네, 저는 그거 역시 종이의 기획을 하는 것과 공간의 기획하는 걸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컨텐츠가 무엇이라는 거를 공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물론 제가 설계한 건 아니지만 건축이라는 건 의뢰자가 있기 전에는
1: 있을
0: 수 없는
1: 없죠.
0: 거니까 저도 올바른 이제 의뢰를 한 거고요. 그것도 역시 컨텐츠라는 게 뭐라는 거. 우리 회사가 크리에이티브한 거 생각할 수 있는 그 창작의 힘이 있다. 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예. 원래 3개월 저 약속했지만 그 대표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기에 매우 좋았노라. 그래서 1년을 했어요. 네네네. 1년 지나면 또 이게 저기 건축물로 들어가야 돼서 이제 그건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해서 그건 그 뒤엔 허물었습니다만 와. 근데 그게 여름엔 덥고 겨울엔 또 춥고 그래서 아, 그 책임을 다할 도리가 없어서 제가 안 했지만 기억나는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1: 종이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 기업이면서도 늘 세상의 속도를 놓치지 않고 앞선 경

0: 활동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온라인 디자인 매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종이 매체의 가능성이나 장점 이런 걸 믿고 계십니까?
1: 네. 제가 온라인 매체 물론 있습니다만 어쩌면 다른 그 매체들보다 제일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일찍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디 촬영을 했으면 가구다 그러면 그 뒷면까지 보여주는 그런 최초의 네. 이 디지털적인 개발을 보고 혹 가서 제가 투자 많이 네. 했다가 그건 리빙 디자인 네. 페어 네. 때문에 크게 한번 깨졌고 또 한 번은 우리 매체에 나온 걸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그 매체는 스토리를 전부 쓰잖아요. 그 나오기까지 그래서 스토리샵이라고 하는 또 해서 일찍이 커머스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고 또 아주 그 핵심을 놓친 기술적으로 그 때문에 또 한번 크게 깨졌고 등등등등을 크게 깨지면서 많이 이 부분은 아 이영애는 너무 무식하구나 이게 아주 그 부분을 제가 참 우리 회사적으로 굉장히 늦었어요. 지금은 남하는 짓을 다 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일찍 많이 깨졌, 세 번 크게 깨졌는데. 그렇지만 이제 종이 매체는, 나름 또 계속 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뭘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옆에 광고 뜨고 뭐 해서 거기 헤매다가 여기 왜 들어왔더라. 그런 적 너무 많죠. 근데 종이 매체에 이렇게 막 휘발되고 하지 않는 장점이 있잖아요.
0: 부화된 무언가가 있죠.
1: 예. 예. 종이 매체를 갖는다는 건 수고로움이 참
0: 많아요.
1: 가득합니다. 예. 예. 많아요. 이게 사야 되고 봉투 찢어야 되고 열어야 되고 우리가 그거는 꼭 누가 그 얘기했어요. 극장에서 하는 것보다 드라마 만들기가 더 힘들다고. 드라마 집에서 뭐 이따가도 보고 얘기하다가도 보는데 그게 더 힘들대요. 그때 눈 잡기가.
0: 그럼요. 그래서 매번 전 스토리 다음 스토리 예고하기도 하고
1: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는 영화관 가야지
0: 집중.
1: 그래서 표를 사고 뭐 몇 층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길 가서 불이 꺼지고 자 이제는 들어갈 때다라는 걸 자기가 준비하잖아요.
0: 네네.
1: 나는 매체도 꼭 종이 매체도 그런 네네. 일종의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훨씬 사람을 안정시키고 잡아들이는 맛이 있어요. 또 뭐 그 흔한 활자는 뭐 저기도 있지만 인쇄 매체에 대한 그 활자의 또 매력도 이런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0: 이 인쇄 매체는 우리를 안정시킨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 거죠.
1: 그죠. 네. 저기 인정하시죠.
0: 네네네.
1: 안정과 인정 사이.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매력도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더욱 이제 앞으로는 남이 안 한 길에 디지털에서의 세계를 지금 다시 열어내겠다는 것도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에 네. 하나입니다.
0: 숱한 어려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실지 또 요즘 어떤 그 상상을 하십니까?
1: 제가 요새 부동산 대학원 다니거든요. 부동산 학과.
0: 부동산 학과.
1: 이제 네. 한 학기 끝냈는데요. 글쎄 제가 그 콘텐츠 디벨로퍼 그 단어 탁 꺼내셔서 제가 엄청 반가웠는데 콘텐츠 디벨로퍼로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저는 네. 공간, 지역 개발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0: 네.
1: 그런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사업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삶을 만약에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있는 방을 만들어야 돼요. 흡음이 돼야 되고
0: 네, 네.
1: 또 그림을 그리는 분은 이젤도 세워놓고 이 화구를 놓을 수 있게 천장이 높은 방이 있어야 돼요. 빛도 들어와야 네. 되고 처럼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게 저는 콘텐츠 디벨로퍼로서의 공간 사업이라고 생각을 네네네. 합니다.

0: 네.
1: 또 하나는 왜 저기 지역도 마찬가지, 지역 개발도 우리나라가 진짜 지역에 갔잖아요. 애기 울음소리 들은 지가 40년 됐다는 마을을 그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가슴이 정말 비어제.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면 가야 될 이유가 너무 없어요. 제가 즐겨보는 방송 중에 너무 고단함 보는 게 독일 방송하고 불란서 방송이 나와요.
0: 네네.
1: 너무 아름다운 데가 많잖아요. 뭐 15세기, 16세기, 인구 300만이고 뭐 이런데도 여전히 조그만 페스타를 하고 있고, 거기에 특산물이 네네네. 있고,
0: 그 시장이 열리고.
1: 시장이, 네. 마켓이 열리고. 우리나라 지역을 어떻게 하면 되살리지? 그 생각하게 해요.
0: 지금 컨텐츠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시행하고 시공하는 사람을 또 디벨로퍼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1: 그걸 별로니까. 네. 아니 그런, 저는 그런 뭐 저는 용적률 이런 단어도 네네. 몰라서 네네. 아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네네네. 아 어떻게 학과들이 쪼개져 있고 내가 배워야 될 게 뭐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 발행인 칼럼 제목으로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뭐 디자인도 결국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텐데, 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1: 저는 한마디로는 못하지만,
0: 네.
1: 그 우주의 비밀은 우리 모두에게 장점을 줬다는 거라면서요.
0: 네. 맞아요.
1: 뭐
0: 네.
1: 이름 없는 풀꽃이라지만 이름 다 우리가 붙인 거지만 네. 이 미물들에게도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개개인이 지금 너무 상대 비교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불행한 것만 있는데.
0: 네.
1: 진짜 자신 있게 상대 비교해서 자기의 우수한 점을 좀 꼭 좀 발견해냈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단단하게 학교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미적분 가르치지 말고 그거 써요? 우리 안 쓰잖아요.
0: 안 써요. 예.
1: 진짜 필요한 거. 너는 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를
0: 가르쳤으면 좋겠다.
1: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제일 하고 싶네요.
0: 네, 네.
1: 나를 찾아내는 일, 그리고 남을 돕는 일. 왜냐하면 디자인은 이것도 영어인데 정체성, 아이덴티티.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또 제사상은 제사상답게 이렇게 하는 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아내는 일, 그래서 그거를 널리 남하고 공유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잘 만든 잡지는 오자마자 펼치고 싶지 않은 잡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편지 받으면 금방 뜯고 싶지 않죠. 여전히 저는 아직도 우리 행복이 가득한 집 디자인 럭셔리 스타일의 집 받아보면 금방 안 봐요. 아, 집에 가지고 와서 제일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골라. 그런데 그걸 조용한 시간에 딱 보면 기자가 쓴 행간이 다 느껴질 정도야. 그리고 거기 나온 사진에 그 이면에 요만한 것도 다 보여줘요. 그래서 금방 읽고 싶지 않은 것, 매체, 이렇게 뒀다가 내가 아꼈다가 조금 이따 뜯고 싶은 거, 그런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0: 인생 낭독인, 오늘은 디자인하우스 이영애 대표님 모시고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과 사회적 역할까지 47년 뚝심과 남다른 열정이 담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늘 지금처럼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디자인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효용 가치가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 그런 간절함이 있고 또 그런 세상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면 모두가 넓은 의미의 월드 디자이너가 아닐까요? 자,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아~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안녕하세요. 역사 속 이야기로 우리의 문화를 만나보는 시간, 문화의 역설 김일중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재밌는 좀 문화의 역설을 나눠봤고, 네. 이번 주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어요?
2: 이번 주도 저번 시간에 너무너무 재밌어서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전통 문화에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아주 야무지게 가져보려고 오늘 예. 잘 마음먹고 왔습니다.
0: 아, 목소리도 굉장히 또 전통적으로 도변하신 것 같은데요.
3: 전통 목소리 진짜. 예.
0: 괜찮으신 거 맞죠?
2: 네, 너무 괜찮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파비앙은 지난 시간 역사 이야기를 또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고.
3: 맞아요. 저는 예. 지난번에 역사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지만 역사만큼 한국 문화 그리고 한식 그만큼 좋아하니까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어느 정도 파비앙이 또 얘가

0: 부담을 좀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한식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1: 네, 아, 그거 하면 안 되는군요.
0: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네. 이미 저기 보이시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요.
0: 자, 문화의 역설, 과연 오늘은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재미난 또 썰을 풀어주실지. 자,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음식 연구가 김경미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전통음식 연구가시군요.
2: 그 제가 오늘 이렇게 한국 전통음식 연구가인 김경미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네.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그 보니까 대통령상 수상에 빛난 그 김치 명인이시더라고요. 맞죠?
1: 김치 명인이시고요.
0: 네.
2: 한국 전통음식 중에서도 방감식을 계승하시고 그 한국 전통문화를 그 맛과 모습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1: 김치 명인이시면 이제 조만간 또 바빠지시겠네요.
0: 가을이 김장철이죠.
2: 그러니까요.
0: 네. 김치는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반찬에 가짓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기본이에요.
1: 아, 예. 반찬 가짓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오롯이 하나의 그냥 음식이군요.
0: 네, 기본으로 항상 있어야 되니까.
2: 있어야 되니까.
1: 아, 근데 파비앙 씨가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2: 조금 공포하고 왔죠.
1: 우리 선생님 또 직접 소개를 해주시고.
2: 네.
1: 예. 그나저나 또 반가 음식의 전문가시다 하셨는데 혹시 예결 씨는 반가 음식 들어보셨어요?
3: 반가 음식이 쉽게 말해서 양반 음식 맞나요?
0: 오, 맞아요.
1: 아, 양반가의 양반. 음식이다 해서 반가.
0: 아,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반가 음식이라는 것은 물론 양반, 그다음에 예전에 조선시대 유교의 상징이었던 종가의 음식과 사대부가의 음식을 합해서 반가의 음식이다 하는데 이 반가의 음식은 궁의 음식과 비슷하게 닮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궁에 잔치가 있거나 또 궁에서 양반가와 같이 홀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오고 가고 그래서 이바지 음식이 갈 때 양반가의 음식 그다음에 궁의 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가와 궁의 음식은 비슷한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확실히 그 나라의 전통 음식 이 요리를 보면 이 문화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0: 네, 우리 조상들이 많이 드셨고 건강을 유지했던 사계절의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것을 한번 주제로 정했습니다.
1: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2: 저도 건강 음식 좋아해서 예. 궁금합니다.
1: 아, 건강 챙겨요, 파비?
2: 저는 늘 운동하고 운동 중요한 만큼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요즘은 건강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기대가 됩니다.
1: 아니,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뭐 건강식으로 라따뚜이 뭐 이런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2: 라따뚜이 맛있긴 하지만 건강식이라고 하긴 너무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1: 프랑스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야?
2: 네네.
1: 아니에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문화의 역설 주제는 계절별 필수 건강식?
0: 네, 건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계절별 그런 건강식을 우리가 예전의 조상들이 어떤 걸 먹었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홍성모라는 분이 동국세식이라는 1년 12달에 어떤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했는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 동국세식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기록돼 있는 대표 계절별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
0: 있죠. 1월을 정월이라고 그러잖아요.
2: 네.
0: 정월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 설날.
3: 떡국.
0: 떡국 맞아요.
2: 떡국.
0: 파비앙 씨는 네. 아세요, 떡국?
2: 아, 그럼요. 저는 떡국 매년 먹습니다. 나이와 함께.
1: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땐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요. 이제 나이 들면 많이 안 먹어요. 괜히 나이 더 들까봐. 예.
0: 그런데 그런 떡국이 탄수화물로만 돼 있지만 그 국물은 또 아주 단백질로 충분한 고기를 이용하잖아요.
2: 맞아, 고기.
0: 그리고 떡국만 달랑 먹나요? 거기에 삼색나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치라든지
2: 계란지단
0: 또... 맞습니다.
2: 아닌가?
0: 맞습니다.
2: 맞죠?
0: 계란지단 그렇게 얼려서 먹죠?
2: 이렇게 딱 하기 어려워요.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짧게 썰고 그래서 저는 항상
1: 전문가네요. 정월에는 이제 시작이 이제 떡국을 좀 먹고
0: 네. 곧 보름이 되잖아요. 정월 대보름. 그리고 호박과

0: 묵은나물을 먹게 돼요. 아~ 네, 가을에 저장됐던 나물들을 보관했다가 겨울에는 푸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묵나물을 써서 그런 비타민과 그다음 칼슘이라든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은나물을 사용하죠.
1: 네. 그럼 묵은나물이 조금 더 건강에 좋은가요?
0: 푸성기 금방 난 제철 채소만은 못하겠지만 아. 그래도 말려서 보관할 수 있었던 가장 그 귀했던 그런 채소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오곡밥을 먹은 이유도 있는데요. 가을에는 햅쌀밥을 먹다가 해를 넘기게 되면 그 햅쌀이 맛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영양도 많고 맛도 또 새로운 맛을 추가할 수 있는 오곡밥을 먹었어요.
2: 오곡밥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오곡밥만 있으면 김이랑 이렇게 딱 사먹고 이것만 있으면 진짜
3: 조합을 아는군요.
2: 아이 그럼요.
3: 그 마른 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0: 밥도둑. 그런 다음에 이제는 단오가 되면 쑥과 수리치떡. 쑥떡과 수리치.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진달래가 막 나는 철이기 때문에 아. 진달래 화전도 부쳐 먹고 진달래 화채로 만들어요.
4: 아, 화채. 아,
1: 진달래 화채.
0: 그런 다음에 이제 더워지죠. 그러면 여름. 복이에요. 삼복, 여러분 삼복.
2: 삼복,
3: 초복, 중복, 말복.
0: 말복 그렇죠. 있죠. 이때는 게장국을 먹었어요.
1: 육게장? 할때 그 게장인가요?
0: 그래 아. 말씀 잘하셨어요. 그 건강관리들은 나라에서도 얼음도 주고 그다음에 고기도 넉넉히 먹을 수가 있었어요, 소고기를. 근데 서민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 어렵지.
0: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죠. 그다음에 닭도 키웠죠. 네. 그러니까 닭과 그다음에 게를 이용해서 끓여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날, 복을 대비해서 아주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끓여서 먹었던 거죠. 양반가에서는 소고기를 이용해서 끓여 먹었던 것이 육개장입니다.
2: 약간 고급 음식이죠?
0: 그렇죠. 그리고 추석에는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2: 송편.
0: 그렇죠. 송편, 그 햅쌀로 송편을 빚어서 먹고 또 햅쌀로 햅곡식으로 막걸리를 빚어서 아. 조상들께 차례를 지냈었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에도 챙기는 건 동지.
2: 아, 동지.
0: 생각나는 게? 어, 맞습니다.
2: 네.
0: 동지 팥죽. 그러니까 동지에 팥죽을 먹어야만 한 살을 먹는다. 그래서 나이 수대로 새알심을 해서 동지 팥죽을 끓여 먹었죠.
3: 네. 그런 의미 같아요.
0: 그렇게 해서 1년을 건강하게 보냈습니다.
3: 야,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정말 그 24절기 중에서 이렇게 계절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좀 계절별 건강식 오늘의 주제잖아요.
0: 네.
3: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봄철이면 파릇파릇 새싹들이 올라오고 또 식욕을 돋궈야 되니까 그동안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 C도 섭취해야 되고 해서 채소를 이용해서 나물을 먹거나 생채를 먹기도 했었죠. 그래서 봄철에는 오신채라고 해서
2: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오신채.
3: 오신채는 저희도 조금 생소한데요.
0: 5가지 매운 그런 채소들인데요.
3: 예.
0: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라는 그런 5가지 매운맛이 나는 채소들인데 봄철에 입맛을 돋궈주고 양기를 도와준다 그래서.
2: 마늘이 매운맛보다 약간
1: 아픈 맛?
2: 아니 아픈 맛? 나는 그냥 달콤한 맛?
0: 아, 약간 익었을 때.
3: 그렇죠.
0: 열을
3: 구워 먹거나 기름에 볶으면 마늘 또 맛있잖아요.
0: 네. 예. 프랑스식에서도 이렇게 통마늘 오븐에다 구워서 먹잖아요.
2: 맞아요.
1: 감자처럼.
0: 아. 그렇죠.
2: 아니 삼겹살 판에다가 이렇게 그냥 달던데요, 나는.
0: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봄의 건강을 챙겼던 거죠.
3: 혹시 두 분께서는 이제 봄철 되면은 그 따로 챙겨 드시는 것들이 좀 있어요?
1: 뭐 챙겨 먹는다기보다는 맛있을 때 먹는 거 제철 음식 있잖아요.
3: 아, 네네.
1: 쭈꾸미가 그렇게 또 보면 맛있더라고요.
3: 쭈꾸미를 아는구나.
1: 네. 아, 그래서 예. 익혀도 먹고 또 해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쭈꾸미를 꼭 먹는 편.
3: 그렇지, 제철 음식으로 쭈꾸미, 네. 봄 쭈꾸미라고 하죠, 그거. 뭐 파비앙은?
2: 저는 봄철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갈비탕 좀 땡기더라고요.
1: 아,
3: 뭐 갈비탕은 사계절 음식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사계절이. 근데 왠지 봄에 조금 더
0: 기력을
2: 먹으려고 하는.
3: 네.
2: 네.
3: 아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저희는 이제 도다리 쑥국이라고.
0: 도다리 쑥국. 와 나이가 들면이 아니라 정말 예. 입맛을 아는.
3: 아 전혀 아직 깨운하고.
0: 건강식 예. 정말 입맛을 아는 봄의 건강식입니다. 도다리 쑥국도 있고 국으로 봄맘을.

0: 바로 국을 냉이국, 쑥국, 그렇죠? 그래서 네. 달래 된장국도 끓이고 그다음에 나물도 무쳐 먹는데 나물이라고 하면은 생으로 무치는 생채가 있고 익혀서 삶아서 데쳐서 볶아서 하는 숙채라고 하는 나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비타민 섭취를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봄에는 쑥으로 애탕국을 끓여요.
1: 애탕국.
0: 애탕이라고 애탕. 하면 애가 쑥 애자예요. 그래서 애탕을 끓이면 그 쌉싸름한 연한 그 쑥의 향 때문에 기운이 살아나고 입맛도 돌고.
2: 애탕 왠지 이름이 약간 정겹네요.
1: 그래요?
2: 애탕.
0: 네, 애탕. 그래서 조상들은 봄이면 그렇게 애탕을 끓여서 먹었고요. 봄이 되면 조기가 많이 잡힐 때예요. 그래서 조기로 탕을 끓여 먹거나 구워 먹기도 하고요. 그 아까 봄에 그 진달래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진달래로 술을 만들어서 두견화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진달래가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복숭아꽃이 펴요. 그러면 복숭아꽃 가지고는 도화주를. 그래서 그거를 반상에 올려서 같이 술과 같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예. 참 정겹고 풍류를 아는 우리 조상들이었죠.
1: 멋있습니다.
0: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웅어라는 게 생선이 있어요. 웅어. 지금도 웅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임금님께 진상하던 그런 생선인데요. 웅어로 회도 먹었지만 고추장을 풀어서 웅어 감정이라고 그래요. 고추장 찌개.
1: 아, 매운탕이 아니고요?
0: 네. 그걸 또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두견주나 도화주로 같이 해서 술 한잔 하는 거죠. 도미가 또 봄에 잡혀요.
1: 네.
0: 도미가 잡히면 민가에서는 도미로 그냥 구워서 먹었겠죠. 양반가에서는 도미면. 그래서 승계악탕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음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먹었던 것도 기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살 생선을 이용해서 어만두와 어채를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탕평채도 먹었어요.
2: 탕평채.
0: 네, 탕평채도 먹고 그 다음에 미나리나 실파를 이용해서 미나리 실파 강회라는 것도 해서 새콤달콤하게 그래서 먹었던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2: 한국 역사를 이제 조금 배우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역사 썰이라고 해야 되나? 재미있는 역사 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왠지 봄철 그 시절식이랑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언뜻 생각나는 것이 그 탕평채라고 하는 거예요.
2: 탕평채.
0: 탕평채 혹시 아세요?
1: 아, 그럼요. 얘기를 알아요?
3: 네, 탕평채 음식 그 청포묵이랑 같이 야채랑 들어있는.
0: 네네, 맞아요. 야채랑 고기랑 섞어서 채소랑 섞어 있는 그 묵무침, 그죠? 네. 조선조 영조 때 탕평책을 그때 펼치셔서 나라를 다스리셨는데 그 당시에 송인명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시장을 다 가는데 묵을 채소와 고기랑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것을 봤어요. 이분이 그래 저것을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을 섞어서 어우러지게 탕평채라는 것을 정책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탕평채라는 음식이 여러 가지 재료가 고루 섞여서 맛과 영양 또 어우러진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탕평채계까지 탕탕평평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그런 정책을 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봄이면 탕평채를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음식입니다.
3: 탕평채는 그러면 야채를 편식하지 말고 또 다 먹어야겠네요.
1: 예, 골고루 잘 섞어서 먹자. 그러니까 너희들 양반들도 싸우지만 말고 서로 잘 어울려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이끌어가 보자. 예.
2: 성균관대학교에 가면 거기 탕평비라고 있거든요.
1: 예.
2: 그때 그 조선시대 영조나 뭐 정조시대 때 이제 당파사움이 있었으니까 탕평채 이렇게 하고 근처에 그 탕평채 뭐 그 맛집 좀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좀 알고 있었겠네요, 그죠?
1: 네. 아니, 전생에는 분명히 한국이란 뭐가 있었어.
2: 아.
1: 네. 아니, 이렇게까지 잘할 수는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2: 맛집 잘,
1: 예.
2: 잘합니다.
1: 아.
0: 근데 하나 질문할게요. 청포묵을 썼잖아요. 청포묵은 재료가 뭔지 아세요?
1: 청포묵? 아, 그 묵, 청포묵을 만드는 재료요?
0: 네.
1: 청포가 아니에요?
0: 청포가 뭔데요?
2: 청포?
1: 야, 그래요?
3: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3: 하얀색인데.

0: 투명하게.
1: 묵 아니에요?
2: 묵이죠. 근데 네. 뭘로 만들었을까요?
0: 아. 청포요.
2: 청포가 뭔데요?
0: 청포가. 청포가.
2: 청포라는 것은 녹두예요. 아.

0: 청포장수 울고 간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녹두꽃이 막 펴 있을 때 새가 많이 앉으면 녹두꽃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녹두가 안 열려요. 그러면 가을에 녹두 녹말로 청포목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포장수들이 울고 간대요. 그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포목의 재료는 녹두 녹말이에요.
1: 그래서 앉지 말라 그런 거예요.
0: 네.
2: 우리 선생님 덕분에 이제 탕평책과 탕평체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또 이제 녹두가 청포였다.
3: 청포.
2: 예, 요 사실도 좀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봄철 건강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건강식이 필요한 진짜? 계절 아니겠습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예.
0: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보면 한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더위가 오기 전에 초복, 중복, 말복, 초복부터 워밍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4: 준비운동.
0: 그 여름 보양식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4: 삼계탕이죠.
2: 삼계탕이죠. 요즘에 삼계탕이죠.
0: 그렇죠. 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가에서 키우는 거는 닭이 많아요. 그래서 네. 달걀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닭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예. 6월 초복쯤 되면 얘가 영계가 돼요. 자그마한 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골라서 영계 백숙을 해먹게 돼요. 그냥 그대로 푹 삶아서 찹쌀 넣고 푹 삶아서 먹기도 하고 삶을 넣고 삼계탕을 끓여서 먹게 되죠.
4: 저는 그 한국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나네요.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훈련하고 그 같이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랑 삼계탕 먹으러 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한국말을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 이제 삼계탕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영어로 치킨 수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치킨 수프라고 하니까 외국인에게는 국물이 닭 육수겠죠. 그것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직원이 한 그릇 갖다 주시더니 깜짝 놀랐어. 이게 닭이 보통 이제 좀 큰 거 생각하는데 되게 이만한 그 영계라고 하죠.
1: 작은.
4: 닭이 진짜 깜짝 놀랐고 먹으니까 안에 쌀, 뭐 대추, 뭐 이거 뭐 인삼
2: 있죠,
4: 뭐
2: 있죠.
4: 다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 그 여름철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각인돼 있는 건강식은 삼계탕.
0: 네. 그리고 또 이제 핵밀이 나올 때예요. 그럼 그 핵밀을 도정해가지고 밀가루로 밀전병도 부치고 수제비도 하고 칼국수도 하는데 그때 여름철 그 닭국물에다가 그렇게 끓여 먹었던 거죠. 그리고 여름철엔 또 애호박이 많이 있어요. 애호박을 또 쓱쓱 썰어가지고 밀가루에 반죽을 해서 밀전병도 부쳐 먹는 것이 여름철에 건강을 챙겼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름철에 한국 음식의 대명사는 구절판이에요.
2: 구절판.
0: 네, 용기가 아홉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홉 네네.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가장자리 여덟 칸에는 그야말로 산의 진미를 다 넣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채소와 육류와 해산물을 같이 넣었어요. 가운데는 밀전병을 붙여서 밀가루 아까 햇밀가루 났다 그랬죠. 그래서 밀전병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싸서 겨자장이나 초간장을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2: 아 맛있겠다. 진짜.
4: 이거 진짜 식당에서 잘 없더라고요.
0: 귀하죠. 왜 그러냐면
4: 비싸요.
0: 아니요. 사실 제가 해보면 재료는 비싼 게 없는데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쁜 식당에서 대중식당에서 저걸 만들려면 인건비 문제가 상당할 겁니다.
2: 아홉 가지 재료를 다 다듬어야 되니까.
4: 예.
0: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양념이 강한 게 전혀 없어요.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계절을 느끼고 재료를 맛을 알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음식이자 건강을 지켰던 건강 음식입니다.
4: 이거는 사진이나 뭐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실제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없더라고요.
2: 아, 저건 아직 접해보지 못했어요?
4: 네네,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2: 이겼다.
4: 드셔보셨구나.
2: 그래도 파비앙보다 그래도 구절파는 내가 먹어봤네.
4: 그 여름하면 사실 보양식인데 그 저는 그 임자수탕이 처음 들어봤어요.
2: 임자수탕이 또
0: 임자 뭐
4: 임자
2: 선생님
4: 임자 아니에요.
0: 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임자는 임자 그 깨를 말해요. 깨
4: 그렇죠.
0: 참깨 흑임자
2: 흑임자가 있죠.
0: 그렇죠. 네. 흑임자 하면 검은 깨 임자 하면 보통 흰깨를 참깨를 말하는데요.
4: 임자 수탕 그런 탕이겠네요, 그렇죠?
0: 그렇죠. 마른 탕인데 시원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름엔 닭국물이 제일 많다 그랬죠. 닭국물을 푹 끓여가지고 거기.

0: 예, 고소하게 볶은 참깨를 넣고 갈아요. 갈아서 걸러놓은 그 구수한 국물에다가 고기라든지 채소를 이렇게 곁들여 닭고기랑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1: 먹어본 삼계탕 중에 그 흑임자 삼계탕이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1: 약간 국물이 껄쭉한.
0: 근데 그거는 뜨거웠을 거예요, 그죠?
1: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시원하게 국물을 차게 식혀서. 임자수탕은 서민 음식이라기보다는 반가나 궁에서 드셨던 음식이에요.
2: 그렇군요. 임자수탕을 또 여름 건강식으로 알고 있었군요. 우리 예교 씨는 또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3: 저는 여름에 제가 해산물 엄청 좋아하는데 회나 이런 생으로 바다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익혀 먹어야 되잖아요.
2: 예.
3: 그래서 해산물과 이제 삼계탕을 합친 해신탕을 또 제가 엄청 좋아하고 꼭 여름에 챙겨 먹고 있어요.
2: 그렇죠. 닭고기에 막 낙지 막 이만한 거 막 올라 문어 막 이런 거 올라있고
3: 네.
2: 전복이랑 그 기가 막히죠.
3: 네. 네. 기운이 불끈불끈.
0: 제가 알기로는 궁중 음식이라든지 반가 음식으로 내려오는 게 조선시대 때 먹었던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해신탕은 제가 공부가 모자라서 그런지 못 봤어요. 그 전에는 용봉탕이라는 것을 드셨어요.
2: 용봉탕.
0: 네, 용봉탕 자라로도 먹고 그죠? 닭과 자라를 먹고 민어로도 끓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봉탕이라는 해산물과 닭이 어우러진 그런 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2: 그러니까 해신탕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음식은 아니었고.
0: 네,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근데 전통 음식이라는 게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지금 해신탕이 전통 음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 그렇죠. 지금도 꾸준히 또 저희가
0: 그렇죠.
2: 즐기면.
0: 즐겨서 100년 후까지 먹어지면 그게 전통 음식이 되는 거죠.
1: 200년 뒤에. 1000년 뒤에 불닭면이 전통 음식이 되겠네요.
2: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 일리가 있어요.
1: 예전에 말이야 뭐 불닭면이라는 게 있었는데.
2: 역시 우리 조상들께서는 매운맛을 잘 드셨어.
3: 종류별로 또.
2: 어쨌든 닭은 꼭 들어가네요, 우리가.
1: 그러게요.
0: 잘 친근한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닭고기가 많이 먹고.
1: 꼬꼬방, 와인이랑 드셔보셨어요?
3: 네.
1: 와인이랑 그리고 닭고기 이렇게 졸여서
0: 맛있을 것 같네요.
1: 네. 저는 보양식이면 삼계탕 무조건 먹는데 이제 삼복날에 가면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일주일 지나서 그러니까 삼복을 하는데 삼복날에 일주일지 그러면 이제 줄이 조금 네, 줄여져요.
0: 파병 씨 일주일 지나서가 아니라 일주일 전에 가면 어떨까요?
1: 전에?
0: 네, 미리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1: 좋습니다. 일주일 전에
2: 준비할 거면 미리 준비하는 게 낫겠다.
1: 맞아요,
2: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그리고 삼계탕이랑 이제 약간 조그만한 인삼술이 같이 넣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같이 넣는 건가요?
0: 아니요,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주는 것 같은데.
2: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섭섭해요. 왜냐면 좋은 기운을 우리가 인삼주 한 잔 딱 마셨고 온몸에 촥 퍼지는 기운이 있어요.
1: 맞아요. 여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2: 예, 예. 그것도 요새 생긴 거군요.
0: 그러니까요.
2: 이제 가을로 넘어가 볼까요?
0: 그렇죠. 가을이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또?
2: 가을은 이제 수확의 계절인데.
1: 프랑스인으로서는 포도 수확을 해서 와인 만드는 계절.
2: 그렇게 가는군요, 가을이.
1: 맞아요.
2: 예, 예교 씨는요?
3: 전어의 계절이지 않나.
2: 전어.
3: 네.
0: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수확된 오곡백과 여러 가지 곡물과 과일로 그 차례도 지내고 또 먹기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앞으로 올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음식이죠. 핵곡식으로 음식을 하는 것 중에서 추석을 앞두고 오려송편.
2: 오려송편?
0: 오려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오려송편인데 그전에는 그게 올벼송편. 오래 거둔 벼로 만든 송편이다. 발음이 편하게 오려송편이 된 거예요.
2: 올벼
0: 그렇죠.
2: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1: 이렇게 됐네요.
0: 그래서 혹시 송편은 왜 송편인지는 아세요?
1: 이건 예리한 질문이시네.
2: 송편이 왜 송편이냐?
1: 왜 송편이죠?
2: 예교 씨 먼저 해요.
1: 네. 기회를 드릴게요.
3: 잘 모르겠어요.
1: 송편 많이 먹어보기는 했지만 왜 송편인지는 생각해 본 적 없네요.
2: 모르시겠어요, 진짜?
1: 네네.
2: 예, 송편 뭘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예전에는 요걸로 이렇게 들러붙지 말라고

0: 이렇게 요 이파리 이렇게 붙여놨었어. 그래서 막 예전에 그거 하나씩 떼먹느라고 귀찮기도 했었어요.
1: 네네. 아.
0: 소나무. 소나무 송자 아닙니까?
2: 맞습니다.
0: 그죠?
3: 아, 그 송이. 네.
2: 솔잎을 놓고 찐다고 해서 송편입니다. 솔잎 찔 때 올라오면서 그 향이 떡에 배어서 정말 향긋해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송편이 진짜 좋습니다.
1: 아, 요즘도 이렇게 좀 전통식으로 만들려면 꼭 그 스팀기에 이제
0: 그렇지, 그렇지.
1: 그 넣더라고요.
2: 그 그렇죠. 솔잎을 깔죠.
0: 그 송편 안에 또 이제 재료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어떤 거 들어간 거 좋아해요, 송편?
4: 저는 깨를 좋아해요.
0: 깨 소금이야.
4: 콩은 별로 안 좋아해요.
0: 확실히 대표적인 게 이제 송편이고.
2: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햇곡식, 햇과일, 햇 그런 그 견과류 가지고 섞어서 찌는 신과병이 있어요.
0: 신과병?
2: 신과병. 햅쌀을 빻아서 거기에 풋밤, 풋대추, 풋감, 풋콩 이렇게 넣고 살랑살랑 섞어서 찌는 거예요.
4: 너무 맛있겠다.
2: 건강과 가을을 챙길 수 있는 신과병이라는 떡이 있고요. 꼬챙이에 껴서 이렇게 부치는 거 먹어보셨죠? 꼬지?
0: 아. 네네네.
1: 꼬지.
2: 도라지, 고기, 뭐 당근, 네. 뭐 그런 좋아하는 채소류 같이 껴서 밀가루, 계란 씌워서 부친 거를 화양적이라고 하죠.
4: 근데 저는 도라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도라지가 이제 목소리를 제가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도라지를 굉장히 많이 챙겨 먹으려고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많이 먹게 됐는데 또 도라지가 목 말고도 또 어디 도 좋을까요?
2: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이게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뭐 비타민과 뭐 무기질 기본이고 칼륨, 칼슘 다 기본으로 들어 있어서
1: 아니 요즘 그 배도라지 즙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0: 그렇죠.
1: 팩으로 이렇게 나와서 저도 자주 먹는데 이게 몸이 좋은 거군요.
2: 네, 기관지에 좋고 그다음에 예, 가을철에 또 몸을 챙길 수 있는.
4: 또 선생님 또 제가 목 관리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라지 말고 또 일교차가 클 때 사람들이 많이 목 관리를 할 때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음식이 있을까요?
2: 가을철에는 오미자를 우려서 배를 띄워서 오미자, 배화채를 먹으면 어떨까
4: 오미자,
2: 싶고요.
4: 배화채.
2: 근데 그건 시원하게 먹는 거잖아요. 따끈하게는 생강차라든지 유자차라든지 모과차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따끈한 걸 마시는 걸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차 종류가 좋은 건데요?
2: 네, 좋죠.
0: 아, 근데 생강차는 목 넘길 때 막 따끈따끈 하던데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2: 대추를 좀 많이 넣고 꿀을 타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0: 왠지 소독되는 느낌이야, 막 생강차 먹으면은.
2: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병이 물러나는 거잖아요.
1: 병이 물러나고.
2: 예, 그래서.
1: 자, 그러면 가을 보양식과 관련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요?
0: 재밌는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1: 저는 재밌는 얘기 예. 들으려고 삽니다.
0: 아,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뒷이야기, 썰 뭐 이런 거.
1: 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2: 예전에는 추석상에 닭찜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봄에 병아리가 되고 연계 때 뭘 먹었죠? 삼계탕, 연계, 백숙을 먹었죠.
1: 네.
2: 그때 살아남은 녀석들 있잖아요.
4: 아.
2: 그러면 좀 컸어요. 크고 좀 질겨졌어요.
4: 아.
2: 그러면 이 녀석들을 이렇게 토막을 해서 찜을 쪄 먹어요.
0: 오.
2: 기본 양념을 넣고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그래서 당근도 넣고 해서 이걸 맛있게 끓여서 푹 끓이는 것을 찜이라고 하죠.
1: 삼계탕이 되지 못한 그 닭들의 인연은 이제 닭찜.
2: 아,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농가에서 자라는 닭이 한 개가 있고 뭐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키우던 닭들 연계백숙으로 먹다 삼계탕으로 먹다 남은 닭 튼튼한 닭을 찜을 해서 먹고 그때 남은 건 남겨서 씨암탉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내년으로. 그렇게 해서 닭을 그렇게 해서 먹었고요. 가을이면 또 이제 김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0: 예, 미리 대비해야죠.
2: 가을에 김치를 담가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김장이라는 걸로 해서 뭐 몇백 포기씩 해서 땅에다가 항아리 쫙 묻어놓고
0: 그렇지.
2: 설 전에 먹는 김치는 좀 심심하게 담그고 설이 지나는 거는 조금 짭짤하게 그다음에 봄까지 먹는 거는 아주 그냥 소금으로만 젓갈로만 담가서 짭짤하게 담근 양념을 많이 하지 않는
4: 선생님 근데 겨울에 먹는 김치는 좀 심심하게 하고 여름에 먹을 김치는 왜 좀 짜게 만드는 거예요?
0: 그러게 이게 기간별로 왜 달라지는 거예요?
2: 왜? 춥잖아요.
1: 네.
2: 발효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디되거든요. 더우면 온도가 높으면 얘가 빨리 유산균이 증식이 빨리 해버리고 빨리 발효가 돼서 넘치게 되는 거죠. 김치가 가장 맛있을 때는 발효가 맛있게 돼서 유산균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러려면 그 시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또 땅에다 묻기도 했잖아요. 예전에는 예. 그렇게 묻어놔두면 온도의 변화도 없지만 좀 낮은 온도에서 김치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른 봄에 먹을 거는 짭조름하게 해야 오랫동안 유지를 맛을 유지를 하는 거고 겨울에는 잘 익지 않으니까 심심하게 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아리를 막 여러 개 담궈서 이거는 뭐 12월까지 먹는 김치, 이거는 정월 대보름까지 먹을 김치, 그다음에 입춘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는 봄이 올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 아직 견뎌야 되니까 얘를 같은 양념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0: 이 시기별로 먹을 것들을
1: 그러니까 예, 다 계산
0: 간을 조절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든든하게 저희가 이제 김장까지 담궜습니다, 지금.
4: 또 근데 저는 음식을 잘 못하는데요. 또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가을 건강식 좀 간단한 레시피가 있을까요?
2: 아까 그 전어 얘기하셨잖아요. 네. 전어는 집 나간 뭐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아주 그게 재미난 얘기도 있는데 그거 제일 좋은 편한 거는 좀 구워 먹는 방법이지요. 아. 예, 그래서 전어 구이.
0: 확실히 우리 선조들께서 지혜가 정말 뛰어나신다는 게 계절별로 이렇게 조리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 같고 활용하는 재료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가을 지나면 또 이제 추워지잖아요.
4: 겨울이죠. 예.
1: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특히 한국 겨울은 저는 굉장히 춥거든요. 네.
0: 점점 추워져요.
1: 너무 추우니까 뭔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2: 일단 지방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또 생선이든 육류든 기름기가 많은 것을 주로 탕을 푹 끓여서 먹는 거를 또 따뜻하게 먹게 되는 거죠. 물론 겨울이지만 시원하게 먹는 김치라든지
1: 김치.
2: 시원하게 먹는 냉면도 물론 있지만 가을에 수확된 호박이라든지 무라든지 그런 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탕을 끓여 먹거나 음식을 해 먹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뜻한 채소라 그랬어요. 그죠?
0: 네.
2: 그래서 무로 이용한 묵국이라든지 새우 젓는 묵국 같은 경우도 가을에 겨울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옛날에 무는 어떻게 저장했는지 아세요?
1: 땅에 묻혔을까요?
0: 무를 이제 땅에서 파가지고 다시 땅에 묻어놔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혹시나.
4: 항아리에 넣었을까요?
2: 파비앙 씨, 뭐 보셨어요?
1: 아니요, 그냥.
2: 땅에다 오물 파서, 땅에다 파서 넣었어요.
1: 그 예전 선조들의 냉장고는 그냥 땅이에요.
0: 저온 창고로 그냥 그렇죠. 땅을 이용하신 거군요.
1: 이거는 모든 게 뭐 장아리에 넣거나 땅에 넣고.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싱싱한 거를 저장해뒀다가 겨울에 먹지만 가을에 수확한 거를 겨울에 초입에는 얼른 먹을 수가 있죠. 묵국도 먹고 무생채 같은 경우
1: 무생채.
2: 해서 먹을 수가 있고 아까 여름철에는 구절판이 있었어요, 그죠?
1: 예, 구절판.
2: 한국 음식의 대표적으로 여름엔 구절판이다 한다면 겨울에는 신설로. 이 또한 일반인 그런 서민들은 좀 먼 그런 음식이죠. 임금님의 상이라든지 양반가의 양반들이 무슨 큰 생신이라든지 잔칫날 이렇게 올렸던 겨울철에 따끈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4: 그 육수가 어떤 베이스인가요?
2: 소고기 육수를 해요.
1: 소고기.
2: 양지 육수를 많이 씁니다.
1: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못 먹었을 음식이네요.
0: 아 왜요?
1: 아 뭐
0: 예, 저 관상진 씨입니다.
1: 아 족보 좀 봐야겠네요.
0: 근데 예결량은 어때요? 저 신선로 실제로 접해본 적 있어요?
4: 아니요 한 번도 먹어본 적
0: 이게 없고.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지금 정말 마치 피자처럼 나왔는데 저게 가운데 주둥이 이렇게 높이 좀 올라와 있고 노트그릇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4: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왕족이세요 혹시?
0: 아 그럼요.
1: 로열 패밀리?
0: 예, 저 시중공파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2: 저게 당기고 내 입에 맞는다 그러면 조상 중에 뭐 궁에 계셨던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거든요.
4: 갑자기 익숙하네요.
2: 땡기는 것 같아요.
1: 근데 아까 냉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냉면은 그냥 그 여름에 더울 때 좀 네. 땡기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 원래 냉면이 겨울 음식이에요?
2: 그렇죠. 원래 북쪽에서 평양냉면이죠.
1: 그쵸.
2: 평양에서 함경도에서는 이렇게 비빔냉면을 비빔 많이 냉면. 먹었다 그러면 평안도에서 먹던 냉면은 물냉면이에요. 메밀을 수확하고 메밀을 빻아서 놔뒀는데 동치미를 담근 거예요. 그죠? 동치미를 담가서 메밀로 국수를 만들어서 그걸 담가 먹었어요. 근데 육수를 끓여서 동치미를 섞어서 이렇게 메밀국수를 담가 그 말아 먹었거든요.
1: 네.
2: 그럼 그냥 그렇게 먹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게 메밀이 찬성질을 가졌어요. 또
0: 네.
2: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거기에 말아 먹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아는 어르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 말씀이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메밀을 쫙 뿌렸다는 거예요. 메밀씨를. 그래서 메밀은 찬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먹으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한 몇 년 있다 가면 아마 한국 사람들이 시들시들 하겠지 이랬는데 웬걸 건강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동치미에 말아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치미의 따뜻한 성질이 무의 따뜻한 성질이 메밀의 찬성질과 같이 어우러져서 메밀의 좋은 영양 성분을 갖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했다는 우리 조상들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전 어르신한테 들었어요.
0: 메밀의 찬성분만 먹으면 좀 배탈이 날 수 있는데 그걸 동치미, 무에 또 따뜻한 기운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2: 그렇죠.
0: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건강하게.
2: 네. 오.
0: 또 이제 따끈한 국물들이 그렇죠. 또 생각이 많이 나는 계절이잖아요.
2: 네, 이 서울 지방에서는 그 설렁탕이 유명했어요.
1: 아, 설렁탕. 홍대가 유명하죠. 네. 홍대 설렁탕.
2: 지금 동대문 제기동 쪽에 선농단이라는 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죠. 선농제를 지냈대요. 그때 제단에 올랐던 것이 소였는데 소고기였는데 그 제에 쓰였던 그 소를 푹 끓여서 설렁탕을 끓여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 먹였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도 제기동 쪽에 가면 그런 설렁탕집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많이 판매되고 있죠.
4: 그럼 설렁탕은 서울에서만 먹는 음식이었나요?
2: 설렁탕의 그 의미가 제기동이었기 때문에 서울이었죠. 그러나 지방마다 소뿐만이 아니라 돼지국밥이라든지 뭐 집마다 네. 나주곰탕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육류를 푹 과서 먹었던 거는 지방을 막론하고 어느 지방에나 있었던 그런 음식이고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아, 특별한 설렁탕으로 생각이 나네요.
2: 네.
0: 예. 근데 이제 한겨울 하면은 뭐 11월, 12월도 그렇지만 1, 2월 달 이 정월이잖아요. 또 정월 대보름 때도
1: 정월
0: 춥잖아요.
2: 네,
0: 이때는 또 대표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2: 우리 예전에는 설부터 정월 대보름까지는 그냥 노는 거였어요. 왜? 농 한 개.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는 대보름 때까지는 놀았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걷어들인 곡물 갖고 엿을 고기 시작해요. 그래서 묽을 때 꺼내면 그 물엿이잖아요. 물엿. 묽을 때 꺼내면 조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청은 떡을 찍어 먹거나 1년 내내 밥을 음식을 할 때 단 거로 쓰였던 거죠. 그다음에 더 과 그러면 엿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집집마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조청을 가지고 보름 때까지 먹을 그런 한과를 만드는 거예요. 네, 한과를 만드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뭐 엿강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과, 한과의 대명사지요.
0: 네.
2: 그 유과도 다 그 엿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름이 되면 그 과자도 먹지만 보름 나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보름 대보름 밥하고 흰쌀밥을 먹다가 해를 넘기면 흰쌀의 윤기도 빠지고 단맛도 빠지고 하니까 콩이나 조, 수수, 보리, 기장 넣고 밥을 해 먹죠. 오곡밥에다가 묵은 나물을 좀 먹게 돼요. 그래서 보름 될 때까지 부족했던 영양성분, 영양분을 오곡밥과 보름나물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건데 아홉 가지 나물을 아홉 집을 다니면서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같이 정을 나누는 그런 음식 문화도 함께 있는 것이 보름 음식이에요.
1: 대보름 대표하는 음식이 또 약식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아, 약식은 신라시대 때 그 소지왕이 천천정이라는 그런 어떤 신라시대 지금 경주의 뭐 남산 근교라 그래요. 궁을 떠나서 가 있는데 까마귀가 오더니 봉투를 탁 떨어뜨리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딱 보니까 이거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열어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소지왕이 어? 그래도 한 사람 죽는 게 낫지 두 사람보다.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신하가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은 임금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0: 내가 죽는다고?
2: 내가 죽는다고? 아 그럼 봐야지. 그래갖고 딱 열어보니까 네. 사금갑 써 있는 거예요.
3: 사금갑?
2: 사금갑이 뭐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검은 거 함을 쏴라. 예. 그거를 쏴라 그러니까 임금이 그 천천정에 가 있는데 네. 궁으로 빨리 환궁을 한 거야. 그래서 탁 쐈대요.
0: 예.
2: 거기서 왕비와 신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었던 거야.
0: 아.
2: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생각할 때는 와, 그 까마귀가 나한테 나를 살리려고 내 앞에다 그걸 놔주고 이 비밀을 나한테 이렇게 알게 했구나. 그 까마귀가 그러고 죽었으니까 까마귀가 그날이 보름날이었대요.
4: 아.
2: 정월 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보름날 까마귀한테 제사를 지내는 의미로 이런 이렇게 오곡밥을 해서 이렇게 검은 밥을 지어서 이렇게 까마귀를 위로했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나왔는데
1: 그럼 지금도 이렇게 까마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2: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소지왕은 그러셨지만 우리들은 그때 그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1: 맛있어서
2: 영양도 많고 이 겨울에 가장 맛있는 재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우리가 이 사대부에서 예전 우리 선조들께서 즐겼던 사계절의 건강식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확실히 음식과 이 건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정말.
1: 맞아요.
0: 예, 우리가 먹는 걸 잘 먹어야
1: 건강하게 지내고
0: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음식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이런 반가 음식, 우리 전통 음식은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의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식도 되지만 예방식도 돼요.
1: 확실히 저는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약간 좀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을 때가 있어요, 자주.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4: 그러니까 독소가 쌓이는 느낌.
1: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나물, 뭐 오곡밥, 뭐 진짜 건강 음식이라고 치는 음식만 먹으면 왠지 에너지도 넘치고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0: 이게 희한하네. 우리가 보통 한식을 먹으면 이제 속이 편하고 우리가 소화도 맞아요. 잘 된다고 하는데 화비앙도 그걸 느낀다고 하죠.
1: 똑같습니다.
0: 오, 한식의 위대함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네요.
1: 맞아요.
4: 그럼 뭐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전통 음식이 나물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2: 비빔밥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1: 비빔밥.
2: 예. 비빔밥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심심한 청국장 같은 경우도 좋아요.
1: 아, 너무 맛있죠.
2: 청국장에 그 두부도 넣고 두부. 김치도 넣고.
0: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면 해주실수록 정말 요즘 저의 식습관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조상님들이 참 전통적으로 만들어왔던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가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약간 요즘 세대들이 뭔가 이런 그 전통 음식이 이렇게 뭐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다는 거 이제 잘 먹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우리는 뭐 비빔밥, 뭐 청국장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건강해지고 뭔가 전통 음식을 이렇게 좀 보존하고 좀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좋은 점을 잘 그쵸? 몰라요.
1: 네.
0: 예교 씨가 좀 대표적인 그래도 우리 중에는 가장 또 어린 세대니까.
4: 저는 그래도 제가 되게 토종 한국인 입맛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애스러운 입맛 되게 좋아하고 전통 음식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히려 레트로풍이 유행을 하면서 애스러운 것을 찾는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전통 문화와 전통 음식을 또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맞습니다.
0: 우리에게 정말 우리 전통의 음식들이 훨씬 건강하고 잘 올 수 있는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하지만 우리 또 문화의 역설이 바로 그런 예, 취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생님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1: 네.
0: 하, 또 좋은 점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사계절 저희가 건강식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의 음식들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 예결 씨가
4: 네.
0: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4: 네. 오늘 딱 사계절의 제철 음식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0: 야, 노래 한 소절도 저에게 들려주시고요.
4: 아, 그럼요. 제 서도 산타령 중에 놀량이라는 저희 예결 밴드 대표곡이 있는데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보내자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이고

0: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사계절에 먹고 싶은 음식을 상상하면서 들려드리거든요, 많은 분들께. 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1: 야, 예결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기가 막히네요. 얼씨구.
1: 얼씨구.
2: 저렇게 예쁜 사람의 저렇게 예쁜 노래를 부르고.
0: 그러니까 선생님. 아 진짜 아, 조금만 더 저희 불렀으면은 저희까지 일어났어요 진짜.
3: 대박.
1: 들썩들썩.
0: 처음에는 아, 저희가 전통 음악 국악이라고 생각해서 좀 편하게 들어야겠다 했다가 오 굉장히 신나는.
3: 신나네요.
0: 예. 멋진 곡인데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1: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예. 아 원래 같이 밴드 팀 분들이랑 같이 했으면 더 재웠을 텐데. 예. 다음에 좋은 기회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0: 제목마저 마음에 드네. 놀량.
1: 놀량.
0: 한량한테 딱인 노래. 아,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좀 이야기를 담은 건가요? 어떻게
1: 네네.
0: 된 거예요? 맞죠?
1: 네. 이제 사계절 내내 재밌게 놀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편곡했습니다.
2: 놀량이네.
0: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완전히 와닿거든요. 지금.
2: 네. 저는 그 들으면서 오늘 프로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 생각이 나네요.
0: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의 음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결 씨의 멋진 이 무대까지 보니까 역시 오늘 문화 역설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 정말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2: 우리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우리 음식을 먹고 건강해야만 우리나라의 바른 문화가 들어가고 바른 대한민국을 키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자, 두 분도 오늘 예,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전통 음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파비 형은 워낙에 또 전문가 수준이어가지고
3: 제가 들어보지 못한 그 전통 음식에 대한 유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0: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해서 재미난 썰을
3: 맞습니다.
0: 요구하셨구나.
3: 네.
0: 이길 씨는 어떠셨어요?
1: 저는 이제 전통 음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상님들의 깊은 생각들을 또 엿볼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전통 문화에 더 깊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0: 다음 시간엔 더욱더 재미난 주제로 저희가 또 재미난 썰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용머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0: 창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름 대신 무용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0: 저희는 입관, 제석,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가족분들이나 슬퍼해줄 조문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5: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 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염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6: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5: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염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0: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 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1: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7: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의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성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대성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살짝.
1: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8: 상여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됐는 이 상여집 안에 있던 상여인데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와서 없어져도 또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장여집 보고 왜 이렇게 헛나무를 가지고 했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장식도 지금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1: 세월이 흐르면서 상여도 상여집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8: 동장한테 제발.

0: 좀 상여치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모아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1: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 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2: 누구야?
3: 꼭두.
2: 꼭두? 꼭두 각시?
3: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2: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여 속에서 숨 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3: 내가 원에서 이 좁은 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2: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3: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2: 두렵긴.
1: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오랜 세월 집안에 잠들어 있던 상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나의 봉인이 풀리고 세상과 마주하지요.
4: 그 앞에 강이 앞에 꼽는 모습 여기 들어보세요.
0: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두는 그 망자의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훨훨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1: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길이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5: 참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겄어.
1: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0: 안동상여는 그 안동 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상여는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여는 사람 꼭두보다는 꽃문양이나 또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여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여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여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꿔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1: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아름다운

0: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온다.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네.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2: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레도 못 올린 여인. 그 원하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 미련은 몽달 귀신이 되지.
3: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0: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1: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에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2: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용이야.
0: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지요.
1: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2: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1: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2: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1: 저승이라.
2: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1: 그래, 두렵다.
0: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0: 분이신가 봐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답이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답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답이를 하기 시작했죠.
1: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답이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0: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1: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0: 알아서 바람이 불어지네.
1: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0: 저 넘어질까 봐. 그래도.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1: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0: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1: 불이 꺼지고
0: 이렇게 세워.
1: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0: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일이고.
1: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0: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도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결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장례는 여섯 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1: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0: 땅을 다 파서 이제 학원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그 근처를 떠도는 거지.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도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무게감도 딱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정교한 것보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옛날에는 꼭두를 막 동네 분들이 낫으로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2: 이건 호랑이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1: 네네네.
2: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0: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0: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죠. 이렇게 꼭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0: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두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죽어서 만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살면서 자기의 꼭두를 하나씩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삶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1: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2: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선 안 돼.
3: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제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 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3: 닥쳐! 내가 직접 끝날 거야.
4: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덮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혼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죠.
0: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3: 방해하지 말고 비켜!
0: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4: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5: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예외일 순 없잖아.
4: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6: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 주겠지.
7: 가장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0: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꼭두를 만난다면은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1: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 조각가가 됐네요.
0: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렇게 높은 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헌 다리, 세 다리 달라고 하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새 거를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의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1: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0: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거리다가 좀 삐딱삐딱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1: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0: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팍 나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돌아야 돼서 힘이 좀 넓게 잡아줘야지.
1: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2: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3: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무늬 넣을 예정이거든요.
2: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0: 꼭두도 좀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1: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0: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1: 우리 다시대기꾼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데 가시라고 우리가 다시대기를 한번 해봐야 쓰겠는데
2: 그러네.
1: 이 중이 어떤 중이 뭐하니 빈 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랑 제사 날짜는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바보 냄새랑 냄새를 다 맡고 규승이나 중이 안 나 있어. 자 이제 다시대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짧고 울리는 다시래기 한 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외웠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선 봐야 돼. 이 인형들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 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죠.
1: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0: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죠.

0: 자신에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래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뭐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 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뭐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인 극이 아,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 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1: 호흡을 해야 돼.
2: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0: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와, 첫 번째 왔다. 그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때 망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망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 줄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네,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0: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1: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이 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0: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죄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1: 어서 가자.

당신을 보내고 나는 이제 또 다른 일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건 오직 당신의 몫이죠.

0: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2: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0: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2: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0: 네.
2: 점자라고 하는 것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힘하고 동바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갖춰버리고 벗어발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이래 노니 오류나라느냐.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독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잘하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바로 찾을 건데
2: 국악소인데 저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1: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2: 12월 달부터 하려고.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2: 아, 이 백석.
1: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2: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싫던 거지.

0: 사랑이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벗지 못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

0: 오너라 헛고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놀자.
1: 얼씨구.
0: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2: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 어제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3: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3: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2: 덥소!

0: 돈이 맞고서
1: 가을치
0: 피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 냉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4: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렇지.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렇지. 어때 힘이? 그렇지.
2: 쭉 들어.
4: 쭉 들어가지. 그렇지.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1: 흰 백! 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송이자 송이송이 꽃 피우고 네.
0: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곡가까워.

0: 가족 건강, 셋째는 직업 교육, 넷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도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맹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마라 이 말이 시든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신봉사 이 말이
1: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0: 들리면
1: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0: 누가
1: 이 추임새를 듣고
0: 기다리고
1: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침 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 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라 안장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때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다리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끔적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의식적으로 내면을 길들이는 방법인 자기암시에 대해 명상을 해보고 우리의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훌륭하다. 이 말은 무일푼에서 미국 50대 부자에 오른 한 사업가가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위해 매일 아침 외우라고 했던 주문인데요. 매일 아침 걱정이나 투정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긍정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자기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보는 겁니다. 매일 자신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격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 주면서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를 폐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던 걸 느껴봅니다. 자,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 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곰

하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도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일해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산화와 파르스바 다누라산화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산화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쥡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산화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채우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챈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은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반갑네 반가워 설기 초풍이 반가워
3: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4: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5: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6: 12시간?
5: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7: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많은 친구들이 사연과 영상을 보내줬어요. 네. 그 소중한 사연들에 답하는 신청자 특집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전교생이 저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신청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고 다양한 노래대회 무대를 누볐지만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뽐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1: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만약 안 되면은 방송국 앞에서 가야금 안고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어요.
2: 몇 번

0: 한 30분 정도. 어, 죄송합니다. 어,
1: 괜찮아요.
2: 저기요.
0: 기억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